수재천 1장과 4장 함께 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토포필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장소라는 뜻의 그리스어 토포스, 사랑이란 뜻의 필리아가 합성해

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토포필리아가 있습니다. 원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였는데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기억이나 어떤 감정과 연결돼서 특정한 추억이 깃들여져서 좋아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록 해서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어떤 장소나 소설 속 장소, 예를 들면 빨강머리 앤이 살았던 초록지붕 집이라든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호숫가도 역시 토포필리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좋지 않은 기억을 유발시키는 토포포비아와 같은 그런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토포필리아 이야기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하고 궁금해 보기도 하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임준희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도들이 골랐습니다. 웃도들이는 밑도들이를 한 옥타브 위로 연주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곁들여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피리와 아쟁 두 악기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곡인데요. 정재국의 피리, 김한승의 아쟁 연주, 웃도들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웃도들이 아명으로 송구여지 곡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김한승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피리의 화려한 가락에 더해서 아쟁은 주요 골격음 위주로 연주해서 풍성한 음향을 만드는 역할을 했네요. 마들재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오셨어요. 오늘은 마들재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함께 길을 걸어

걸어가는 길 동무들이 산책지기님과 나누는 사연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지요? 옛날 연애편지 쓰던 시절로 돌아가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길 동무들 모습이 향기롭습니다. 연애편지를 쓰던 심정으로 길 동무들이 산책지기님에게 편지글을 써주시면 산책지기님과 아이들이 열심히 편집해서 무언가 작품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아, 마들재라는 곳이 이런 생각을 싹트게 하는 곳이군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걸 읽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은 좀 되네요. 네, 좋은 생각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꽃과 나무, 나비가 논이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 음악입니다. 송이라는 여성이 지은 시조신데요. 꽃 보고 춤춘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이 당신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잘 안 쓰는데요. 방긋 웃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송이와 해주유생 박준한의 이야기가 담긴 시조시였습니다. 여성 시인 송이가 지은 시조고요. 이 시조시를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로 노래했습니다.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박민희의 노래였고요. 이정아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오늘 활동 활발하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이야기에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마들제에서 영취산까지 느린 걸음으로 다녀왔어요. 영취산이 토포필리아일지도 몰라요. 영산회상 한바탕을 듣고 있으면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사이에 다리가 놓여집니다. 거기에 산책지기님이 길 동무들과 함께 있어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토포필리아가 어디인지 제가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영산회상의 영취산도 정말 영원한 토포필리아일 수도 있겠네요. 영산회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곡으로 관악영산회상의 몇 곡을 들어보기로 해요. 이 관악기로 연주하는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몇 곡 골랐는데요.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함령지곡 골랐습니다. 함령지곡의 함령, 그 의미가 참 좋은데요. 만방의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이런 어찌 보면 기원 같은 것을 곡 제목에 담은 거겠죠. 요즘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이 필요하죠.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연주하는 관악 영산회상 암영으로 함령지곡 듣겠습니다.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연주한 관악영산회상이었죠. 암영으로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을 지닌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군악을 제외하고 타령까지만 연주해도 함령지곡이라 불렀는데요. 이 음악은 궁중정제 반주음악으로도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아침 햇살이 강렬하네요. 지구 온난화가 걱정이 되는데 함령지곡을 들려주셔서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번 주 일요일 6월 21일이 하지라서 이 태양의 활동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최대, 밤 시간 최소 시간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하지 즈음의 그 기나긴 빛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 지름시조인데요. 남성이 부르고 첫 부분부터 높은 음으로 질러낸다 해서 남창 지름시조라 부르고 있습니다. 평시조보다 좀 더 길어진 시조시를 노래하는데요. 간절한 임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험한 곳에 임이 와 있다 해도 만약 와 있다고만 한다면 나는 그 험한 고개를 쉬지도 않고 넘어서 임을 만나라고 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노래합니다. 3장으로 된 시조시를 노래하는데요. 장마다 조금씩 길어진 내용 들어볼게요. 초장, 바람도 쉬어를 넘고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중장,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라도 다 쉬어 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종장, 그 너머 이미 왔다 하면 나는 한 번도 아니 쉬어 넘으리라. 남창 지름시조 바람도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바람도 쉬어를 넘고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라도 다 쉬어 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넘어 이미 왔다 하면 나는 한 번도 아니 쉬어 넘으리라. 남창 지름 시조 바람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언제나 맑은 여운을 주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도 함께 산책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임준희. 작곡가 임준희.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안 뮤직 페스티벌에서 그의 곡 댄싱 산조가 인기리에 연주됐다. 그의 댄싱 산조는 동서양 음악가들에게 인기 있는 곡이다. 당시 독일의 연주자들이 선택한 곡도 임준희의 댄싱 산조였기에 올해 베를린에서의 페스티벌에서 그의 곡이 무대에 오른 것이다. 임준희의 댄싱 산조는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지금은 네 번째 곡까지 완성이 됐다. 2007년에 가야금과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댄싱 산조가 처음 작곡됐다. 산조인데 우리 악기만이 아닌 서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도록 만든 것이다. 전통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산조는 우리 역사에서 이미 빛이 나고 있으니 새로운 산조에는 전통악기에 대해 서양악기를 포함시켜야겠다 생각했다. 서양악기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 우선 해외에 우리 악기의 매력, 우리 음악의 매력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 곡을 작곡한 2007년 당시만 해도 서양에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었다. 우리 악기만 무대에 올리기보다 그들에게 익숙한 악기를 함께 올리고 거기에 우리 산조의 매력을 더한다면 보편적인 언어로서의 산조의 예술성이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당시 함동정월의 산조를 들으며 그 산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형할까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곡에 산조의 멋을 포함시키면서 그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논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작곡가 임준희의 그 생각은 2007년에 작곡한 댄싱 산조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후 임준희의 댄싱 산조는 악기 편성을 조금씩 달리해서 계속 만들어졌고 2023년에는 네 번째 댄싱 산조가 작곡됐다. 이 곡 역시 독일 베를린의 무대에 섰다. 산조아쟁과 피아노, 첼로가 결합한 곡이다. 피아노는 그렇다 치고 아쟁과 첼로, 얼핏 보아도 서로 기세가 당당해서 팽팽한 조합이 아닌가. 작곡가 임준희는 네 번째 댄싱 산조에서 이 두 악기를 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했다. 첼로보다는 아쟁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아쟁은 해금의 정교함보다는

흙이나 나무, 고목 같은 거칠면서 자연스러운 특징을 지닌 악기이고 그런 특징을 일부러 많이 살려서 곡에 반영했다. 내면으로 함축되고 단단해지는 아징의 특징과 밖으로 펼쳐나가는 첼로의 특징이 서로 대조적으로 드러나서 이 두 악기는 서양인들이 보기에 묘한 대조를 이루는 특별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아쟁의 기세에 약간은 눌린 듯한 첼로였지만 임준희는 이렇게 우리 악기가 지닌 예술성을 그의 작품 댄싱 산조에서 실컷 논일게 해주었다. 네 번째 댄싱 산조도 사람들의 큰 관심 속에 연주가 됐다. 그간 위초곡 위주로 작품 활동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23일에 임준희는 정년 퇴임 기념으로 임준희 작곡 발표회 여인의 삶과 사랑이란 무대를 열었다. 작곡가 임준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는 무대였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여성이고 작곡가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니 여성의 삶과 사랑을 키워드로 가져왔다. 역사 속 우리 여성들의 문학 작품을 가져오고 거기에 정가와 가야금 첼로와 같은 전통 악기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었다. 황진희의 시, 허난설원의 시, 그리고 현대로 와서 시인 신갑순, 그리고 임준희의 어머니이면서 시인 김경희의 시까지 긴 역사와 시간을 가로지르는 시인들의 작품을 노랫말로 한 곡을 만든 것이다. 이 음악회에는 특별히 2002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 자화상으로 만든 곡이 포함돼 있었다. 국문학을 전공하신 어머니가 평생 교직 생활을 하시느라 60세를 넘겨 시를 쓰기 시작하셨다. 황진희, 허난설원 등 유명 시인의 시도 의미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호흡과 생명,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어머니의 시를 노래한 음악은 임준희 작곡 발표회를 찾은 이들의 눈을 적셨다. 작년과 올해에는 스페인,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임준희 작곡의 오페라 천생연분이 무대에 올랐다. 오페라 천생연분은 영산회상의 탈영곡을 전체 오페라의 골격으로 해서 만들었다. 시집가는 장면에도 탈영이 나오고 그 선율을 브라스로도 만들고 합창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단오날 씨름할 때에는 강강술래 멜로디를 넣어 작곡했다. 오페라 천생연분은 국악기가 서양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도록 한 음악이고 오페라에 국악기를 넣은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진 곡이라는 위상도 있다. 외국 공연이라 한국말 자막 처리를 했다. 스페인 사람들의 합창은 우리말이라서 이들은 6개월 동안 노래를 배워 멋진 한국어 합창을 부르기도 했다.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 공연된 거라서 이번 공연 때 사람들은 극장 앞에서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큰 관심 속에 외국 공연을 치렀다. 그리고 소설가 최명희의 장편 대하 소설 혼뿔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작품이 어느새 8번째가 됐고 올해에는 9번째 작품으로 인성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곡을 쓰고 있다. 혼뿔 9번째 작품도 조만간 무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작곡가 임준희의 추천곡이죠. 자신의 곡 댄싱 산조를 작곡할 때 큰 영향을 받았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함동정월의 가야금 산조 중에 휘몰이 들으셨는데요. 함동정월의 가야금, 김명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임준희, 그는 어릴 때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께서 연세대 국문과 1회 졸업생이라 어머니의 문학과 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스란히 딸에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개척교회를 나갈 때 교회에서 군대 위문 공연을 갈 때면 늘 노래하는 아이로 뽑혀나가 노래를 부르곤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서울시립 소년소녀 합창

작곡가 임준희의 추천곡이죠. 자신의 곡 댄싱 산조를 작곡할 때 큰 영향을 받았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함동정월의 가야금 산조 중에 휘몰이 들으셨는데요. 함동정월의 가야금, 김명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임준희, 그는 어릴 때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께서 연세대 국문과 1회 졸업생이라 어머니의 문학과 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스란히 딸에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개척교회를 나갈 때 교회에서 군대 위문 공연을 갈 때면 늘 노래하는 아이로 뽑혀나가 노래를 부르곤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서울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원으로 활동했고 고등학교 때에는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활동을 하며 노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학창생활을 했다. 선생님은 풍부한 음악성을 지닌 임준희에게 작곡 공부할 것을 권하셨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작곡과로 진학을 했다. 대학에 입학하여 작곡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현대음악을 위주로 공부했다. 학교에서 현대음악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한쪽에서 갈증이 느껴졌다. 대학 2학년 때 국악연구반에 들어간 것도 그런 갈증 때문이었다. 국악연구반에서 가야금과 장단을 배우면서 국악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후부터 그의 곡에는 우리 가락이 차츰차츰 스며들어갔다. 그의 작품에는 어느새 바람을 품은 대금가락이 들어갔고 서양 관악기를 쓰더라도 소리를 대금 소리처럼 내는 그런 효과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작품 세계에서 우리 음악과의 만남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학생들은 미국 현대음악을 너무도 잘했다. 자신도 미국 음악을 배우고 만들었지만 그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해서는 그들과 경쟁이 안 되었다. 임준희는 유학 당시 황병기의 가야금 음악을 담은 테이프를 가지고 갔다. 그 음악을 전자음악으로 만들었고 작곡 발표회를 할 때에도 한복을 입고 스스로 장구도 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당시 지도교수의 외과 쪽이 인디언계였다. 영성적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다. 지도교수는 너희 나라는 5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소중한 너희 것을 하지 않고 200년도 안 된 미국 음악을 배우러 온 것이냐라고 하면서 너의 것을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그 이야기는 젊은 임준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것을 음악 속에 녹이고 풀어내야 할지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곡을 대하는 관점도 달라졌다. 임준희의 작곡 활동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된 것은 200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오케스트라 곡을 쓰고 현대음악제에 나가고 콩쿨에 나가는 활동 위주로 했지만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자 작곡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다. 콩쿨 같은 것에 매달리기보다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더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더욱 관심을 깊게 더해가게 된 것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였다. 이후 곡에서는 정가로 노래하는 음악을 썼고 가야금, 아쟁, 해금 등 우리 악기로 곡을 썼고 국악 관현악 곡을 쓰기 시작해서 그의 작품 목록에는 차츰차츰 국악 관련 곡들이 쌓여나가기 시작했다. 최명희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의 감동은 그에게 혼뿔 시리즈 작곡을 하도록 했다. 혼뿔은 문학소녀 임준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2003년에 국악 관현악 곡으로 혼뿔 첫 번째 작품을 썼다. 그 즈음은

국악계에 앙상블이 많이 생겨나던 즈음이다. 여러 앙상블에서는 세련된 작곡 언어를 구사하는 임준희에게 곡을 많이 의뢰했다. 위촉곡이 차츰 많아지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고 2011년에 교수로 임용이 됐다. 여러 제자들을 키워냈고 지난해에는 정년을 했다. 평생 곡을 쓰며 살다 보니 그간 독주곡부터 실내악곡, 관현악곡, 협주곡, 교향시, 오페라, 칸타타 등 수많은 곡을 작곡했다. 위촉곡만으로도 한 해가 꽉 차지만 앞으로도 계획된 작품 일정, 스스로 하고 싶은 음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작곡가 임준희, 우리 음악의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음악 언어를 더욱 풍성하고 심오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언어로 지금 이 시대에 직면해 있는 전쟁, 질병,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희망을 생각하는 언어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 이 시대의 작곡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 나갈 때 우리 인류의 희망을 한 자락 더 얹으리란 생각도 함께한다. 임준희의 추천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김월아의 노래입니다.

작곡가 임준희의 추천 음악으로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들으셨는데요. 김오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임준희의 삶과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임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한국음악 작곡과 교수와 전통예술원 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칸타타 어부사시사, 댄싱 산조, 오페라 천생연분, 교향시 한강, 혼뿔 시리즈 등 다양한 여러 작품을 남기셨고요. 곡마다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를 남긴 곡들이 많습니다. 지금 혼뿔 시리즈 아홉 번째를 작곡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새로운 작품 쓰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에 주로 곡을 쓰신다고 합니다. 평생 쉬지 않고 끊임없이 펼쳐온 작품 활동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창작열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작곡가 임준희의 활동 계속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285님께서 오늘 출근이 늦어 이 시간에 듣고 있는데요. 임준희 선생님 이야기를 듣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 두 개 보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불교음악 범패 중에 듣겠습니다. 호소리 참회계입니다. 참회계에는 지난 세월 동안 지은 모든 악업이 탐진치, 탐내는 마음,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미함은 건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니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헛소리 참회에게 듣겠습니다. 송암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범패 헛소리 중에 참회계 들으셨는데요. 지난 세월의 죄업이 탐내는 마음,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 건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니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한다 하는 내용을 노래했습니다. 개송 참회계를 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음악 듣겠습니다. 심청가의 눈대목 중에 눈대목 하면 바로 신봉사 눈뜨는 대목 들을 수 있겠죠.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그 노정이 참 길고도 어려웠는데요. 맹인잔치가 열리는 황성에 도착한 이후의 일입니다. 황후가 된 심청이는 맹인잔치를 소집해 놓았는데 여러 맹인이 다 왔지만 부친은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또 여러 일도 많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무엇보다 뺑덕이네가 황봉사와 눈이 맞아서 도망간 이후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뒤로 할 만큼 오늘 들으실 대목 딸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니 그 모든 고통이 보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신봉사가 황성에 도착하자 신봉사의 당도 소식을 알리고요. 이제 심황후와 만나게 됩니다. 딸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꿈쩍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왕기철의 소리 이상호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여 예부상서 분부하시되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있으면 별궁 안으로 모셔오도록 해라. 청원사령이 나온다. 청원사령이 나온다.

0: 도울 먹을 다니며 길렀 듯푸른 소리 원근 산천이 땅그럭그 들린다.
1: 봉사 성명을 차례로 물어가다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그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이 여기 계시다. 우와우 하고 달려드니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느니 이 잔치를 패설키는 순배인 마야 중에 날

없구나. 에라 사람이 한번 죽지 두번 죽을 납디어. 자, 내 지팽이 잡으시오. 어전에 입시를 허여놓으니 심항우 분부어시되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나 알아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뭐 눈에서 눈

예! 아르이다 소맹이은 사업기는 황주 토화동이 곧도 없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충년 장화를 따르 선후딸 상처고 어미지른 딸 자식을 강무지 싸가서 흙을 안고 이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양젖으로 떠매겨 겨우겨우 길러내죠 십여 세가 되었더니 이름은 창의업 과여행의 출차너여 그애가 밥을 빌어 근도 생진에 갈적 우연한 중을 만나 공양미 삼백성만 웅은사로 시주하면 소맥눈을 뜬다 하기로 효성긴 흔대자식이 남정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채수로 죽은 지가 우금 3년이나 되었소! 눈도 뜨지 못하옵고 자식만 팔아먹은 눈물 살려고 두어 쓸데있소 당장목 쓰금을 끊어 주오 심항우 거동 마라 이 말이 지든 마드 산후 유령을 거들쳐버리고

회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모남 동녀 왜 따라나 무대 아저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이것이 웬 말이오?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
한번 딱! 딱! 떴든가 보더라. 신봉사가 눈을 딱 뜨고 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적허적. 신봉사 눈 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일시에 개평으로 눈을 떠 보는데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색깔 못 뒤난 소리로 쬐쬐쬐 작으더니만은

내려가는 봉사들 또 제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탕도 못한 맹이 중도에서도 눈을 뜨고 가다 뜨고 다 뜨고 앉아 뜨고 누워 뜨고 서서 뜨고 해내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자다 깨다 졸다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도술이요 청이가 부치는 눈뜨기를 위하여 가지고 나온 계안초를 발라놓으니 어찌 눈을 안 뜰 수가 있겠느냐. 신봉사 딸을 보니 칠모금관황화라야. 딸이라니 딸인 줄만 알지 전후불견 초면이었던가 보더라. 신봉사 곰곰이 생각하시더니만은 옳지에 이제 알겠구나. 이제야 어머니 알겠구나. 합자 4월 초파일 밤 꿈속에서 보던 너를 울풍 운명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 어여보는 것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과 꿈과 생시 분별을 못어 건네. 어제까지도 내가 맹인이 되어 집행일을 이 전후 불견 초면이었던가 보더라. 신봉사 곰곰이 생각하시더니만은

얼체에 이제 알겠구나. 이제야 어머니 알겠구나. 합자 4월 초파일 밤 꿈속에서 포드너를 울고 운명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환생 어여보는 것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과 꿈과 생시 분별을 못어 건네. 어제까지도 내가 맹인이 되어 집행이를 입고 나서면은

상이 되었으니 집백이 너도 고생 많이 하였구나. 이제는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옳시구나. 옳시구나. 좋구나가 지와자가 좀더 좋네. 옳시구나 열시구. 옳시구나 열시구. 감았던 눈을 반짝 뜨고 보니 황성궁궐이 웬일이며 장해 말이요 먼 날마다 인당서 죽은 딸이 판세상 황후되니 전에 잘 만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열시오 어둠 침침 빈방 안후 불 켠 듯이 반갑고 사냥수 큰 싸움에 좌룡 군대들 반갑네. 얼씨구 나절씨구 흥진 비례 고진 갔네. 날로 두고서 이름이 누구나. 얼씨구 나절씨구 여러 풍사들도 춤을 춘다.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제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이득인 흐덕이냐 심황우패하 으덕이라 이루리 벌거 중고지 유순 찬지가 되었네. 대고

0: 송천자 폐하도 만만세 신망우 폐하도 만만세 부은운도 만만세 천여천 만세를 태평으로 만두리 소서하 얼씨고 나절씨고 얼씨고 초콜라치와 장준대요 얼씨고 철씨고
1: 흥진비례 고진감내 눈을 뜬 신봉사의 상황이 이 한마디 말로 정리가 되네요. 흥이다 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다 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건데요. 드디어 눈을 뜬 신봉사의 모습 함께 나누셨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왕기철의 소리 이상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신봉사의 눈뜨기는 눈을 감고 있는 우리의 눈뜨기를 재촉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로도 확대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의 춤이었죠. 왕의 춤을 뜻하는 무속춤, 왕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태평무 반주음악이었는데요. 오늘은 한영숙류 태평무 반주음악을 원완철의 대금, 유인상의 장단, 이동훈의 해금, 문경아의 가야금, 이호진의 피리, 이경섭의 꽹과리, 윤석영의 징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심청가 들으면서 사설 중에 나온 흥진빌의 고진감래가 기억에 남는데요.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원리, 바로 우리 삶의 이치겠죠.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 말고 흥과 즐거움만 찾아오길 바라고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그 어느 흥도 괴로움도 다 지나간다는 이치를 생각한다면 그 무엇이 찾아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겠죠.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는 이익과 욕심에 대해 말하면 기운이 빠지고 살림에 대해 말하면 정신이 맑아진다. 문장에 대해 말하면 마음이 즐겁고 도학에 대해 말하면 뜻이 정돈된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설사 듣더라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니 본 바탕을 갈고 닦는 데만 힘쓰고자 하는 사람일 것이다. 조선시대 문인 이덕무가 스스로를 묘사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말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시나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요조의 모과나무 듣고 왔습니다. 말하면 기운이 빠지고 번뇌가 생기는 주제. 반대로 말할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즐거워지는 주제.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잠시 생각해 봤는데 뭐 사람들 사는 이야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 누군가 여행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재밌는 책 이야기 할 때 마음이 약간 무지개 빛깔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주제는 무엇일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 모시고 인문학 산책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 그리고 지난 방송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컨템포러리 공연 시즌 싱크넥스트 26 개막작 관람권인데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아티스트 6명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아티스트 해미 클레멘세비츠, 해금 연주자 김예지, 비올라 다모레 연주자 올리비에 마랭, 거문고 연주자 심은용, 중세 성악가 크리스티앙 팔루아, 정가 가객 조윤영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음악의 순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세종 S시어터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5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함께 하겠습니다. 조윤성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칸치가 지 자르딩, 정원의 노래.

조윤성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칸치가 지 자르딩, 정원의 노래라는 음악이었습니다. 9832번 쓰시는 분, 저를 즐겁게 하는 건 축구입니다. 축구 경기 보고 있으면 제 속이 진공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는 그런 기분이에요. 요즘 좀 재밌으시겠습니다. 그렇죠? 1178번 쓰시는 분은 오늘 인문학 산책 기다렸어요. 역사는 기억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 많이 기다렸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새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계승범입니다.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주 동안 걸쳐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임진왜란이 이제 조선과 일본의 1대1 전쟁 그 충돌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동아시아 국제 전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을 좀 살펴주셨고 광해군의 대표적인 그 외교력 그게 중립 외교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중 외교 라는 그런 새로운 시야도 또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광해군 관련된 신간을 또 내셨더라고요. 제목이 상돔과 국왕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입니다. 잠깐 소개해 주세요.

0: 네, 요거는 이제
1: 네.
0: 그 광해군이 그 명과 후금 사이에서 외교 전략을 이제 구상할 때
1: 네.
0: 사실은 고립 무원의 상태였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시 당쟁이 심할 때인데 그 당색을 초월해서 전부 다 명나라와의 강력한 동맹만이 살 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광해군은 그렇지 않고 후금하고 우호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그게
1: 네.
0: 살 길이다. 그렇게 했는데
1: 그때
0: 뭐
1: 당시 후금이 떠오르는 세력이었기
0: 그렇죠.
1: 때문이죠.
0: 신흥 강국이니까.
1: 네.
0: 근데 그게 아무리 왕조 국가라 해도 뭐 신하들이 움직여야 뭘할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근데 광해군의 그 뜻을 외교 현장에서 가장 잘 받아서 고군분투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파편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름이 하서국인데
1: 네.
0: 강, 그 평안도 강계 지역, 만포 지역에 있던 향통사라는 사람이에요.
1: 네.
0: 향통사라는 사람은 역관 추계도 못 들고요. 그냥 그 여진어 말을 좀 잘하는 그
1: 네.
0: 동네 출신의 통역자, 뭐 그런 뜻인데 하서국은 말 그대로 쌍놈이고요. 그러니까
1: 아니,
0: 일반 평민이고.
1: 그런가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 통역 겸 외교부 장관
0: 그렇죠.
1: 같은 느낌이 좀
0: 그렇죠.
1: 있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상놈이에요.
0: 외교가 굉장히
1: 당신이?
0: 중요한 건데
1: 네.
0: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실질적으로 외교에 필요한 이 회화체
1: 예.
0: 그거를 익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주로 필담 정도 하고 역관을 대동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는 건데
1: 네.
0: 이 하서 향통 사람은 앞에 향자가 붙으면은 이게 중앙이 아니라 지방을 뜻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신분은 일반 평민인데 그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노비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일반 평민이 왜 노비랑 결혼을 합니까? 그럴 리가
1: 예.
0: 없는데 했다는 거는 일반 양인 중에서도 양인 일반 평민과 노비 사이에 걸쳐 있는 아주 하층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광해군의 얘기 명을 현장에서 잘 하는데
1: 네.
0: 누르하치를 워낙 조선의 위정자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1: 네.
0: 중앙에 또 여진어를 잘하는 역관들이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서질 않고
1: 네.
0: 그냥 만포가 저기 압록강 중류 쪽에 붙어 있는 그 창구거든요.
1: 네.
0: 거기에 있는 향통사를 시켜서 누르하치를 만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누르하치는 계속 그 거의 다 후금을 건국한 다음에도 하세국이 전담해요. 하서국이란 사람이.
1: 네.
0: 그러다가 이제 1622년 광해군이 폐위당하기 1년 전에 후금에서 이제 간첩죄로 몰려가지고
1: 네.
0: 처형당하죠.
1: 하서국이요.
0: 하서국이. 그래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인데,
1: 네.
0: 근데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안개를 휘젓고 나도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허이허이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
1: 등장하는 것
0: 착시가
1: 같은,
0: 있었어요. 그래갖고
1: 네.
0: 조사를 좀 해가지고
1: 예.
0: 그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죠.
1: 아,
0: 그리고
1: 그러면은 뭐 얼핏 하서국과 광해군 뭐 이렇게도 제목을 지을 법도 한데,
0: 처음에는 이제
1: 예,
0: 하서국이 주인공인데요.
1: 네.
0: 하서국의 뭐 기막힌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1: 예.
0: 지명도가 워낙 없으니까 책이 하나도 안
1: 아,
0: 팔리시죠.
1: 대단하십니다. 전략적입니다.
0: 그리고
1: 예.
0: 하서국이 가능했던 거는 중앙에서 광해군이 강력하게 하서국을 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신료들의 반대를 다 뚫고.
1: 신뢰를 했다는 거네요.
0: 그래서
1: 예.
0: 광해군은 지명도가 있으니까 하서국과 광해군을 투톱으로 내세웠다고 할 수가 있고,
1: 예.
0: 하서국과 광해군 그러면 너무 직설적이고 광해군 그러면 진부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상놈과 국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1: 와, 그렇게 해놓으시니까 더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우리 계승범 교수님이 쓰신 신간 상놈과 국왕 이 책을 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해군과 아까 향통사 그 하서국에 대한 그 인물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읽거나 아니면은 서점에서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는 병자호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0: 1637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이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일부 건드린 얘기인데요. 전쟁이 끝났는데 문제는 전쟁 동안에 발생했던 국왕 선조와 네. 세자 광해군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알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0: 그렇죠.
1: 그 원인은 전적으로 선조 때문에 그랬는데요. 선조는 인기가 거의 뭐 땅을 뚫고 지하로 들어간 상태고
0: 네.
1: 왕의 권위가 없죠.
0: 그렇죠. 뭐 나라를 버리고 그렇죠. 피난을 했으니까요.
1: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해서 세자 광해군은 그래도 좀 고군분투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민심이 뭐 일반 백성을 말할 것도 없지만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민심은 광해군 쪽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이죠.
0: 네.
1: 명나라에서도 선조는 무능하고 세자는 똘똘하더라.
0: 네.
1: 그러니까 선조는 그게 너무나 불안하니까 자기 아들인 광해군이지만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자기 왕좌를 직접 노릴 수 있는 강력한 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0: 네.
1: 왕의 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죽음밖에 없는 건데요.
0: 네.
1: 광해군이 그거를 잘 버티고 책 잡히지 않으면서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광해군에겐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궁지에 처해 있을 때 명나라 황제가 자기를 세자로 정식 임명해주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0: 그렇죠.
1: 명나라 내부 사정 때문에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끝까지 5차례나 거절한 적이 있어요.
0: 아.
1: 이게 광해군에게는 또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0: 네.
1: 비유하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0: 예.
1: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하네.
0: 그러네요.
1: 그러면 국내에서 난리가 나겠죠. 반대파들
0: 네네.
1: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0: 그 정식적인 권위를 아직 인정받지 못한
1: 그렇죠.
0: 네, 그렇죠. 상태라는
1: 이게
0: 거죠.
1: 왜 중요하냐 하면 직접 증거는 자료상 없지만 정황 증거가 강한 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 이제 후금이랑 명나라가 싸울 때 명나라가
0: 네.
1: 조선에 군대를 보내거든요.
0: 네네.
1: 우리는 외란 때 너희를 도와서 군대를 보냈어. 이제 우리 명나라가 후금하고 싸우니까 이번에 니네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 명나라를 도와라. 그럴 때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장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0: 네.
1: 광해군이 거부하죠.
0: 네.
1: 그 거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작전 계획에 따른 그 결론도 있지만 판단도 있지만 인간이니까 감정이 왜 없겠어요.
0: 그렇죠.
1: 명나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감정이 많았고 당시 외란 때 명나라 군대를 직접 경험해 본 당시 살아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광해군인데
0: 네.
1: 그때 내가 보니까 명나라 군대는 개판이다 쉽게 말해서. 쟤네들을 갖고는 안 돼.
0: 네.
1: 그런 면이 강하게 작동을 했죠.
0: 그런 면과 나에게 세자 책봉을 안 해줬잖아 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
1: 앙금이
0: 심리.
1: 앙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0: 아.
1: 인간이기 때문에
0: 네.
1: 없다고 볼 수는 없죠.
0: 아,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인조가 반정을 이렇게 인조 반정 직후에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제 광해군의 그 전에 죄악을 막 수없이 열거를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제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에 배치한 죄목이 명에 대한 배신 행위였죠.
1: 그렇죠.
0: 네.
1: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0: 예.
1: 광해군이 왜 쫓겨나야 했는가 너무 좀 폭군이었다. 그러면 그 폭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폐모살제라 그래가지고 자기 어미 인목 대비죠.
0: 네.
1: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 제 영창대군을 죽였다 해서 폐모살제 너무 극악한 왕이다 이런
0: 네.
1: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반정에 성공한 바로 다음 날 날이 밝자
0: 네.
1: 교서를 반포하죠. 왕을 폐위시키고 능이한군 즉 인조죠. 이 사람을 이제 새롭게 왕으로 삼는다. 그러면 신하가 왕을 치는 거는 유교사회에서 최악의 불충인데
0: 네.
1: 그게 지고의 선인 반정으로 둔갑하기 위해서는 저 왕은 왕의 그 자격을 잃었다. 이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반정의 정당성도 강해지는 구조이죠.
0: 그러네요. 그러니까 폐위를
1: 그렇죠.
0: 시키는 명분을 계속
1: 그렇죠.
0: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런 교서는 예나 지금이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0: 네.
1: 아주 강력하게 그 왕을 나쁜 놈의 화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0: 네.
1: 지금도 뭐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가장 큰 그래갖고 제가 교서를 다 읽어봤어요.
0: 네네.
1: 읽어봤는데.

0: 어미를 유폐시키고 뭐 동생을 죽이고 이 얘기가 전체 광해군의 죄상을 밝힌 거를 편의상 100이라고 보면 이게 한 20도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재미있다. 네. 그럼 뭐가 또 있을까라고 예. 보니까 100 중에서 50% 이상, 즉 과반이죠. 이게 뭐냐면은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구도상으로 봐도 우리가 글을 쓸 때 구성을 잡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주로 가장 중요한 거를 하이라이트해서 빵 때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앞에서는 이제 운만 떼고.
1: 네.
0: 그러니까 패모살제했다는 얘기는 운을 뗄 때 나와요.
1: 아.
0: 근데 중반부터 결론까지 하이라이트를 딱 때릴 때 나오는 게
1: 배명.
0: 그 명을 네. 배명했다는 얘기인데
1: 네.
0: 그게 또 결론이기도 하고요.
1: 예.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럼 광해군은 왜 쫓겨났냐.
1: 네.
0: 국내 문제에서는 어머니를 핍박하고 외부적으로는 명나라 황제를 배신하고
1: 네.
0: 쫓아냈어. 그러니까 인조반정, 인조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해 주는 것을 양쪽 날개로 비유하면 어머니를 핍박해서 불효했다. 명나라 황제를 배신했기 때문에 불충했다.
1: 네.
0: 이 두 개의 양날개로 비행을 해야 인조정권이 평탄하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인조반정 이후 5년째 되는 해에 정묘호란이 발생하거든요.
1: 네, 네.
0: 이게 근데 힘이 안 되니까 강화했단 말이에요.
1: 네,
0: 말이
1: 네.
0: 좋아 강화지.
1: 예.
0: 무슨 말로 말하면 항복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특히 인조나 반정 주체 세력.
1: 예.
0: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5년 전에 광해군을 쫓아낼 때
1: 네.
0: 구실로 삼은 게 명나라에 대한 배신인데.
1: 그렇죠.
0: 광해군은 그냥 그저 누르와치하고 친하게 대화하자 그 정도였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인조 자신은 누르와치 그 홍타이즈하고 강화까지 한 거예요.
1: 예.
0: 굴욕적으로.
1: 네네.
0: 그러니까 일반 실제 양반 유생들이 뭐라고 상소 보내냐 하면 쉬쉬하는데 다 퍼졌어요 소문이.
1: 네.
0: 뭐냐 하면 야 우리 전하께서
1: 예.
0: 저거 전 폐주. 폐위된 왕,
1: 예.
0: 폐주보다
1: 더
0: 심한 거 아니죠?
1: 왕 잘못도 우리 가는
0: 그렇죠.
1: 거 아니야? 이런 느낌?
0: 그렇죠. 이게 인조 정권이 영원히 풀 수 없는 엄청난 딜레마가 되는 거죠.
1: 네.
0: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1: 예. 자, 그 이야기를 한참 더 막 이렇게 끌고 앞에까지 나아가 주셨는데 좀 차근차근 하자면 이제 그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오른 이후에 당연히 이제 광해군과는 다른 결로 친명 정책을 다시 펼쳤을 것이잖아요.
0: 네.
1: 이제 그랬을 때 그 조선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당연히 친화.
0: 당연하죠.
1: 네네.
0: 근데 곧 요것도 단순하게 친명 정책으로 전환했다라고 맞긴 맞는데
1: 예.
0: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광해군이 명을 배신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1622년에 명나라 황제가 다시 조선에게 정식으로 군대를 요구합니다.
1: 네.
0: 보내라.
1: 네.
0: 그러면서 조선이 말을 광해군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황제의 특별 어사까지 와요.
1: 네.
0: 또 감군 어사라고 하는데 즉 명나라 군대를 감독하는 어사인데 얘가 와서 왕의 칙서까지 보여주면서 빨리 조선군 보내라.
1: 네.
0: 그런 거죠. 이거는 예. 지금 군신관계니까 명령을 한 거예요.
1: 네네.
0: 근데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황제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어사가 보는 앞에서 광해군이 거절해버린 거예요.
1: 예.
0: 거절을 하니까 난리 나죠.
1: 네.
0: 난리 나면 동시에 그때 뭐였나 뒤에서는 누르와치하게 빨리 우호적인 국서를 보내라.
1: 아.
0: 난리친 거죠. 결국 보내요.
1: 네.
0: 보내니까 누르와치는 명의 혈맹인 조선이
1: 예.
0: 이제 우리 후금의 그 우호국가로 바뀌었다라고 안심을 하고
1: 네.
0: 모든 군사력을 요소지역으로 집결시키죠.
1: 네.
0: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1: 네. 네. 아 그래서 그 후금 이야기로 그럼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0: 네네.
1: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그 중립 외교가 아니라 이중 외교, 명과 후금을 대하는 그 이중 외교가 사실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건데, 그 광해군이 이렇게 명나라와 뭐 군신 관계를 위반할

0: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했던 그 후금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 이렇게 신경을 써야 했었을까?
1: 이 후금이란 나라는 뭐 정식으로 국호를 후금이라고 하고 건국한 거는 1616년인데요. 사실은 누르하치가 이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추장 자리에 오른 것은 1583년. 그러니까 외란이 발발하기 벌써 9년 전이고요. 외란 발발 3년 전인 1589년에 이미 그 건주 위에 세 개의 위가 있었는데 건주 여진 전체를 통합을 합니다. 이게 지금의 심양 동쪽에 붙어 있는 곳이고 압록강 중류 북쪽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가다가 외란 때에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적으로도 한번 대비하려고 했었고 1598년에 외란이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이제 명나라 군대가 다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기회다 해서 이제 다른 여진 여러 세력들 이들에 대해서 전 아주 그 일련의 정복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1600년 넘어가면은 1600년대 초, 한 1607년 이쯤 가면은 벌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만주라고 하는 지역, 정확히 말하면 압록강 북쪽, 두만강 북쪽, 그리고 오츠크해, 그리고 흑룡강 이 일대까지를 거의 다 평정을 해버려서 새로운 강자로 완전하게 떠오르고 그 여세를 몰아서 1616년에 드디어 정식 국가 이름, 외교 무대에서 자기도 그 활약을 하려면 나라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후금을 세우고 1618년에 그 명나라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이런 식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나가다가 1621년 그러니까 1618년에 요동을 침공하니까 저 누르하치가 저렇게 크는 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명나라가 대규모 원정을 일으키는데 이때 조선군도 보내라고 하죠. 광해군은 반대했지만 칙서가 오니까 보내긴 보냈는데 이른바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홍립 장군이 끌고 나갔던 조선군이 참패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1621년에 후금이 드디어 대규모 공세를 펴서 요동 반도를 포함한 요동 일대를 전부 장악을 해버립니다. 아마 지도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한양과 북경 사이에 사실은 육로로 오갔거든요. 요동반도를 지나서 요양을 지나서. 근데 이제 그게 다 후금손에 들어간 거니까 북경과 한양 사이가 육상 교통로로는 단절된 거죠. 양쪽이 느끼는 위기감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후금이 계속 이제는 요소에서 명나라하고 싸우는 상황이죠.
0: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후금이 국호도 청으로 바꾸게 되는 건가요?
1: 그 나중에 이제 홍타이지가 바꾸는 겁니다.
0: 그 아들이, 누르하치의 아들이, 누르하치가 사망한 이후에. 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제전쟁에 사실 막그 한가운데 끼지 못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1: 명함 내밀기
0: 정도였는데,
1: 쉽지 않은.
0: 네, 그런 정도의 후금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1: 이거는 군사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뭐 문명의 정도라거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포함한 의미의 문명이라고 하면 뭐 낙후됐던 건 사실이고요. 경제 규모도 만주 일대가 그렇게 좀 땅은 비옥하다고 하지만 기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농산물들이 잉여 생산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또 인구도 그러니까 많지 않고요. 유일한 장기는 군사력인데요. 그 모든 그 가가호호 모든 호구를 거기서 한 명의 군인을 내야 하는 이런 의무조항을 만들고 그들은 수렵을 하고 사냥하고 농사짓고 이렇게 하는 게 군사 조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상시엔 예비군으로 있다고 해도 유사시에 야 집합 그러면 정말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애들이 말 타고 창 들고
0: 집결을
1: 활을
0: 하는
1: 메고
0: 거죠.
1: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나 빨라서 그 명나라도 사실은 기병도 있지만 대부분 보병 중심이고 조선도 기병이 있지만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전에 여진 부족이 다 사분오열돼 가지고 갈라져 있을 때는 요동이나 압록강을 침공한다고 해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0: 무마할 수 있었, 진압할 수 있었는데 네. 누르하치가 나오면서 수많은 여진 세력을 통합하고 그들을 확실하게 조직을 하니까 이제는 단순한 그냥 변경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나가는 그런 도적대 개념이 아니라 네. 이건 정규전이 붙는 거거든요. 당연할 수가 없죠.
1: 그러네요.
0: 명나라가 보유했던 화포, 대포를 가지고도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커진 거죠.
1: 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후금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의 연주입니다. 붉은 달.

0: 네, 그림의 연주 붉은 달이었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조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후금 이야기를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진족 전체를 통합하고 후금을 세웠던 누르하치가 이제 명나라하고 전투 중에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이제 2대 칸이 되어서 그 이후에 또 조선을 또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정묘호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0: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병자호란까지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난 후에 조선과 후금이 이제 형제연을 맺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화친을 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또 그것이 아니라 조선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
1: 그렇죠.
0: 계기가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나라가 이제 군주임과 동시에 아버지고, 조선은 이제 신하임과 동시에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리고 후금이나 청나라를 이제 강도라고 이제 보면, 강도가 아버지 집에 침입해서 아버지를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들은 자식인 아들은 그러면 할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무조건 달려가서
0: 아버지를
1: 아버지를
0: 도와야죠.
1: 도와 강도와 싸우다가 설사 내가 죽더라도 그게 효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없는 건데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후금이 쳐내려왔는데 싸울 상황이 안 되니까 강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강도가 들어왔는데, 자식인 내가 달려가서 내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강도와 싸운 게 아니고,
0: 강도와 형제를
1: 강도가
0: 맺었어요.
1: 무서워서 강도하고 악수하고, 야, 우리 앞으로 형제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전략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힘이 안 되니까 지혜로울 수 있고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조선이 강력한 유교 국가잖아요. 이건 지금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핵심 양대 윤리가 충효 아닙니까? 이거를 다 지금 범해버린 꼴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지방 유생들의 상소가 인조의 직무 책상으로 쇄도하는데, 그러니까 폐주, 전 광해군보다 더 심하게
0: 배려
1: 명나라를
0: 행위를 했다.
1: 대신했다. 이거 말로는 강화라고 하는데, 이거 항복 아니냐. 그러니까 인조가 뭐라 그러냐면, 항복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그래서 인조의 권위는 완전히 그 땅에 떨어지고요. 그 자기가 권력을 잡았던 그 반정 교서에서 그 천명했던 광해군은 자격이 없어. 그렇죠?
0: 반명했기 때문에.
1: 그렇죠. 완전히 그게 지금 엄청난 몇배더 큰, 더 강한 부메랑으로 인조의 가슴에 가서 꽂히는 것이죠.
0: 그러네요. 와, 이건 뭐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 인조로서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조에게 그러면은 뭐 당연히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좀 생기겠네요. 그런
1: 당연히
0: 순간에는.
1: 생깁니다. 당연히 생기는데, 이제 강화를 했는데, 인조는 그러니까 강화를 했지만 말이 강화지, 우리가 굴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지금 후금과 이제 다시 바뀌지만, 후금, 청은 이제 요소에서 명나라 군대와 싸우니까 조선에 많은 걸 요구해요. 뭐 군대도 보내고, 군량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많이 요구를
0: 아니,
1: 합니다.
0: 형제 관계라면서.
1: 그러면은 인조와 인조의 측근들은 내심 보내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거절하면 형제 관계니까 서로 돕겠다고 그때 맹세한 게 있거든요. 근데 형이 도우라고 하니까 동생이 도와야 되는데, 이거 거부하면, 거절하면 또 침공하는 게 무섭거든요. 보낼라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조정의 대다수 신료들과 지방 유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금나라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척하고, 우리는 명나라와 동맹을 더 강화해서 후금과 대놓고 싸워야겠다. 방법이 없다. 명나라를 속이면서 이렇게 후금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면 안 된다. 이건 전 왕보다 더 심한 배명행위 아니냐.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심했어요. 굉장히 심하니까 정묘호란 끝나고 병자호란 전까지 약 9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갈수록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계속 청나라의 요구를 따르겠다고 했다가는, 이게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인조가 또 폐위될지도 모를 정도로 척허론이 강했어요.

0: 그러니까 인조도 마지막 1년 동안에는 척화론 쪽으로
1: 마음을 확 키운 거군요.
0: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요.
1: 예.
0: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병자호란이 나는 겁니다.
1: 그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홍타이지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한 바로 그 해에 말씀하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게 직접적인 병자호란의 원인이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바로 지금 말씀하신 청으로 바꾸고
1: 예.
0: 스스로 황제를 칭한
1: 예.
0: 그것이 가장 걸림돌인데요. 사실은 그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1: 네. 후금이.
0: 예. 예. 우리는 북조, 북쪽에 있는 나라, 저쪽은 남조.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됐고 이 의미가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그 형제 관계까지는 가하나
1: 네.
0: 부자와 그 군신 관계는 불가다. 뭐 이런 거 그게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형제 관계까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1: 예.
0: 뭐 강도 자식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형제 관계를 맺고 교화를 해서 바른 길로 교도하겠다.
1: 네.
0: 뭐 그런 명분은 되잖아요. 현실성은 네. 없지만.
1: 예.
0: 근데 이제 군신 관계라는 건 황제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 문명 사회 문명권에서는 유일하게 한 명만 있어야 해요. 즉 하늘이 인민을 낳게 하고 하늘이 인민을 양육하는데 하늘이 직접 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1: 네.
0: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고
1: 그것이
0: 그게
1: 황제다.
0: 천자죠.
1: 아.
0: 그게 황제라는 겁니다.
1: 네.
0: 근데 이제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했다는 거는 당시 그들이 인지했던 온 세상에서 내가 나만이 유일한 천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300년 가까이 명나라 황제에게 내려주었던 천명,
1: 네.
0: 천명이 이제는 떠났다.
1: 나에게로 왔다.
0: 나에게로 왔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너 조선도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네가 어떻게 감히 천자하고 형제로 맞먹으려고 그래.
1: 네.
0: 너는 이제 너도 내 신하야. 라고 하면서 요구를 해온 건데 여기서 이제는 변명의 논리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싸움 아니면 순복
1: 네.
0: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후금을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를 스스로 칭했다는 이 이야기가 뭐 엄청난 선언인 것이네요.
0: 엄청난 것이고
1: 예.
0: 조선은 이제 고민도 하지 말자 이런 목소리로 뒤덮이는데
1: 예.
0: 앞서 드렸던 비유를 다시 한번 소환하면은
1: 네네.
0: 아버지를 죽이려고 강도가 침입했는데 내가 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강도를 달래서 내보낼 수는 있잖아요.
1: 네.
0: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강도와 싸우기는커녕 강도 앞에 무릎을 꿇고
1: 예.
0: 선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당신을 유일한 천자, 내 군주이자 아버지로 섬길게요.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 예.
0: 그게 형제 관계는 가해도 그 군신 관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 이론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1: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청으로 바꾼 후금은 이 엄청난 권력과 세력을 확보한 것인데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황제 대관식의 어떤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
0: 네.
1: 이제 각국 사절단이 와서 축하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사신만 무릎을 꿇지 않았다.
0: 네.
1: 홍타이지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0: 그렇죠.
1: 예.
0: 당시는 이미 명나라를 제외하고는 청나라가 저기 동쪽에 있는 몽골 지역을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까지 다 복속시킨 상황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대관식에는 당시 청나라가 인지할 수 있는 온 세상의 나라의 대표 사신들이 와서
1: 예.
0: 축하를 하는데
1: 유일하게
0: 심지어
1: 예.
0: 명나라도 보냈어요.
1: 아, 그런가요?
0: 그럼요. 이제 너무 커졌으니까
1: 예.
0: 괜히 비위 상하게 할 수 없잖아요.
1: 네.
0: 조선만 안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보낸다는 거는 그들이 요구한 나는 황제야. 내가 유일한 천자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내 신하야. 무릎 꿇어.
1: 네.
0: 이거를 인정한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거죠.
0: 아예 그냥 안 간 거고 요새 속된 말로 말하면 씹은 거예요.
1: 와, 그 다음이 너무 두려워지는데요.
0: 그렇죠. 근데
1: 예.
0: 이게

0: 반응했을지.
1: 그렇죠.
0: 예.
1: 당시는 이미 명나라를 제외하고는 청나라가 저기 동쪽에 있는 몽골 지역을 포함한 다른 인물을 가지고 심양에 와 있으니까 걔네들을 와서 니네가 대신 대관식에 와서 고두래 이마를 땅에 찍고 예정되어 있는데 조선이 안 보낸다고 해서 그걸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조선 사신이 다른 임무를 가지고 심양에 와 있으니까 걔네들을 와서 니네가 대신 대관식에 와서 고두래 이마를 땅에 찍고 의식을 올려라
0: 예.
1: 했는데 이두 사람이 나덕헌 이확이라는 사람인데
0: 예.
1: 거부한 거예요. 근데 거부한 이유는 돼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임무를 받고 온 사신이지
0: 예.
1: 대관식에 참석하라는 명령은 없었다. 이거 내가 참석하면 나는 월권이고 내가 귀국하면 나는 처벌받는다. 맞는 얘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청나라 관리들이 이 조선 두 사신을 막 주워 팹니다. 구타를 해서 막 그냥 곤죽이 돼가지고 이제 그
0: 돌려보내서.
1: 대관식장에 가는 거예요.
0: 네.
1: 이제 차례들은 심지어 명나라에서 온 사신도 홍타이지 앞에서
0: 무릎을.
1: 고두례를 하고 의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사신 차례가 왔는데 얘네들이 거부한 거예요.
0: 그것은 약간 인조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1: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인조가 그렇게 하라고 메시지를 준건 아닌데
0: 예.
1: 조선 내부 사정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고 여기서 절을 했다가는 압록강을 건너 귀국함과 동시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고 심한
0: 네.
1: 경우 참수를 당할 수도 있죠.
0: 예.
1: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거예요. 또 그리고 나덕헌 이확 두 사람 장본인의 생각도 조선에 있던 절대 다수 사대부들의 생각과 같았다고 봐야 되는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
1: 거죠.
0: 이렇잖아요. 심지어
1: 그렇죠.
0: 명나라에서까지 사신을 보냈는데,
1: 그렇죠.
0: 도대체 그 시대의 그 맹목적인 명을 향한 사대라는 것은 어느 정도였을까를 지금
1: 근데
0: 상상하게 되거든요.
1: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유교적 중화 문명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그 유교적 중화 문명이 옛날 고대 주나라, 다음에 통일 제국만 놓고 한나라, 뭐 당나라, 뭐 송나라, 명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황제가 천자인데 그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강대국을 우리가 배반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평생 공부했던 유교적 중화 문명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저버리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금수의 상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굳이 비유하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 하지만 국제화라고 쓰고 사실은 그동안 많이 미국화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이 쇠퇴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강대국 차원을 넘어서 미국 중심의 어떤 문명 체계.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두 사신은 여기서 목숨 걸고 거부한 거고, 여기서 죽으면 오히려 국내에서는 명예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맥락인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건 지금 엄청난 축제 날에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0: 그런데 제그 예상 밖의 결말은 이두 사신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 얘기는 그 홍타이지가
1: 네.
0: 당연히 엄청난 뭐랄까요? 그 분위기가 뻔한데 이들을 사실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다른 이 다음 넥스트를 예고하는 것
1: 그렇죠.
0: 같거든요. 예.
1: 그 만약에 지금 그 박혜진 아나운서님께서 홍타이지였다면 저는 수업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0: 예.
1: 아무개 씨, 당신이 홍타이지였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당시에 그냥 잡아 죽여서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를, 센
0: 보여주는 거죠.
1: 천자인지를
0: 예.
1: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0: 네.
1: 그런 거에 비하면 홍타이지가 대인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를 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쩌면 한 칼에 죽였을지도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천자를 칭했잖아요.
0: 네.
1: 황제를.
0: 예.
1: 1,000명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유교적 개념인 1,000명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힘으로 찍어 누리는 거는 법가에서 좋아하는 얘기고
0: 예.
1: 유가에서

0: 지선의 덕목은 뭐냐 하면은 내가 교화하는 것이고 저들 스스로 감동해서 스스로
1: 변화하게.
0: 그렇죠. 투항이 오는 거예요.
1: 관대함을 보여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0: 이른바 교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타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찬물을 끼얹어도 속으로는 부글부글했겠지만 예. 원대한 꿈을 위해서 이제 저 둘을 무사히 돌려보내라. 그렇게 한 것이고 돌아왔어요.
1: 예.
0: 그 다음 그러고 나서 한 그때가 4월이니까 12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침공이 오는 거예요. 침공에 올 때 대관식 때 찬물을 끼얹는 그 장면을 봤던 온 세상에서 온 대표들,
1: 네.
0: 정치적 우두머리,
1: 예.
0: 그들을 거의 다 데리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 침공의 목적은 뻔한 거죠. 나더컨 이왁 사신 나부랭이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조선의 왕 인조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찧으며 항복하는 광경을 내가 똑같이 재현해보리라 하고 내려온 거예요.
1: 네.
0: 이게 병조호란의 침공 핵심 이유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직접 왔잖아요. 인조한테 직접 항복을 받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1: 예.
0: 그 바쁜 홍타이지가 조선 땅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정묘호란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조선에 대해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뭐 상대할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명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네. 병자호란까지 이르기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 거네요.
0: 네,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1: 예.
0: 명나라를 치기 전에 후방인 한반도 예. 조선을 먼저 평정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0: 맞는 얘기지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과연 조선이 그러면 청나라가 모든 군대를 요소에 집결시켜서 명나라랑 전면전을 할 때 조선이 압록강을 넘어 북상해서 후금 청나라의 배후를 칠 군사력이 있느냐
1: 네.
0: 까지 계산을 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1: 그렇죠.
0: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미 언제라도 청나라의 배후를 견제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침공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제 최근의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천자를 과시하기 위해 내려온 거예요.
1: 예. 자, 병자호란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짧게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까지 얘기했으니까
1: 네.
0: 다음에는 그러면 남한산성 이야기도 좀 해야 하고요.
1: 네.
0: 남한산성은 정말 고립무원의 정말 사면초가인데 그러면 척화론이 좀 사그러들 수도 있겠죠.
1: 예.
0: 근데 과연 그랬는가?
1: 네.
0: 이런 얘기가 강화 협상도 있고 이 삼전도 항복 이것이 조선 이후 조선의 역사 진행 방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겼는가? 이제 그런 거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좀 재미있게 엮어보고자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역사학자 계승범 교수님과 병자호란 이후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보뜰마을님 교수님 덕에 격변의 시기 속 참 많은 고심이 있었겠구나 느끼고요. 7426님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제대로 역사를 알아야 과오를 줄일 수 있겠죠 하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자, 저희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영화 남한산성 속 인조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새벽의 노래 정순현 외에 여러 명이 함께한 곡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다가도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씻은 듯이 낫고 또 실제로 몸이 아프다가도 왠지 가뿐하게 일어설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치고 힘들 때 단박에 일어서게 하는 자극까지 된다면 살아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죠. 가족이든 친구든 딱 한 사람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없이 축복일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행복한 일이겠죠?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신혜의 노래로 아름다운 사람아 첫 곡으로 만나보시죠.

이신희의 노래로 아름다운 사람아, 이 곡으로 오늘 문을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혼자 살 수는 없다 보니까 사람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특히나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얻은 상처는 결국 사람들 속에서 다시 위로받고 치유해야 맞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요.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것도 결국 마주하는 사람들인데 참 또 희한하고 다행인 게 그 서글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마법 같은 힘 역시나 또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상처받았다면, 마음 둘 곳 없이 외롭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눈 마주보고 그냥 조잘조잘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뭐 대단한 조언을 듣거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그냥 차 한잔 나누면서 속 털어놓는 순간 마음의 응어리도 다 녹아내리곤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한 번쯤 눈맞춤,

건네보면서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마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소 컴퍼니의 연주로 어린 왕자가 내게로 왔다 전해드릴게요.

미소 컴퍼니의 연주로 어린 왕자가 내게로 왔다 전해드렸어요. 6642님께서 같이 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때로는 사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재미가 있는 쏠쏠한 음악마루입니다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또 지혜로우시니까 그런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들 좀 많이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일상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역사책이 되는 게 아닐까. 그 켜켜이 쌓여있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책이 되는 셈이겠죠. 8318님께서 새싹 문자로 저는 주위에 좋은 분이 많아서 인복이 많다고들 부러워해요. 소중한 인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지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정말 그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건 8318님 자체가 좋은 분이시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딱 그 문장에서도 느껴지는 게 소중한 인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지내요. 이 말씀에서도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노력을 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다가와 주는 게 아닐까. 아, 그래서 8318님 지인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을까. 서로 그렇게 좋은 기운 주고받는 사이고 더없이 좋죠. 김인설님께서 12시에 큰 힘은 음악이 흐르는 마루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우리가 혼자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일하면서 뭐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상처받는 일들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또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거. 참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정말 배우는 게 끝이 없구나.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 겸손해야겠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도 여러분께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저희에게 음악마루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좋은 기운 담아서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볼 거예요. 오늘은 박상아 작가의 에세이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순수한 마음의 아이들 모습을 통해서 초심을 가만히 돌아보게 만드는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정곡입니다. 정곡에는 또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지 2부에서 만나보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이곳에서 기다립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국악 앙상블 현의 연주예요. 너영 나영 띄워드려요.

국악 앙상블 현의 연주로 너영 나영 전해드렸습니다. 음악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740님께서 아내분께서 만난 점심을 만들고 계시답니다. 점심 드시고 또 아지트 가셔서 또 맛있는 냉커피 한 잔 드실 계획이시라네요. 아우, 뭐 이게 최고죠. 그냥 맛있는 점심 이후에 그 마시는 커피. 저도 막 이렇게 커피 맛을 알고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딱 그 점심 먹고 달달한 달달구리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냥 뭐 별다른 좋은 일 없는데 그냥 그 커피 한 잔을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구나. 아, 그 우리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도 한 가지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꺼비님께서 여름만 되면 각방 쓰신다고 열이 많으시다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부부가 딱 맞기가 힘들잖아요. 뭐 취향도 그렇고 몸에 열이 많은 경우 아니면 뭐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 다 다르니까. 근데 같은 방에서 생활한다는 건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잠은 따로따로 주무신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두꺼비님께서는 여름만 따로 주무시는군요. 근데 이게 막 더울 때는 막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 살다고 그러면 더 막 갑자기 막 불쾌지수 올라갈 수도 있고 해서 아예 그냥 각자의 공간에서 시원하게 지내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잘하셨어요. 달빛이 스미는 아름다운 이 밤. 아니 놀고 무엇하리. 이런 마음을 안정아의 목소리로 만나보실까요? 맑은 바람 달 아래 감상할게요.

취침 그리고 한옥찻집 나는 더 큰 목소리로 현수를 칭찬해 주었다. 공책 하나를 가져오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 빳빳한 새 공책을 들고 환하게 웃던 현수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다. 현수는 잘 잊어버리고 덤벙거리는 아이였다. 하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었다. 물통에 포스트잇을 붙여서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 공책을 가져오라고 시킨 건 나였지만 공책을 가져오기 위해 애쓴 시간은 오롯이 현수의 몫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상관없지만 친구들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답을 말해 인정받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뜻이었다. 이 12살 아이의 대답이 너무나도 사려 깊고 성숙하게 느껴졌다.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게다가 한창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할 나이였다.

성실하면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으며 우정은 큰 의미 없게 느껴졌다. 순수함은 철없는 것이었고 희망은 괜한 기대처럼 발목을 잡기만 했다. 빛나는 문장은 어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어른이 되었다. 아이들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건 내가 지키고 싶었지만 어느새 잃어버린 어떤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동심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초심이었다. 그런데 남들이 뭐라 하든 가진 능력치가 얼마나 되든 그저 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합주부에 들어갔던 윤채를 보며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어왔던 선은 오히려 나를 점점 가두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이제는 그어두었던 선을 조금씩 허물어볼까 한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재지 않고 일단 해보려 한다. 뒷북도 아니고 앞북치며 포기해버리는 삶이 얼마나 아쉬운가.

조이 앙상블의 연주로 어린 시절의 기억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박상아의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선을 긋고 미리 결과를 계산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곤 해요. 하지만 오늘 글 속 아이들은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끝까지 노력하고요. 친구를 위해 정답을 아껴두며 지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뛰어들어요. 이 성숙하고 순수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효율과 요령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소중한 초심들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죠. 그동안 스스로를 가두었던 방어벽을 살짝 허물고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일단 움직여보는 것만으로도 무뎌진 일상이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담백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박상아 작가의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 함께 해봤습니다. 최소윤 어린이의 노래로 엄마 냄새 전해드릴게요.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이지안의 해금 연주로 햇살 따스한 날 방금 들으신 곡이었는데요. 따스한 햇살이 감싸 하나 자연스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가벼운 발걸음을 담은 연주 만나보셨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최소윤 어린이의 노래였어요. 엄마 냄새 듣고 오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조금 전에 조이 앙상블의 어린 시절의 기억 들으시고 노래 들으니까 어린 시절 생각이 나요 하셨는데 저 음악이라는 게 그렇죠. 그 시대를 거슬러 가서 그 당시의 느낌들, 추억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곡으로 만나볼 곡은 자작나무다인데요. 공미연 외에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곡미연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자작나무다 감상하셨고요. 음악마루 1부 끝곡은 임교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숲속에서 춤을 들려드릴게요. 이곡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정주 밴드의 연주로 출강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역동성이 느껴지는 곡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목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자, 잠시 후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는 시간이죠. 이야기를 품은 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곡의 유래 알아봅니다. 우리가 정곡을 찌르다 할 때 쓰는 정곡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숨겨 있을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립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땀 흘려 사는 삶에 대한 인생 예찬을 담은 곡 감상해 보실까요? 소금땀 흘리흘리, 땀 흘려 거둔 음식 전해드릴 텐데요. 김민기의 노래, 김덕수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땀 흘려서 거둔 음식만큼 귀한 것도 없죠. 소금땀 흘리흘리 땀 흘려 거둔 음식 듣고 오셨는데요. 김민기의 노래 김덕수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지나치게 짜고 맵지 않게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 세상의 수많은 건강서적이나 또 의사들의 건강 예찬을 들여다보면요. 그 결론에는 늘 이 내용이 빠지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국물 요리 좋아하고 음식을 짜게 먹는 민족이 드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건강을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건 다행스럽게도 사계절 푸른 나물과 쌈을 곁들이는 채식 위주의 식습관 덕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토록 경계해야 할 나트륨 섭취가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비오듯이 흐르고 그런 만큼 물을 자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 체내 염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약간의 소금기 있는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뭐든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정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식이요법, 건강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박영일의 노래로 소금장수 듣고 올게요.

0: 박영일의 노래로 소금장수 전해드렸습니다. 아, 우리의 소금장수 총각. 장가도 가야 하는데 팔아야 할 소금을 다 쏟아버려서 어떡합니까? 또순이에게 꽃신도 사줘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과는 다르게 장단은 얄궂게도 신명나네요. 박영일의 노래로 소금장수 듣고 오셨고요. 나무꾼과 나물 캐는 처녀총각의 사랑 이야기 이번에 만나볼게요. 고래야의 노래와 연주로 어디로 갈고 전해드릴게요.
1: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 노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2: 얼굴도 못생긴 노총각이랬다.
1: 이 노총각 38년 동안 여자 손목이라고는 엄마 손목밖에는 잡아본 적이 없는 순진하고도 불쌍한 노총각이었던가 보더라. 우리의 노총각 오늘도 나무를 한 찜질머지고선 땀을 뻘뻘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해보는디.
2: 아이고 난 이거 언제 나무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쁜 여자한테 장가를 가나요
1: 하며 한숨을 푹 쉬고 있을 적에 그런데 마침 저기 멀리서 빨그라난 댕기 하나가 나풀나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시고.
1: 그래서 저것이 무엇인고 하며 가만히 살펴보니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고디고운 처자가 나무를 캐러 왔구나. 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산이며 들이며 온갖 산나물들이 돋기 시작하는 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0: 여보, 내가 오늘 설거지도 다 해놓고 빨래도 다 돌렸어. 거실 청소까지 싹 끝냈는데 나 진짜 1등 신랑감이지? 당신 표정이 왜 그렇게 당당해? 평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이 말이야. 주말 아침부터 이러는 걸 보니까 이거 100%네. 오늘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지?
1: 아니야, 내가 무슨...
0: 왜? 정곡을 찔리니까 무서워? 안 된다고 했어?
1: 아니,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내의 말에 속마음을 제대로 들켜버린 남편. 그야말로 정곡을 찔린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떤 문제의 핵심이나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지적할 때 흔히 정곡을 찌르다라는 표현을 쓰죠. 일상에서 참 자주 쓰는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 정곡이라는 말 뒤에는 과거 조상들의 활쏘기 문화와 새에 관한 사연이 숨어 있어요. 원래 정곡은 활을 쏠 때 쓰는 관역의 한 가운데, 즉 정중앙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재밌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발을 정자는 옛날에 아주 빠르고 민첩한 새인 솔개를 의미하는 말이었고요. 곤이 곡자는 곤이라는 새를 뜻했어요. 솔개와 곤이는 둘 다 하늘 높이 날아다니고 움직임이 매우 민첩해서 그 옛날 화살을 쏘아서 맞히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선조들은 관역 중에서 가장 맞히기 힘든 정중앙의 표적을 이 두 새의 이름을 따서 정곡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활쏘기에서 유래한 말인데 왜 정곡을 맞히다가 아니라 찌르다라고 표현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쓰는 찌르다라는 동사에는 단순히 뾰족한 것으로 박는 행위 외에도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세게 자극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감추려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마음을 자극한다라는 뜻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정곡을 찌르다라는 형태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관역의 가장 깊은 중심을 꿰뚫듯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관통한다는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하는 것 같죠?

조아레이 대금 연주로 K-Rock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품은 말에서는 관역의 정중앙을 뜻하는 표현이죠. 정곡을 찌르다 속에 숨겨진 내용 들여다봤어요. 가장 마치기 힘든 솔개와 곤의를 관역 삼아서 온 정신을 집중하던 옛 선조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주변을 맴돌면서 변중만 울리는 말들. 당장 듣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로의 진심에 닿기에는 부족할 때가 많죠. 하지만 아무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통찰력, 본질을 꿰뚫어보는 정직한 시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텐데요. 우리네 삶에서도 가끔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앞에서 곁가지만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복잡한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관역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조준하던 그 마부나 사수의 마음처럼 문제 본질을 담담하게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불필요한 오해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서로의 핵심에 곧바로 닿는 그 담백한 소통이 오히려 얽힌 실타래를 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정곡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로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 전해드립니다.

0: 너 출입하는 곳은 평화 있나야?
1: 어디 보자.
2: 있지요.
0: 그러면
3: 네가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하는 곳은 평화 있나야?
1: 어디 보자.
2: 오시오.
3: 그러면 네가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하는 곳은 평화 있나야?
1: 어디 보자.
2: 한 군기는 대변 보고 또 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은 아니다.
0: 그러면 이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2: 보자. 천지음양 오색광진 10만개 전기슬 화하여
0: 그러면 이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보자.
2: 회춘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로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 전해드렸는데요.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가 간을 세상에 육지에 두고 왔다라고 용왕을 속이는 그 대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 함께 만나셨어요. 0600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해서 행복한 오후입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또 좋은 인사 전해주시면서 청해주신 곡 지금 준비했어요. 풍물가락의 신명을 한번 느껴보시죠. 슬기둥의 연주로 신풀이 듣고 옵니다.

슬기둥의 연주로 신풀이 전해드렸어요. 아유, 정말 신명나네요. 0600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0600님 덕분에 신명나는 기분 한번 되어봤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마지막 곡은 공명의 연주로 투혼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죠. 이번에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경기가 많아서 브런치 월드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대한민국 대표팀이 전해온 첫승 소식, 여전히 기분 좋은 여운으로 남아있습니다. 90분 내내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환호성까지.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내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는 언제 봐도 우리 심장을 막 뛰게 만들어요. 내일 10시에는 멕시코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의 순간들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그 극적인 드라마의 중심에 우리 대표팀이 멋지게 서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 점의 그림 속에 담긴 400여 년 전 광주의 이야기가 창무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시립창극단의 특별기획공연 희경루 방해도가 6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창작 창무극으로 16세기 회화 작품인 희경루 방해도를 현대 공연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원작인 희경루 방해도는 1567년 과거 시험에 함께 급제했던 다섯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담은 개회도입니다. 공연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과 우정,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희경루는 광주목 복권을 기념해 세워진 역사적인 누각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옛 그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공연에 이어서요. 이번엔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국악무대 소식입니다.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가 자신의 음악 인생과 민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국악 타악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한 신승태는 경기민요를 수학하며 전통 성악의 기반을 다졌고요. 이후 밴드 싱싱의 보컬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요의 독창적인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신승태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따라가며 민요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해설과 시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요 배우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양육아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느리게 타령, 도세, 그리고 신승태의 자작곡 그대라는 꽃까지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승태의 목소리와 이야기로 만나는 경기민요의 매력,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와 함께 우리 소리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해보세요. 주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멋을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립국악원과 지역국악원, 국악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무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표 상설 공연 토요명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토요명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음악과 춤의 깊이,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흥과 신명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선 무용단 정기 공연 길이 펼쳐집니다. 연고무와 호남건무, 대신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춤과 소리, 연주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 초청 무대로 팀 바루의 발이 마련됩니다. 팀 바루는 전통 불교 의식과 구세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젊은 국악 예술 단체인데요. 국가 무형 유산 영산재 이수자인 수범 스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상설 공연 토요 국악이 열립니다. 다양한 춤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우리 음악과 춤이 전하는 멋과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리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한 달 반이나 빠르게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어제 경북 내륙에서 발령이 됐습니다.
1: 네.
2: 아 여러모로 이번 여름은 뭔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1: 아, 오늘도 전국 대부분이 30도 안팎의 굉장히 무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며칠째 오락가락하는 소나기도 그렇고요. 기상청은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더 아열대 기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 아 무섭습니다. 올여름. 아, 그리고 오늘도 소나기가 들락거리는 지역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또 이겨내봐야겠죠.
2: 네.
1: 요거 이기는 방법은 또 바투의 상사디야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까?
1: 자 오늘도 시원하게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3: 맹! 네.

0: 맹맹맹꽁이야
1: 맹맹맹꽁이야
0: 맹맹맹꽁이야
1: 맹맹맹꽁이야
0: 맹맹맹꽁이야
1: 맹맹맹꽁이야
0: 맹맹맹꽁이야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모린의 맹꽁이야 듣고 왔고요. 네. 이 곡은 2024년 21세기 한음프 은상수상팀이죠. 모린의 그렇습니다. 또 신곡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곡 듣고 왔어요.
1: 네. 자, 이번 주 내내 바투의 상사디아 2부에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만나고 있어요.
0: 네.
1: 어제까지 6팀을 만났고 오늘은 참가 번호 7번과 8번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고 6월 25일에 본선 경연을 보시면 더 네. 재밌습니다.
1: 유튜브로 황태규님께서 이런 방송이 있었군요. 구독합니다. 이렇게.
0: 네.
1: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0: 어서 오세요.
1: 좋겠습니다.
0: 뽀이님도 오잉. 바투님 이렇게 생기셨군요.
1: 네.
0: 생각보다 엄청 터프 물음표. 하게 생기셨네요. 꽃미남 여리여리 생각했어요. 저희 목소리가 꽃미남 쪽인가요?
1: 좀 그치.
0: 아이 뻔뻔하네.
1: 아유 뭐 어떻게 그러면?
0: 터프는 약간 상화 씨의 털 수염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고.
1: 꽃미남은 또 우리. 둘 중에는 꽃미남이시잖아요. 네. 둘 중에서 네 그렇죠. 네,
0: 남 하겠습니다. 남.
1: 네, 꽃미남이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저희 목소리가 생긴 것과 매치가 좀 안 된다 네네. 하는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런 반응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0: 이제라도 좀 아세요.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지금
0: 그렇습니다. 네. 때일은 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네. 될 정도로 지금 덥고요.
1: 네.
0: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뇌염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질병관리청은 치사율이 높은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니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네. 저는 요즘 좀 고민인 게요.
0: 예.
1: 좀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더워서 그럴까 싶기도 하고
0: 방송 중에 거짓말
1: 아니,
0: 예?
1: 진짜요? 예, 네, 진짜
0: 그럼 요즘에는 몇 공기 드세요?
1: 그러니까 한 끼 먹어요 그냥 한 끼
0: 한 끼?
1: 네.
0: 한 끼 두 공기?
1: 뭐 그렇긴 한데 하루치를 네. 하루치를 이제
0: 아 근데 한 끼만 드시면 네. 좀 그건 그렇다
1: 입맛이 없어가지고
0: 이거 약간 심각한 문제네요
1: 그렇습니다. 네.
0: 더위 이제 기온이 오르다 보면 입맛이 좀 떨어지죠.
1: 어떻게 하면 좀 식욕이 다시 돌아올까요? 고민입니다.
0: 그러게요. 네. 그 고민을 함께 한번 나눠볼까요?
1: 좋죠.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날이 더워가지고 식욕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입맛은 없어.
0: 네. 네.
1: 진짜 식욕 안 땡겨. 그런데 이 음식은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입맛이 없을 때는 입맛이 생기게끔 감각을 서로 공유하면 좋잖아요.
1: 네네네네.
0: 이거 먹었을 때 이런 느낌이야.
1: 그렇습니다.
0: 이런 걸 공유하다 보면 입맛도 좀 올라가겠죠.
1: 그렇습니다.
0: 그쪽으로 한번 갑시다.
1: 아.
0: 여러분의 식욕을 완전 무장해제. 네.

0: 해제시키는 음식은 무엇인지.
1: 그러니까 다이어트 결심도 소용없게 만드는 그런 네. 음식.
0: 그리고 간식도 괜찮아요.
1: 네. 네. 뭐 식탐의 문을 여는 그런 만능키. 네. 그런 음식이 뭔지.
0: 저는 오늘 비빔국수를 먹고 왔거든요.
1: 아, 비빔국수요?
0: 비빔국수 와. 너무 맛있던데. 그 새콤 달콤한데 오이 딱 넣어가지고 야. 시원하게.
1: 열무김치와 함께.
0: 그렇죠. 부르르. 면치기 푸르타.
1: 와.
0: 예?
1: 맛있겠다.
0: 올라오십니까?
1: 올라오네요. 올라옵니다.
0: 생각보다 문제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 자, 어떤 분들은 라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튀김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네, 뭐 치맥일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자, 여러분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음식, 간식이 뭔지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우물정 0302.
1: 이렇게 늦게 해요. 템포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0: 아, 그래? 우물정 0302.
1: 옳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흥,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상원 씨가 좀 변화가 생기긴 했네.
1: 왜요?
0: 약간 입맛도 없고 더워서 그런지 약간 짜증투가 좀 늘었네요.
1: 아,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아, 저도 모르게
0: 아, 예.
1: 약간 갱년기가 왔나.
0: 아이, 근데
1: 하고.
0: 그럴 수 있어요. 예, 지금처럼 더운 날은 예. 약간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1: 네, 죄송합니다. 예. 예.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아니요, 아니요. 사과드리겠습니다.
0: 아, 저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 결심조차도 소용없게 만드는 음식들, 간식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1: 네.
0: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파투의 시대,
0: 파투의 상상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자유 듣고 왔습니다. 2021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수상곡이었습니다.
1: 네. 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입맛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좀 합심을 해서 입맛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0: 네네네.
1: 여러분들 이 음식, 이 간식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된다. 아. 식욕을 풀어버리게 되는
0: 어떻게
1: 그런 음식은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고요.
0: 네네네.
1: 아, 눈에 딱 들어오는 거 2755님. 네. 여름에 입맛 없을 때는 오이지 얼음 동동 밥 세 그릇 먹어요 하셨어요.
2: 오이지.
1: 아, 여름에 진짜 오이예요, 오이.
2: 오이지.
0: 아, 좋죠. 시원하고 네. 열무 오이 뭐 이쪽 라인은 진짜 좋죠. 수분도
1: 맞아요.
0: 많고.
1: 네.
0: 8920님께서 저는요. 알이 꽉 찬 암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 아, 어떻게?
0: 저는 직접 만들어 먹어요. 내일 내일 또 게장을 만들 거고요.
1: 어이?
0: 내일 모레 먹을 때 사진 찍어놨다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1: 와. 이걸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 그러겠죠.
1: 네. 아니, 당연히 이제 사 먹는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능력자이시네요.
0: 아, 진짜 맛있겠네요.
1: 근데 간장 게장도 뭐 여러 군데에서 먹어봤지만 진짜 맛있는 데서 먹어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0: 안 비리고.
1: 안 비리고. 살도 맞아요. 뭔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약. 약간 그 쫀득함이 살아있는데 미끄러지는 그 느낌.
0: 어떡해요.
1: 아, 너무 맛있고요.
0: 네.
1: 2390님이 상화 씨 걱정을 해주시네요.
0: 어, 그래요?
1: 상화 씨 어째요? 입맛이 없으시다니. 입맛 없을 때는 새콤달콤한 비빔냉면이나 시원한 물냉면 저는 좋던데요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0: 맞아요. 아, 저도 오늘 방송국 오는데 쫄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1: 네. 그쪽으로 뚫어보세요.
0: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겨울보다 확실히 여름에 그런 새콤달콤한 쫄면, 뭐
1: 그쵸.
0: 비빔냉면 이런 쪽이
1: 맞아요.
0: 좀 땡겨요.
1: 또 겨울에는 그런 것보다는 또 따뜻한 게 좋고.
0: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짜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여름엔 또그 염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1: 필요하죠.
0: 땀도 흘리고 하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땡기는 것 같아요.
1: 와, 0389님. 저희가 못 먹는 거죠? 입맛 없을 때는 홍어 무침과 신김치 정말 좋아합니다. 홍어 좋아하십니까?
0: 아니요.
1: 우리 다음 회식 때는 홍어집 가는 거 어때요?
0: 알겠습니다. 전 그냥 밥만 먹을게요.
1: 애탕이랑 홍어 한번
0: 아니 근데
1: 사과
0: 사실
1: 한번.
0: 저는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안 먹어봤다요. 안
1: 안
0: 먹어봤다.
1: 먹어봤다. 도전?
0: 아니요.
1: 안전제일주의.
0: 냄새는 맡아봤으니까.
1: 아, 냄새.
0: 저그 시흥동에 작업실에 그 근처에 바로 홍어집이 있었거든요.
1: 홍어집이세요?
0: 거기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진짜 그 냄새 올라올 때마다 힘들었거든.
1: 좋은 게 아니라.
0: 너무 힘들었어.
1: 진짜. 아무튼 홍어 좋아하시니까요.
0: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이죠, 약 사실.
1: 네.
0: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꽈배기님께서 저는 육회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달걀 노른자 탁 올려가지고 밥 쓱쓱 든든하죠 하셨네요.
1: 육회 비빔밥.
0: 육회 비빔밥은 인정입니다.
1: 네.
0: 언제 어디서나 먹어도 맛있습니다.
1: 맞아요, 진짜. 네. 육회만 따로 사가지고 집에서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니까.
0: 육회 맛을 좀 느끼려면 간이 너무 또 세면 안 돼요.
1: 네네네.
0: 고추장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넣기보다는
1: 소고기 뭇국이랑 해가지고
0: 네.
1: 좋죠.
0: 기름 많이 두르면 맛있죠.
1: 그렇죠. 오하나 사삼님께서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도토리 묵밥이 좋습니다.
0: 아, 시원하죠.
1: 소금,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연, 겨자 넣고 소고기 육수에다가 채썬 오이, 당근, 양배추, 김치 이렇게 해서 탱글탱글한 묵 가득한 그릇에 밥도 조금 말아가지고 한 입 떠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극락입니다.
0: 네.
1: 이렇게. 극락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군요.
0: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1: 맞아요.
0: 이게 후루룩 들어가요.
1: 맞아요.
0: 그리고 여름에는 왜 이렇게 신맛이 땡길까요?
1: 그러게요.
0: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1: 네, 네, 네.
0: 그래서 도토리 묵밥은 진짜 한 그릇 이렇게 딱 만 다음에
1: 네, 네.
0: 먹는다라기보단 거의 마신다고 봐야죠.
1: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0: 네.
1: 건강에도 좋으니까.
0: 묵도 너무 좋죠.
1: 맞습니다.
0: 네.
1: 6855님께서 바투님 밖에 햇살이 굉장히 뜨거워요. 새콤달콤 비빔 쫄면 좋고
0: 오늘 요쪽으로 많이 가요.
1: 네, 뚝배기 청국장 더워도 요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0: 네.
1: 입맛이 나신다고.
0: 오늘 면 쪽이네요. 약간 쫄면
1: 그런 것 같죠.
0: 쪽.
1: 네.
0: 네, 냉면 쪽.
1: 네.
0: 근데 이제 그거 드실 때 그것만 드시면 좀 약간 속이 네. 좀 쓰릴 수 있으니까
1: 네네.
0: 달걀 같은 거
1: 달걀.
0: 삶은 달걀이나 네. 아니면 뭐 만두
1: 좋죠.
0: 이런 것들과 함께 배치하면 좋죠.
1: 네.
0: 맛있겠네요. 어떻게 좀 입맛 올라옵니까?
1: 조금씩 조금씩
0: 올라가고 있어요.
1: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게이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혼자 바라기님은 음악 듣고 와서
1: 네.
0: 문자 소개하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고요.
1: 네.
0: 금광님의 신청곡으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듣고 문자 더 함께합니다.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

0: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자, 식욕을 무장해제시키는 음식들 네. 문자 받고 있고 네. 금강님의 신청곡으로 이제 범 내려온다 듣고 왔고요. 오. 금강님이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광양에 거주하는 금광입니다. 오. 날 더운 여름이 시작이네요. 시큼한 열무 비빔국수가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0: 좋네요. 진짜. 또 광양하면 우리... 또 불고기도 유명하고.
1: 맞아요.
0: 네. 네. 거기다가 또 비빔국수 같이 딱 먹어도.
1: 단백질과 같이 먹어야 돼요.
0: 너무 좋죠.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유튜브로 뽀이님께서 저는요 김치말이 국수가 너무 좋아요. 요즘 너무 더워서 입맛이 정말 없는데 김치말이 국수는 그냥 막 술술 들어갑니다.
1: 네, 맞아요.
0: 국수 먹다가 목이 막히는 것 같으면은 육수를 조금 먹으면 또 쑥쑥 내려가고 묵은지 김치말이 국수도 맛있고 열무 김치말이 국수도 맛있고 너무 최고예요.
1: 아, 우리 김치 진짜 어디 들어가도 다 맛있는데 네. 김치말이 국수는 진짜 국물이 느끼함이 없잖아요.
0: 그렇죠.

0: 개운하고 개운해요. 시원하죠.
1: 네. 네. 4478님 진행자 한 분의 입맛이 도마에 올랐는데 계절도 그렇지만 일상이 무력해지면 그 나이에는 자주 심리적 회의와 함께 입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아 나이 때문이군요.
1: 아,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수산물을 기준으로 한 쌈밥이나 다소 이제 부담이 되겠으나 내장탕 종류로 흠뻑 땀을 빼야 전해질이 보충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길어 쪼하셨는데 아니 굉장히 애정 넘치는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맞아. 내 나이가 조금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1: 몇인데요?
0: 예? 왜요?
1: 아니 정확하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네네. 아셔야.
0: 40대 이제 중반이니까.
1: 중반. 예. 꺾였나요, 아니면?
0: 꺾였죠.
1: 꺾였죠. 꺾였죠. 중반에서 꺾였죠. 예. 그때 회의감이 약간 심리적으로 옵니까?
0: 오죠.
1: 아, 예. 어떤 식으로 옵니까?
0: 좀 무기력하고.
1: 무기력하고.
0: 예. 뭐 감정에 큰 뭐 변화 요동 치는 것도 없고.
1: 아까 짜증내던데.
0: 짜증은 아니고요.
1: 네, 맞아요. 네네. 4478님이 그럼 정확하게
0: 그러신 것 같아요.
1: 상화 씨를 진단하셨습니다.
0: 내장탕. 아,
1: 혹시 뭐 약간 한의 쪽이나
0: 계신
1: 분이 아닐까?
0: 한의사 선생님이시나?
1: 아니면 본인이 겪었던 어떤 경험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계신
0: 그럴 수 있죠.
1: 그런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0: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1: 네.
0: 네. 5791님께서 저는 입맛이 없어도 한 두 정거장 정도 걸어서 해장국을 사가져 오다가 다 넘어져가지고
1: 엎어먹고
0: 화가 나서 누워있어. 아 지금요?
1: 문자에서 화가 느껴집니다 지금.
0: 해장국을 사기 위해서 두 정거장을 걸어갔는데 엎어졌어요?
1: 넘어지셨나봐요.
0: 아이고.
1: 일단은 안 다치셨습니까?
0: 괜찮으세요?
1: 만약 다치지 않으셨다면 네. 해장국은 다시 사면 됩니다.
0: 자 일어나세요.
1: 네.
0: 다시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서 네. 해장국을 다시 사가지고 오시면
1: 아니면
0: 될 것 같아요.
1: 그냥 앱으로 주문하세요. 요럴 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돈도 네. 잃고 감정까지 잃어버리면 네. 아 이건 손해가 너무 큽니다.
0: 그냥 정말 먹고 싶어서 가서 사오신 거잖아요 이 더위에.
1: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배달료를 좀 아끼려고
0: 네.
1: 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지출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화가 나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일단은 화를 좀 푸시라고 저희가 선물로
1: 네.
0: 떡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요 정도면 네. 이제 균형이 맞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1: 손실과
0: 그렇죠.
1: 이익에
0: 맞아요.
1: 네, 균형을 저희가 조금 맞춰드렸고요.
0: 네.
1: 상추, 된장찌개, 비빔밥 추가로 고추장 살짝 추가해가지고 비빔면 입맛 돌아오고요. 저녁 때는 잠도 잘아요. 0093님.
0: 야, 이거 비빔 쪽이네요.
1: 오늘 그쪽이네요.
0: 오늘 결론은 네. 비빔, 네. 국수, 뭐 시원한 거, 오이, 열무, 약간 이쪽 라인.
1: 약간 고추장 베이스와 김치 베이스.
0: 네,
1: 그쪽 라인이에요.
0: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참고해서 네, 잘 먹겠습니다.
1: 네, 6305님, 우리 아들은 달걀 입혀서 김밥 구워주면요. 김밥을 구워요? 엄청 많이 먹고요. 우리 남편은 순대에 계란물을 입혀가지고 구워주면 잘 먹어요.
0: 어?
1: 저는 그거 해주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시켜 먹어요. 왜? 야 이렇게도 먹을 수 있는 거군요. 김밥을 구워요. 달걀에 입혀가지고 그리고 순대도 계란물을 딱 입혀요. 아 근데 맛있을 것 같네요.
0: 근데 입맛은 정작 나의 입맛은 뚝 떨어져.
1: 내 입맛이 절로 넘어가는
0: 아유,
1: 거죠.
0: 어떻게 진짜. 아. 자 저희가 선물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맛있을 것 같네요. 네,
0: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또 2부에 네 말씀드렸지만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오늘 참가 번호 6번 7번 아, 네. 7번, 8번 네. 이렇게 나오시죠.
1: 포짓 그리고 판도라 이렇게 두 팀이 나와주세요.
0: 네네.
1: 자, 이분들의 이야기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도 추임새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0: 좋습니다.
1: 자, 이제
0: 오늘 알쏠신 K에서 또 우리 봉영 씨가 대길이 하시네요.
1: 언제나 이거 또 해야 됩니다.
0: 네. 노래도 있네요. 대길이 캐릭터로서.
1: 지금 그래서 큰일 났어요.
0: 왜요 왜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1: 어떻게 될지
0: 재밌을 것 같아요.
1: 도저히 지금 이성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 봐야 알 것 같고요.
0: 에이.
1: 일단 요 문자도 좀 보겠습니다.
0: 네네네.
1: 4601님.
0: 네.
1: 조금 미워하실 수도 있지만 전 소중하니까요. 건강하고 시원하게 얼린

0: 바나나랑 우유를 갈아서 마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오. 이게 왜 미워요?
1: 바나나 우유.
0: 이거 너무 건강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게다가 약간 식사 대용이 가능한 메뉴인 것 같아요.
1: 잘하셨네.
0: 네. 진짜. 건강하게 드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1: 김영기님께서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맛이 없다?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0: 건강하시네.
1: 아침에도 채소만 있으면은 밥을 비빔밥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습니다.
0: 아 건강하세요.
1: 진짜 건강하시네요.
0: 너무 좋네요. 오. 6018님께서는 여름엔 냉면이죠. 냉모밀도 못 참죠 아. 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한 게 뭐냐면 돈가스 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돈가스 먹을 때 꼭 네. 메뉴에 냉모밀이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저는 원래 안 시켜 먹었었어요.
1: 네.
0: 근데 이거 그랑 같이 먹어보래요 누가.
1: 네네.
0: 같이 먹었더니 환상이더라고요.
1: 너무 맛있어요.
0: 아 균형이 엄청나요. 그것도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1: 네.
0: 어제부터 들으신 분 같은데요. 8920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바탕 즐기고 웃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1: 황태규님께서 국악의 향기가 나는 얼굴이시라고 바투 두 분이.
0: 그래요?
1: 예. 국악의 향기가 난다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0: 좀 이제 친근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친근하고.
0: 예. 그리고 약간 듬직하다.
1: 멋있고.
0: 그리고 뭔가
1: 깊이감이 있고.
0: 깊이감이 있고. 그런 느낌이죠.
1: 그렇죠.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둘 다 포함돼 있으니까 좋은 말만 한다.
1: 멋있잖아요.
0: 아 멋있어요.
1: 네.
0: 사람이 참 됨됨이가 됐지.
1: 그렇습니다.
0: 예.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수정의 소리로 경기민요 사설 방아타령 듣고 올게요.

0: 커플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0: 하트의 상사디아.
1: 가슴을 댄 것처럼
2: 대기라.
3: 언녀나.
2: 너는 내가 왜 좋아?
3: 언녀나.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2: 정답을 말했으니까 여기 선물. 네가 좋아하는 막걸리야.
3: 아, 막걸리.
2: 요즘 K막걸리가 쌀 와인이라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대.
3: 막걸리의 막은 지금 막 걸러냈다는 뜻이래.
2: 맞아. 탁하다고 해서 탁주라고도 하고, 농사철에 마신다고 해서 농주, 집에서 담근다고 가주라고도 하지.
3: 그래서 집집마다 지역마다 다 맛이 다르다는 게 우리 막걸리의 매력이잖아. 하지만 식이섬유와 단백질, 미네랄 등이 함유됐다는 건 공통점이지.
2: 맞아. 요즘은 외국인들이 쌀, 와인, 막걸리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는데, 비 오는 날엔 파전에 막걸리를 찾는 관광객들도 되게 많대. 외국인들도 아는 거지. 막걸리 정말 얼마나 좋아.
3: 아, 막걸리. 케이바람을 타는 거지. 웃지 마. 언녀나, 웃지 마.
2: 알겠어.
3: 덕분에 우리나라의 쌀 와인 막걸리가 전 세계 주류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잖아. 컬리 좋아. 컬리 좋아. 컬리 막걸리 얼마나 좋아.
2: 애쓴다 진짜. K전통주 막걸리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막걸리 얼마나 좋아.

0: 느닷의 연주로 길놀이 듣고 왔습니다.
1: 대길이가 오늘 아프냐고 여쭤보시는데요.
0: 건강을 아파요? 많이 챙겨주시네요.
1: 아파요? 대길이 입맛 없나요?
0: 아픈 대길이 막걸리 네. 육전 추천한다는 귀여워님. 아, 오이냉탕님 웃겨서 네. 들어왔습니다. 막걸리 얼마나 좋아 하셨고요. 윤혜성님도 막걸리 유산균도 많아서 변비 네. 예방에도 최고랍니다 해주셨어요. 네.
1: 그 봉영 씨나 저나 네. 두 사람이 네. 경기를 일으키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우리 봉영 씨에게는 이 대길이, 저에게는 그쵸. 이제
0: 유해진 씨
1: 초롱이. 네. 네.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네. 하지만 또 밀고 나가야죠.
0: 해야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똑딱이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월드컵 관련 퀴즈입니다. 지난주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16년 만에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승리한 우리나라는 내일 오전 10시 개최국인 이 나라를 상대로 사상 첫 조별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이 나라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전적은 20년째 무승이에요.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가전에서는 2-2 무승부로 연패 사슬을 이제 처음 끊었죠.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이자 내일 우리나라 2차전 상대국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 1번 아르헨티나, 2번 멕시코, 3번 폴란드.
0: 네.
1: 뭐 이건 뭐 너무 잘 아실 거고.
0: 너무 쉽죠.
1: 만만치 않은 팀이잖아요, 진짜.
0: 아, 네. 이 팀은 일단 에너지가 엄청 세요. 와. 중원 압박도 엄청 세고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
1: 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0: 진짜. 피지컬이 너무 강한 그 스트라이커들이 막 밀어붙여요.
1: 어떻게 예상하세요?
0: 어떤 걸요?
1: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결과를. 네. 아, 저는 결과 예측은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네.
1: 그러니까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 팀이 좀 약간 더 우위일까요?
0: 일단 홈팀이잖아요.
1: 아, 그런 이점도
0: 이
1: 있네요.
0: 이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선수들이 엄청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1: 사람이니까.
0: 네. 그리고 또 아우 얘기할 뻔했네. 여기 국민들이 네. 열정이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1: 그렇죠. 네. 맞아요.
0: 북중미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분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열기가 엄청 뜨거울 테고요.
1: 다 아실 거는 같은데 힌트를 뭘로 드리지? 최대치? 땡땡 멈.
0: 네.
1: 뭐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두자로 한번 힌트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0: 네. 뭐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경상도 분들이 시간 물어볼 때.
1: 네. 어떻게 하는데요?
0: 지금.
1: 네. 아,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비슷해.
0: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비슷해요.
0: 예. 네. 아, 그래요?
1: 얼마나 잘했어?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0: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가 네.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있어요.
1: 오, 뭐요?
0: 일단 이 팀이 네.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수비 라인을 끝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1: 빈틈.
0: 뒷공간.
1: 아.
0: 우리나라에는 또 발빠른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1: 센터링 올려가지고.
0: 아니죠, 이제 그 뒷공간을 찔러주는 패스. 네, 돼지를 가르는 패스.
1: 이강인 선수 이런 거 잘하잖아요.
0: 그렇죠.
1: 오.
0: 이강인 선수는 정말 기가 막히게

0: 그런 패스를 잘한 선수.
1: 환상이죠.
0: 뭐 황희찬, 손흥민 선수
1: 빠르잖아요.
0: 이런 선수들이 그런 뒷공간을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렸을 때가 기회예요. 오히려. 오! 몰려 있어. 막 그래서 이 팀이 막 몰아붙였어.
1: 네.
0: 그때 탈취하면 공을 야! 바로 넘겨야 됩니다.
1: 오!
0: 역습 축구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1: 역습.
0: 네.
1: 알겠습니다. 벌써 막 떨리네요.
0: 골이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1: 네네.

0: 좀 모르겠습니다.
1: 회사에서도 근데 다 이런 거 좀 보라고 봐주지 않을까요?
2: 애들 네. 수업 시간에도 봤다고 하던데요. 틀어줬대요 선생님이.
1: 제가 교장 선생님이면은 다 그러니까 보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2: 다는 아니고 한 시간 정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1: 저는 두 시간 다 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2: 아 훌륭한 교장 선생님.
1: 왜냐하면 공동체의 어떤 네. 그 마음, 그쵸? 정신,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그 정서.
2: 그쵸? 4년에 한 번 열리니까.
1: 그것도 교육의 그쵸? 일환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2: 지금 멕시코!
1: 멕시코! 네. 멕시코와의 내일 경기 또 응원하고 기대해 봐야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혹여 우리 선수들이 좀 힘들게 플레이한다 하더라도 네. 우린 끝까지 응원을 해야죠. 네. 자, 떡 선물은 5831님께 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어? 바랍니다.
1: 힌트 그래도 좋았다고 반응이 아, 나쁘지 않네요.
2: 다행이네요.
1: 다행이네요.
2: 열심히 해야죠 또.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2: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 마찬가지로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개항 150주년을 맞는 부산항이 내일부터 이틀간 부산항 축제를 개최합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던 선박 5척을 무료로 승선 체험할 수 있는 부산항 선박 공개 체험 행사도 있다는데요. 문제 드립니다. 쇄국 정책을 이어가던 조선은 이 조약을 통해서 개항하게 됐죠. 일본과 체결한 조약으로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기도 한 이 조약은 무엇일까요?
2: 1번 강화도 조약, 2번 북대서양 조약, 3번 텐진 조약. 자, 조약은 다 갔고요.
1: 네.
2: 자, 강화도냐 북대서양이냐 텐진이냐 네. 이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체결한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이 조약을.
2: 네.
1: 네. 음흠. 자, 강화도 조약, 북대서양 조약, 네. 텐진 조약.
2: 네.
1: 예, 우리나라를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이제는 다리가 놓여 있는 섬이죠.
2: 섬이죠.
1: 예, 네,
2: 섬.
1: 강화도 조약, 북대서양 조약, 텐진 조약. 자, 우리나라인데 섬이에요.
2: 섬이에요.
1: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죠.
2: 그렇습니다.
1: 절대 두 개가 될 수 없고요.
2: 네.
1: 자, 뼈 아픈 조약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평등했던 조약이기도 했고.
2: 보문사가 여기 또.
1: 맞습니다.
2: 유명하잖아요.
1: 네. 네.
2: 그렇게 힌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아까 저희 장모님도 이제 거기 많이 자주 가셨다고.
2: 아, 장모님 기도. 자주 가신 그.
1: 네, 저희 장모님이 자주 간 곳이 어디일까?
2: 힌트입니까?
1: 자, 저희 장모님 강화도를 자주 갔을까요? 북대서양을 자주 갔을까요? 텐진을 자주 갔을까요?
2: 네. 자,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1: 네.
2: 김봉영 씨 장모님이.
1: 그렇죠.
2: 장모님이 좋다. 자주 가셔서 네. 이렇게 기도드렸던
1: 네.
2: 그 사찰이 어딘가
1: 네.
2: 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사찰이 어디에 있나? 강화도 북대서양 텐진.
2: 네, 빌어야죠.
1: 예예예. 예, 예. 네. 어디에서 기도했을까요?
2: 네. 네, 너무 축구도 이기게 해주세요. 예. 뭐 등등등등.
1: 너무 쉽다고 하시네요, 다들.
2: 아 그래요?
1: 아 문제를 좀 더 강화해도 될 것 같아요.
2: 강화하라. 예. 참고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정답 발표해야죠.
1: 사실상 발표했죠.
2: 그렇습니다. 네. 정답은 강화도 조약이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개항 150주년을 맞았군요.
1: 네.
2: 내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항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네.
2: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이제 그 최초의 근대적 조약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국과 맺은. 그래서 이제 네. 항로가 열린 건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 가면요.
2: 네네.
1: 약간 또 진짜 그 부산만의 네. 느낌이 있지 않아요?
2: 있죠.
1: 굉장히 그 많은 또
2: 무역을 하고
1: 그렇죠. 무역을 통해서 많은 어떤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네.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맞습니다.
1: 멋진 부산항 많이들 놀러 가시면 좋겠고요.
2: 네. 떡 선물을 어떤 분께 드릴까요? 자, 저는 떡 선물 8849님께 떡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1311님
2: 네네네.
1: 저도 섬사람이라서 반갑네요. 힌트 듣고 딱 알아버렸습니다. 바투 들으면은 머리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맘카페에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어, 그러세요?
1: 육아하면서 들어요. 와우.
0: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육아하시면서 들으시는구나.
1: 이게 왜 기분이

0: 좋냐면 이거 좋은 거니까 함께 들어봐요.
1: 맞아요.
0: 이 자체가 저희를 행복하게 합니다.
1: 감사하죠.
0: 맞아요.
1: 맞아요. 진짜.
0: 또 기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1: 열심히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5분 뒤면은 네. 이번 20주년을 맞았죠. 21세기 네.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오늘 참가번호 7번과 8번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진짜 쟁쟁한 분들을 뚫고
0: 네.
1: 본선에 진출하셨으니까 또 어떤 음악을 만드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늘 게다가 두 팀은 이제 포짓 그리고 판도라 이렇게 두 팀인데 두 팀 다 이제 연주팀이에요.
1: 연주팀.
0: 네.
1: 네네.
0: 우리 악기들 혹은 뭐 다양한 악기들로 어떤 음악의 색깔을 또 만들고 그걸 왜 만들었는지까지 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음악이 훨씬 더 풍부하게 들릴 거예요.
1: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 끝곡을 들을 건데요. 아,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0: 아, 내일 축구 있으니까.
1: 예. 그렇죠. 코리아 이거죠. 코리아.
0: 그거예요?
1: 아닌가?
0: 내가 아는 노래가
1: 싸이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코리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아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미리보기.
1: 자, 대통령상으로 격상된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경연대회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이 다음 주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그 화려한 막을 엽니다.
0: 자, 본선을 앞두고 미리 만나보는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미리보기. 자, 오늘은 참가번호 7번 포짓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참가번호 7번 포짓입니다.
1: 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3: 예.
1: 예. 자, 그 에너지 그대로 한 분씩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짓에서 가야금과 양금을 연주하는 심유진입니다.
1: 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포짓에서 해금을 주로 연주하고 가끔 철영금도 연주하는 오. 심지민입니다. 네.
1: 지민 씨, 유진 씨 이렇게 네. 나와주셨어요.
0: 일단은 팀 소개와 뭐 악기 구성이랄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3: 네, 저희 포짓은 2024년에 결성된 팀인데요. 네. 저희 이제 4명 말 그대로 포 네 명의 대학 동기들이 이제 모여서 아하. 이제 원래는 지금까지는 뭔가 되게 미니멀하고 그런 음악을 했었지만 네. 이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포짓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2: 그리고 저희 팀이 포짓인 이유가 네. 예, 이제 행위 그런 행위.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국악 음악에만 한정짓지 않고 저희 좀 다양하게 우리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엔 이제 피지컬 시어터 팀이랑도 같이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악기의 가능성을 계속 탐구를 하려고 지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인사만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각인 효과 벌써 생긴 것 같아요.
3: 아세요?
1: 7444님이 참가번호 7번 분들은 정말 다들 경쾌하시고 에너지가 느껴진다. 전략 성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0: 일단 악기가 어떻게 됩니까?
1: 일단 가야금과 해금.
3: 네, 가야금과 해금 그리고 검은고, 철영금 이렇게 네 명. 아, 철영금?
2: 아, 대금.
3: 아, 네. 원래는 이제 대금을 연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가 이번 대회에서는 철영금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팀에서 악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1: 그렇네요.
3: 네,
1: 철영금도 네. 다 돌아가면서 하시네요.
2: 제가 이제 그렇게 일부러 멤버들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멀티가 가능한
2: 네,
1: 멤버들로.
2: 그리고 좀 가성비 있게.
1: 아, 가성비 있게 중요하죠.
2: 네, 네, 그만큼 이제 창작의 뜻이 이제 네. 많은 친구들을 이제 열심히 몰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 네 명의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예. 이렇게 딱 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다 선율악기는 많은데 네. 타악기는 없나 봐요?
2: 네,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예. 미디를 또 다룰 줄 알거든요.
1: 아하.
2: 그래서 그런 타악적인 리듬적인 게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네. 미디를 또 사용할 것을 염두하고 그게 가능한 친구들을 이제 또 제가 섭외를 했고 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너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1: 멀티가 가능해야
2: 네,
1: 된다.
2: 네, 네, 맞아요. 네.
0: 그러면 라이브 연주할 때 미디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2: 아, 아직까지 라이브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직 까지는 타악이 그렇게 필요한 음악이 없었어가지고 예. 네. 실험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 공연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네.
0: 지금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 그러니까 본선 올라가신 분들과 인터뷰했을 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위해서 결성된 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3: 네.
0: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랬었는데 2024년에 이미 결성하셨고 보니까 앨범까지 내셨었네요.
3: 네.
0: 4월달에.
1: 아, 좋아. 네, 가자.
2: 저희가 또 네. 이제 21세기는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3: 맞아요.
2: 사실 그것이 저희의 첫 활동이기에는 약간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데
1: 쌓아놓고
2: 네.
1: 나가자.
2: 네. 그래서 우리.

0: 거기 나가기 전에 좀 더 음악을 같이 만들어보자. 또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음악 스타일이. 예.
1: 그러면 네. 이 대회는 처음 출전하시는 겁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1: 처음 나왔는데 바로 본선에 올라가신 거예요?
0: 네.
2: 아, 정말 감사드리죠.
3: 그러니까 예선에서 네. 뭐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만에 됐다 그런 팀도 있었고 네. 그랬거든요.
1: 맞아요.
3: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철석하고 그 어려운 본선 무대를 설 수 있었던 걸까?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아 이거는 다 운이 다 따라준 거
0: 아니죠?
2: 아닌가요?
0: 제가 워낙 팀워크가 좋거든요.
3: 아 팀워크 좋다.
0: 이제 예. 동기들이어가지고 네. 맨날 연습 때마다 막 웃느라 연습을 못해.
1: 대학 동기예요?
2: 네. 저희가,
0: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네. 중학교 동기들이 막 중간 중간 섞여,
2: 섞여 있어요.
0: 있어요.
2: 관계가 조금 얽혀져
0: 네,
2: 있습니다.
0: 네네네. 네.
3: 근데 어쨌든 사이가 좋다.
0: 네.
2: 네 좋습니다.
1: 그러면.
0: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1: 아, 그러면 예. 이제 그 보면 팀 내에 작곡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작곡하신 분이 틀을 잡으면 뭐 이렇게 곡을 완성하는데 지금 보면 네 분이 공동 창작 개념으로 곡을 작업하셨을까요?
0: 네, 맞아요.
2: 맞습니다.
0: 네, 네, 네, 일부러 그렇게 제가 또 섭외를
2: 약간 평소에 네. 좀 창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팀이 결성하기 전부터 약간 뭐 저는 사실 여우락 아카데미 출신이고요. 네, 네. 이런 여러 이렇게 창작들을 약간 좀 단련을 해오면서 네. 이제 만나서 이제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주도적으로 다 같이 곡을 네. 만드는 형태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1: 창작에 관심이 있고 약간 내 전공악기 이외에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 네 분이 이렇게 만나
2: 네,
1: 보네요.
2: 맞습니다.
1: 그러면 네 분이 이번에 만든 곡 이름은 뭡니까?
0: 저희 이번 곡은 허튼 짓.
3: 아, 허튼 짓.
1: 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지 않았네요.
2: 네, 네 너무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0: 네. 이게 저희의 또 마크
2: 정체성.
0: 네, 정체성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놓칠 수 없었어요.
3: 근데 저희. 제목 네. 마음에 듭니다.
2: 아, 그래요?
3: 허튼 짓.
2: 아, 진짜요?
3: 원래 허튼 짓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건 어떤 혼날 대상이잖아요.
2: 그쵸.
3: 왜 딴짓을 해? 야,
2: 그쵸,
3: 이런
2: 그쵸.
3: 근데 허튼 짓을 제목으로 타이틀로 딱 네. 올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 저희가 이제 허튼 짓이라고 해서 이제 허튼 원래는 이제 허튼 타령을
3: 허튼 가라.
2: 네. 네. 허튼 타령 이제 장단.
3: 예.
2: 네,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네. 이제 그 곡 안에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지금 사회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네. 잠시나마 우리가 벗어나서 다 내려놓고 그런 허튼 행동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장난감 악기 같은 것도 저희가 연주를 하고요.
1: 장난감 악기 네.
0: 합니다. 사실
3: 그러니까,
0: 네.
3: 예, 말씀하세요.
0: 아 네, 저희가 되게 모범생처럼 네. 어쨌든 이 국악이라는 그 코스를 모두 밟아왔거든요.
3: 그렇죠.
0: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무대에서 저희가 할 행동들이 네. 약간 부끄럽기도 해요.
2: 좀
0: 왜냐하면 도전입니다. 네. 네, 도전이거든요. 맨날 네. 이제 앉아서 정악 타고 막 3주만 연주하던 애들이 막 모습은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네.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되게 새로운 모습으로 네. 막 악기를 신기하게 치기도 하고 이런 게
3: 네.
0: 쉽지 않았거든요.
3: 네.
0: 근데 애초에 제목을 허튼 짓이라고 해버리니까
3: 네.
0: 그런
3: 그게
0: 것을
3: 컨셉에
0: 한데
3: 대해
0: 네네
3: 거죠.
0: 그러니까 네. 좀 더 저희도 한결 편하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3: 네. 그러나 지금 허튼 짓을 타이틀로 정하고 그런 허튼 어떤 연주 행동을 네.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1차 예선 때 모범생들이 흉내내는 느낌이다라는 심사평을 들으셨다는.
2: 네, 아 저희가 딱 봐도 약간 모범생 같지 않나요?
0: 아 오늘 아니, 좀 근데 영해 보이려고 제가 또 이렇게
3: 아 좀 영해 보이려고
0: 네
3: 안 그래도 영해 보이신데
0: 다르게 예, 예. 좀 힙하게 좀 입어
2: 저도 한 가지 도전을 했는데요 예. 그 이제 평을 받고서
3: 예.
2: 어떻게 하면 좀 외적인 모습을 조금 엇나가게 볼 수 있을까
3: 엇나가게 보이자
2: 네 그래서 예. 국악 네 이제 국악 전공하는 사람답지 않게 뭔가 이렇게 히피 펌을 했고요.
3: 네. 국악하는 사람도 다 펌
0: 하는
3: 거예요.
2: 아 죄송합니다.
3: 아,
2: 네, 네.
3: 아니 근데 나에게는 나의 네. 기준에서는 저희,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2: 맞아요,
3: 변화일
2: 맞아요.
3: 수 있어요, 그렇죠?
2: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마도 해보고 네. 좀 엇나가는
0: 네. 네.
2: 일탈
0: 나시도 입어보고.
2: 네, 제가 네 얼마 전에 네 처음으로
3: 예.
2: 뭔가 초등학생 때 이후로 거의 십몇 년 만에 나시만 입고 밖에 외출을 했거든요.
3: 네. 그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군요.
2: 제가 유교걸이어가지고
3: 네?
2: 유교걸.
3: 아
2: 유교걸.
3: 유교걸이라.
2: 네. 아 네. 네. 아무튼 저는 약간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0: 아니 어떤 환경에서 자라오셨길래?
1: 나는 지금 네. 공감이 안 되는 게 네. 그 일탈이라고 하신 게 저는 그냥 그게 기본값이어가지고
2: 그러니까요.
1: 왜 저걸 노력을 할까?
0: 근데 이제 각자만의 어떤 환경들 그치. 차이로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네.
2: 사실 맞아요. 일탈이라는 게 예. 마음속에서 항상 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회적인 그런 시선과 이런 장르
0: 기준들.
2: 그 네. 우리의 고정관념 속 이 장르 때문에 네. 이걸 꺼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0: 어렵죠. 그걸 깨고 나오기가 네. 참 어렵죠. 네.
2: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곡이 매우 도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저희 말고도 많은 일반 분들,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저희와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들 맞아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3: 맞아요.
2: 네.
3: 그럴 수 있어요.
0: 그래서 그분, 각자 기준은
2: 네,
0: 다르겠지만.
2: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 행위들이 되게 예. 그 1차 심사평처럼 되게 어설프고 뭐 네. 어색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0: 예.
2: 근데 그게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저희를 보면서 네.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아~
2: 이렇게 네. 해도 괜찮다. 남 신경 쓰지
4: 네.
2: 말고.
4: 네. 네. 네. 이게 보시면 이게 국악 그룹인지 개그 그룹인지
0: 아 그 정도예요.
4: 아 근데 저희만은 저희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1: 무대 위에서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무대 위에서
0: 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나시 입었어요.
2: 아, 아니,
0: 아무도 공감 못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설마? 아 그런 건 아닙니까?
2: 네,
1: 아까 음악 중간에 무슨 장난감 소리라고 표현하셨나요?
4: 네 맞아요. 장난감 악기들을 저희가 이번에 곡에 네. 넣었는데요.
1: 실제 장난감 악기를
4: 네,
1: 말씀하신
4: 맞아요.
1: 거예요?
4: 네 맞아요.
2: 그리고 아.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가 많이 접해본 예. 캐스터네츠나 예. 트라이앵글, 뭐 글로켄슈필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그 접근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2: 아,
0: 네, 네.
1: 클럽은 가봤냐는 질문이 있네요.
2: 어?
1: 가봤어요? 클럽?
2: 가봤습니다.
1: 예?
0: 안 가봤다고요?
1: 안 가봤다고요?
2: 안 가봤지만 클럽과 네. 비슷한 콘서트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락 페스티벌이나
0: 아 예. 클럽 아니, 클럽 가봤냐? 아,
2: 클럽. 저,
0: 유진 씨는?
4: 저는 한 번 딱 가봤습니다.
0: 오, 오 대박이다! 갔다 왔구나.
4: 아니 돈가스 클럽 아니고요. 21살 때 이제 친구들이랑 공연 뒤풀이를 하고 한번 가보자. 이제 홍대에 모 클럽을 갔습니다.
2: 안 가봤어요?
4: 아니요 가봤어요 저. 아니에요. 자 가봤는데 그때 예. 이후로 저랑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그 뒤로 한 번 안 갔습니다.
0: 저는 웃긴 게 유진 씨가 클럽 갔다는 게 웃긴 게 아니라 갔다는 거에 배신감 느끼는 지민 씨가 웃기고 어떻게 가봤다고?
1: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1: 첫튼짓 런타임이 어떻게 되나요?
2: 저희 4분 조금 넘습니다.
1: 4분.
0: 아 포지에 맞게 네. 또 음악도 일부러 아, 4분인가요?
2: 네. 4분 일부러 맞췄죠.
4: 4분 후반대이긴 한데.
2: 아무튼
4: 네. 거의 5분에.
1: 1분 정도 미리 듣기를 하잖아요.
2: 네.
1: 어떤 부분을 들어볼까요?
2: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0: 예.
2: 이제 2막이 이제 그런 반복되는 이 사회에서 딱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0: 동심.
2: 순간이에요.
0: 네.
2: 거기부터 들려드릴 건데 1분 안에 그 장난감 악기가 많이 들어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0: 네.
2: 없지만 없더라도 그 일부러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시라고.
1: 아, 아 네네네.
0: 알겠습니다.
2: 네.
1: 동심을 표현했군요.
2: 네. 동심.
0: 재밌네요 두 분 진짜.
1: 자 포짓의 허튼짓 중에 1분 미리 듣기 해보겠습니다.

0: 포지잇의 허튼짓 이 음악 중에 1분 미리 듣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이 동심 맞나요?
1: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2: 중간 정도 되는 부분.
0: 네, 동심의 중간.
1: 초반 파트.
0: 곡, 곡 전체?
1: 아, 네, 곡 전체에서 초반, 중반을 맡고 네, 있습니다.
2: 중간. 어, 어, 어.

0: 네.
1: 일단은 두분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곡
2: 아,
1: 안에
2: 그래요?
1: 들으면 막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지는 느낌.
2: 오,
1: 근데 한 가지 태클은 걸고 싶은 게
2: 네.
1: 허튼지처럼 안 들리는데요.
3: 난 완전 모범생.
1: 그러니까
3: 하나,
1: 이게
3: 둘,
1: 왜 허튼짓이야?
3: 셋, 넷, 따따따따.
1: 우와, 이게 어떻게 허튼짓이야?
2: 네, 네, 자, 저희가 제가 설명할게요.
0: 네, 네,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 수수편 한번 네. 해보세요.
2: 예. 여기 이제 여기는 극히 일부고요.
1: 아.
2: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0: 아.
2: 맞아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약간 치트키 처럼
1: 예, 예, 예.
2: 숨겨두었기 때문에.
1: 아, 네, 네, 네.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닌 거군요.
2: 네.
1: 사실 뒤를 위한.
2: 네.
1: 아, 전제,
2: 네.
1: 곡선
2: 네.
1: 이 정도로
2: 네.
1: 생각하면
2: 네.
1: 되겠네요.
2: 약간 큰 그림을 지금 약간 붓을 들고 약간 그, 막 그린 약간 그런 정도.
1: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2: 네.
3: 반전을 위해서 앞에는 그래도 모범생 어떤 느낌의 음악이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반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2: 네, 있어요.
3: 뒤에
2: 네.
1: 지금 죄송합니다. 맞죠? 우리 청취자분께서 7444님이 그 1차 예선 때 심사평이 이해가 갑니다.
3: 아니 근데 의상이 궁금해졌어요.
2: 저 의상이요?
0: 굉장히 획기적일 예정이에요.
3: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나시 한번 해봐요.
1: 나시야 나시.
0: 아니
1: 나시 입겠지 뭐.
0: 아닙니다 아닙니다.
3: 아니까
0: 일단 몸에 신기한 행위를 또 할 예정이에요.
1: 이거 신기한 행위.
0: 일단 여기까지. 네.
2: 네. 뭔가를 몸에다가.
3: 아니 지금 다 얘기했었어요.
2: 아,
3: 앞에 참가 팀들은.
2: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러니까 얘기합시다.
3: 구체적인 건 아닌데
2: 네, 네.
3: 예를 들어서 뭐 검은색 옷으로 할 것이다 뭐라든지
2: 아~
3: 뭐 그 정도 색상 정도는
0: 아, 색상?
3: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0: 저희 색상까지 저희 힌트를 드리자면
1: 네.
0: 차콜이지만 그 겉에 정말 형형색색의
1: 아 형형색색
2: 네. 무지개로 정의하겠습니다.
0: 네, 네 무지개로 정의하겠습니다. 차콜과 무지개.
3: 차콜이 뭔지 알아요? 차콜이 뭐예요? 차콜
1: 차콜
3: 차콜색
1: 네. 네.
2: 약간 회색깔?
1: 네, 약간
3: 아,
1: 네. 네. 블랙보다 좀 색 빠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무지개색이 들어간다.
0: 네네 맞습니다.
1: 아,
0: 그리고 이제
1: 아주 획기적이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국악이 워낙 호흡으로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 이제 녹음본은 이 네. 클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 네.
0: 저희의 그 케미가 많이 빠졌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완전 클릭이에요.
0: 네, 네.
1: 그래서
0: 저 네. 현장에서 보시면 훨씬
2: 네,
0: 네 재밌으실
1: 아,
0: 거예요.
1: 그건 이제 클릭 안 듣고 하니까
0: 네,
1: 호흡으로
0: 저희
1: 가니까.
0: 완전 호흡으로 가거든요.
2: 저희 곡만큼은 현장에서 꼭 보셔야 한다.
0: 맞아.
2: 이걸
1: 아,
2: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여러분 보지십니다.
0: 네.
1: 보지.
0: 네, 보지십니다. 네. 월드스타를 미리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거기까지 간다고요?
0: 네, 네.
1: 오.
2: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주세요.
0: 같은 팀이잖아요.
1: 아 근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뭐 관전 포인트라고
3: 아,
1: 할까요? 뭐 그쵸. 지금도 어느 정도 얘기하신
2: 네.
1: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다하신 얘기가 있다면
3: 지금 저희 기억 남는 건 이제 동심 요거 네. 생각이 나고요.
1: 그리고 이제 허튼짓이 뒤에
2: 네.
1: 나온다 요 정도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어요? 관전 포인트
3: 어떤 연주를 저희요? 하는데
1: 무지개색 의상도
2: 아,
1: 있었고 그런 거를
2: 저희,
1: 좀
2: 저희가 사실은 앞에 소개 저희 팀 소개를 해드렸을 때
1: 네.
2: 뭔가 되게 미니멀한 음악을 주로 한다고 했었다고
3: 네.
2: 말씀을
1: 예.
2: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이 허튼짓이라는 곡이
1: 네.
2: 저희에게 약간 조금 차력쇼 같은 느낌입니다.
1: 멀티로
2: 네.
1: 할 수 있는 걸 다
2: 네.
1: 하는
2: 맞아요. 네. 정말 비우지를 않고 정말 꽉꽉꽉꽉꽉 채워서 네 맥시멀리즘을
0: 네.
2: 보여드릴
0: 네. 저희의 전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1: 예.
0: 또 이번 한음프 때 할 곡을 이제 또 보시면은 네. 굉장히 재밌으실
2: 아, 딱 보시면 아 얘네 많이 노력했구나
1: 네.
0: 이런 매력이
2: 네.
0: 이런 네.
1: 그러면 4월에 내신 두 번째 앨범
2: 네.
1: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4월에 냈던 앨범 제목은
1: 네.
0: The First라는 앨범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첫 숨, 첫 순간인 그 숨의 그 고결함을 담고자 했던 곡이에요.
1: 예.
0: 앨범이에요.
1: 예.
0: 그래서 최대한 그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질감들을 좀 살리려고 했고
1: 네.
0: 뭔가 현대 사회 사람들이 이 곡을 좀 들으면서 숨을 좀 쉬었으면 좋겠다.
1: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0: 네, 그걸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3: 더 퍼스트와 숨트다.
0: 네, 이렇게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곡 제목이.
0: 네.
1: 근데 공통점은 허튼이까지 포함해서
0: 네.
1: 다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2: 네.
1: 많으신 것 같다는
2: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2: 저희 팀 자체가 뭔가 이런 곡 같은 걸 만들 때
1: 예.
2: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0: 네. 그리고
1: 네.
0: 저희가 만나서 물론 되게 해픈 이런 소리

0: 수다도 많이 떨지만 네. 네.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눠요.
1: 예를 들면 어떤 화두로 뭐
0: 정치에
1: 얘기합니까?
0: 대해서
1: 아 정치
0: 한다던가 예, 예, 예. 뭐 사회에 대해서 이 네. 사회에 벌어진 이 갈등들 네. 그 세계의 문제들에 네. 관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각자 의견을 자주 나누거든요. 그래서 워낙 사람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가져가는 곡의 주제도 사람과 가까운 네, 주제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1: 아티스트가 가질 수밖에 없는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치. 아주 건강하게 작업하고 계시네요.
2: 네, 그렇지만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1: 왜요? 어디가 아파요?
0: 저희 많이 아픕니다.
1: 네, 어디가 아파요?
2: 저 얼마 전에 독일에 공연을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 같이 가다 보니까 지민이가 먼저 지민 씨가 감기를 걸려서 왔는데 어허. 한국 갈 때 이제 다 같이 걸려서
1: 아이고.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같이 이동하니까
0: 하필 좀 동생에게 옮긴 거예요. 옮긴 거예요. 네. 비행기에서 막 코피 쏟고 막 옆에 앉은 외국인 승객이 막 자리 바꿔달라고
1: 해가지고 아 진짜 해외 공연 일정도 힘든데 네. 아픈 몸을 이끌고 하셨구나.
3: 지금은 컨디션 괜찮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0: 맞아요. 그래서 네. 열심히 이제 비타민으로 네. 수혈을 네. 하고 있습니다.
3: 컨디션 관리도 프로의 하나의 맞아요. 덕목이니까.
1: 아니 컨디션 안 좋은데 이 정도의 에너지를 내신다고요?
3: 끌어올리신 거겠지.
4: 아니다.
3: 자, 1등을 한다면 상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네 분이시네요.
2: 아, 저희 아 네. 상금이요? 딱 네. 나누기 4하면 조금 아, 아, 네.
0: 네. 저희가 사실 앞으로 정말 많은 계획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 8월에 청춘만발이라는 네.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단독 공연을 또 올리고요. 또 9월에는 송파 청년 지원 사업인 더 임팩트라고 있어요. 아, 예. 거기서도 단독 공연 올리고 네. 심지어 11월에는 북미의 되게 최대 규모의 아트마켓인 시나르 비엔날레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캐나다에 가게 됩니다.
1: 야. 열심히 하시네요.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음악을 위한 공연을 네. 위한 비용으로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진짜
0: 회식도 네. 하고
1: 여기 모든 게 다 모범생이야. 모든 게
3: 네? 여기 북미 아트마켓 가서 잘 하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잘 선정되시면 이제 네. 북미 쪽으로 확장이 되니까.
0: 네 맞습니다. 와.
1: 혹시 그 상금 받으면 일부분은 뭐 여행 간다라든지 아, 뭐 이런 계획은 일절 없어요?
2: 안 그래도 약간 언급을 예. 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 이제. 예. 진민 씨가 대표거든요. 예, 네, 예. 바로 컷당했습니다.
3: 아, 네,
1: 알겠습니다.
0: 캐나다에 가서 네. 네.
1: 오늘 그 포지의 두 분 네. 유진 씨, 지민 씨와 이야기 네. 나눴지만 막 본인들은 막 이제 이 틀을 깨고 네. 막 나아갈 거야. 내가 봤던 모범생 최고의 두 분을 만났어.
3: 바른 사람.
1: 진짜 바른 사람. 아주 정직한 그... 사람들.
3: 그 일탈의 에너지는 네.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풍겨집니다.
1: 저질러라.
3: 아니 아니 마음 속에 그게 네. 차오 올라 있어야 돼요.
2: 아, 진짜요?
3: 이게 말로 저 일탈이에요.
0: 어떻게 하면 그 차오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3: 글쎄요. 그가 그거는 아 모르겠습니다.
1: 그거 끝나고 얘기해보고 따로 한번 만나세요.
3: 자 각오 한 마디씩 하고 추천곡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2: 가고
0: 네. 저희 정말 재밌게 놀다 올 거거든요.
3: 아 좋죠.
1: 아, 좋아요.
0: 그래서 관객분들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접하실 분들도 저희의 예. 무대를 보면서 예.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죠. 정말 네. 최선을 다해서 놀다 오겠습니다.
1: 네. 네.
0: 모범생이라는 그 타이틀이 네. 조금이라도
1: 모범생일 수 있도록 네. 오케이. 아이 모범생이어야 그게 더 약간 소름 돋게 올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네. 오늘.
2: 저는 모범생의 네. 일탈로 한번.
3: 네. 네. 좋습니다.
2: 네 외국 나가겠습니다.
3: 자
2: 네.
3: 두 분 준비하신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0: 네, 저희 사실 삼행시로 구호를 준비했는데요.
2: 준비했습니다.
0: 네, 한국 음악 프로젝트의 줄임말인 한음표로.
2: 네. 운 띄워주시면 네.
1: 한.
2: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대상은 푸지 아니라 포즈.
1: 와 일탈했다 진짜.
3: 자 그리고 자 오늘 감상 음악은 어떤 음악으로 선정하셨습니까?
0: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다 악기를 여러 개 다룰 줄 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 그것의 장점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경계 위의 불안, 영어로는 Anxiety on the Edge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저희 네. 첫

0: 싱글 곡이에요.
1: 아,
0: 네. 네.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얘네가 이런 악기도 다룰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죠.
2: 네. 첫 싱글인데 네. 이제 각자 주전공 악기가 아닌 다른 악기.
0: 네, 네.
2: 도전입니다.
3: 네 분의 능력치를 극대화한 곡이네요. 네. 이 곡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호 외치시고 인사해 주세요.
2: 아, 어떻게 할까요?
0: 시작.
2: 뭐예요? 구호가?
4: 원투 쓰리 포짓 화이팅 아니에요?
3: 여기서 짜고 있는 거야?
4: 자 포짓 만났습니다.
3: 아니요 잠깐만 있는 것 같아요.
2: 자 포짓이 아니라 포짓.
0: 오케이
2: 시작. 포짓이 아니라 포짓. 화이팅.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포짓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포짓의 앵자이어티 언더 엣지 듣고 왔습니다. 난 포짓 보면서 네. 한편으로는 뭐랄까 좀 애잔하다고 했었어야
1: 아,
0: 그, 되나?
1: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0: 많이 억눌려 있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네, 아무튼 자유롭게 표출하고 싶다. 그 말씀이 그래도 반가웠었습니다.
1: 본인의
0: 네.
1: 길을 찾아가는 그 아티스트의 그쵸?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네네네. 포지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이 팀. 아, 또 만나봐야 됩니다. 자, 참가번호 8번인데요. 여러분.

0: 분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판도라. 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 경력직이라고 아주 여유가 있네요.
3: 자. 아니, 어디 삼촌집 온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0: 아, 굉장히 네. 느긋하게. 네. 네. 아, 원고도 두 분 없으신데.
1: 아, 네.
0: 아, 아주 좋습니다. 이 여유로운 분위기 네. 좋아요. 자, 자 본인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아, 네. 저부터 네. 소개하면 저는 판도라에서 대표와 타악을 맡고 있는 전현규입니다.
0: 현규 씨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판도라의 음악 천재 최강 연주자 이하영입니다.
0: 이름이 마음에
3: 그냥,
0: 드네요. 예.
3: 그냥 이름이 음악 천재인 거죠?
2: 네. 호입니다. 호. 네.
3: 아니 판도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억이 나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작년에도 이제 참가를 하셨고 본선을 오르셔서 현규 씨와 작년에는 원주 씨.
2: 네, 생황 말고 양금 연주자.
0: 맞아요. 그래서 만났던 씨는. 기억이 나고 원주 씨는 따로 또 모시기도 했었고.
3: 그래서 그때 결과가?
1: 은상이었죠.
0: 은상. 네. 네. 그때 판도라 운영하면서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열심히 다 털었다. 그래서 1등을 해야 된다. 상화 씨가 1등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은상.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3: 어떻게 됐어요?
1: 은상이 됐죠. 은상 네. 1등 못 하고.
0: 물론 은상도 굉장히 큰 상이에요.
1: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처음 네. 판도라 이름으로 나왔는데 네. 은상을 받았으니까.
0: 네.
1: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사이에 어쨌든 1년 사이에 머리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이제 길어지셨고.
1: 네, 맞습니다.
0: 뭐 헤어보다는 이제 일단은 저기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됐어요?
1: 아, 원래는 이제 1등을 하면 예. 좀 이제 세 명에서 나눠 가지면 예. 어느 정도 금액이 되니까 쓰려고 했는데 예. 이제 은상이 돼서 3등분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냥 서로 각자 좋은데 잘 사용했습니다.
0: 아 그래요?
2: 21세기 때문에 결혼을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3: 아니 근데 이제 저의 기준으로는 은상도 굉장히 큰 상이고 의미 있으니까 그래 난 이걸로 그래 끝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네. 21세기에 더 도전 안 하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저의 성향상. 그런데 어떻게 다시 또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1: 얘기할래?
2: 말하세요.
1: 아, 네. 원래는 안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0: 아, 네네. 마음 상했었습니까? 아, 에이, 안 알아주는 이 대회 에이. 안 나가고 말지. 이런 거였나요?
1: 했다기보다는
3: 내 예. 음악도 못 알아보고 와 이렇게.
0: 우리 대장장이시 얼마나 좋아.
3: 그랬었는데요.
0: 그런데요.
1: 딱 뒤로 그런 마음을 삼키고
0: 네.
1: 설날이 껴있어서 저희가 연습을 못했어가지고 아. 그 신청 기간 동안
0: 예.
1: 그래서 나가네 마네 고민을
0: 아,
1: 하다가
0: 예.
1: 안 나가면 이대로 끝날 것 같아서 팀이 빨리 준비를 해보자 해서
0: 예.
2: 안 나가기로 땅땅했어요 원래.
0: 네. 아 그래요?
2: 네, 근데 단톡방에 호소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이대로 안 나가면 후회할 것 같다. 20주년이다. 예. 이걸 놓치지 말자. 우리 음악 해야지 해서
0: 예.
2: 원주도 사실 나도 나가고 싶었어. 저도 사실 나도 찜찜했어. 그래서 내일 만나자. 그래서 그 결혼 자금 털어서 준비한 연습실에 모여서 우리 어떡하지?
3: 가면서 봐. 아, 그래요.
0: 작년도 그랬다니까.
3: 네. 돈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0: 네.
1: 그래서 창작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예. 확신이 많이 없었어요.
0: 이번 대회 때.
1: 네.
3: 그러면 예. 그거잖아요. 절차가 뭐 음원을 제출하는 건가요?
1: 영상을 제출합니다.
3: 영상.
1: 네.
3: 그러면 영상 제출하기까지
1: 네.
3: 자 우리 단톡방에 하자부터 네. 영상 제출하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있었었어요?
2: 3일?
3: 네.
1: 이틀?
3: 네, 뭐 그러니까 그 3일 만에 음악을 빨리 만들어서 제출을 네, 한 거예요 일단
2: 만들어 이렇게 네. 해가지고
1: 운이 좋았던 거죠.
3: 네, 나중에 이제 뭐 디벨롭하고 저기 하면 되니까 수정하면
1: 네,
3: 되니까
1: 네.
3: 아, 근데 된 거예요?
1: 네, 운 좋게
2: 됐어요.
0: 아, 근데 요거 짚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준비한 건 맞겠지만
1: 네.
0: 그 전에 음악 활동 자체가 쌓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각자 역량도 있으니까
0: 그렇죠.
1: 열심히 하면
0: 쌓였던 것들을 이제 풀어내서 네. 만들고 그걸 계속 이제 디벨롭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죠?
1: 맞습니다.
0: 네. 아유, 포장하느라 힘들다.
3: 그러면
0: 아유, 진짜
3: 그렇게 해서 뚱땅뚱땅 만들었어요. 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뭡니까?
1: 마키아입니다.
0: 마키아?
1: 네.
0: 설명 좀 해주세요.
3: 어떤 겁니까?
1: 마키아가 이번에도 사실 신화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3: 신화?
1: 네.
3: 그리스 신화 말씀하시는
1: 네.
3: 거예요?
0: 신화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1: 아무래도 짧은 기간 내에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네. 주제가 정해져 있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1: 라는 생각도 있고 마키아라는 곡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간토마키아라고 신들의 전쟁

0: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1: 전쟁.
0: 해서 마키아라는 곡을 짓게 됐고요.
1: 네.
0: 이 전쟁이 시국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2: 이란 전쟁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네, 그것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1: 예.
0: 헤파이스토스 내용 중에
1: 네.
0: 형제 간의 사투, 전투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해보자 해서 사투, 싸움 뭐 그런 거는 이름이 안 이쁘고 안 멋있으니까
1: 네.
0: 전쟁 해서 마키아로 짓게 됐습니다.
2: 아,
0: 네.
2: 아영 씨도 굉장히 동의하셔가지고 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뭐랄까, 이걸 하자 결정해서 그냥 밀고 나가신 것
3: 아, 네. 저희가 악단의 인턴으로 셋이 처음 만났는데
1: 같은 느낌인데. 네.
3: 그때 우리 갖고 있는 음악적 결도 비슷하니
1: 네.
3: 내년에 우리 음악 한번 해보자. 그게 작년에 21세기였고 내년에 나가보자 했을 때나 사실 하고 싶은 음악 있다 이러면서
1: 네.
3: 그 저는 그리스 신화의 그 헤파이스토스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1: 네.
3: 그분이 누구신데 이랬을 때
1: 그분이
3: 누구
1: 누구신데?
3: 뭔 음악을 하고 싶은 거야 했는데
1: 네.
3: 그 확신에 차고 그 열정적인 그 약간 도른 눈으로 저희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1: 예.
3: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진심이
3: 네.
1: 느껴지니까.
3: 그래서 이 주제로 지금까지 세 곡을 만들었는데 그냥 단일성 짧은 곡이 아니라
1: 예.
3: 연결성을 위해서 그이 친구의
2: 형규
3: 처음 목
2: 씨.
3: 형규 씨의 목표는 60분짜리 아주 그냥 헤파이스토스의 일대기를 담을 요량으로 저희한테 말을 했는데
1: 네.
3: 근데 사실은 의미 없는 선율과 의미 없는 박자들을 나열한 것보다 이 동기가
2: 그렇죠.
3: 있는 게
2: 맞아.
3: 천지차이라 생각을 해요,
2: 완전히
3: 음악적으로.
2: 스토리텔링이
3: 맞아요.
2: 있어야지.
3: 그래서 덕분에 메시지랑 이야기, 저희 분위기 색깔을 잡을 수가 있는 이야기여가지고 되게
1: 그러니까요.
3: 고맙습니다.
0: 동의하신 거죠? 제 주제 선정에.
2: 그러면 이제 스토리텔링은 이해가 됐고요.
0: 네.
2: 이제 곡 작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곡은 누가 쓴 겁니까?
0: 원래 작곡가가 따로 없어서 같이 작곡을 하는데 저는 저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율이나 이런 화음 뭐
1: 화성.
0: 화성적인 거에 너무 문외한이라
2: 네.
0: 이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1: 아영 씨는 화성학을 좀 공부하셨어요?
3: 아니요, 그렇게 공부한 것도 아닌데,
1: 네.
3: 작년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작년에는 절름발이 신이잖아요.
1: 네.
3: 헤파이스토스가 그리고 봉산찰춤의 절름발이춤.
0: 북청, 북청.
3: 아, 이런 것도 모르네요. 저 북청사자 탈춤 맞으신가요?
0: 네, 북청사자
3: 네.
0: 노름의 그
3: 북청사자 노름의
0: 꼽추춤에서.
3: 꼽추춤과 동일시하게 봐가지고,
1: 예.
3: 그러면 여기에 사용했던 음계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만들자라고
1: 아,
3: 했었던 건데
1: 네.
3: 그 작년에는 곡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셋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2: 어.
3: 좀 분위기 잡고 우리 팀 색깔 보여주기에 좀 그쳤다면
1: 아하.
3: 이제는 이거에 그치지 않고 좀 구조적인 면으로도 고민을 하게 되고 멜로디적 좀 노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단순히 분위기만 멋있게 만들지 않고
1: 예.
3: 조금 더 디벨롭이 됐지 않았나.
2: 그럼 노래를 해요?
0: 아, 그게 이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1: 네.
0: 악기가 하는 노래, 악기로서
3: 생황으로
0: 네.
3: 노래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1: 생황으로만. 아.
0: 전쟁이 주제니까
1: 예.
0: 우리나라 음악 중에 뭐가 좋을까 하다가 군내악을 선택을 했고
1: 네.
0: 군내악 중에 대치타 선율을 조금 인용을 해서 작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1: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그 음악을 만들 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표면적인 것들을 먼저 만들고 의미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판도라 얘기를 듣고 나면 일단 안에서부터 계속 쫓다 쫓다 쫓다가 그게 점점 표면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나요?
0: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주제 선정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대범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희 음악은 크게 국악적인 색깔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1: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0: 네,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서사가 있는 음악이에요.
0: 네.
1: 그래서.
2: 그래서 탄생한 곡이 마키아. 3일 만에 만들었고.
1: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이제
0: 밤새 열심히 하고 고민하고 또
1: 그럼요,
0: 고민해서 네.
1: 그럼.
0: 갈아 넣었습니다.
1: 그렇지만 상화 씨한테 물리셨습니다.
2: 아니, 물린 게 아니라
1: 아, 3일!
3: 그날
1: 빵!
2: 아니야, 아니야.
3: 어떻게.
2: 아, 원래 이 의미는 그 명곡 중에 30분 만에 썼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런 의미로.

0: 말씀드린 겁니다.
1: 아이고.
2: 그것도 네. 이제 쌓였으니까 제가 가능한 그쵸?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어. 자, 1분 미리 듣기 해볼 거예요. 마키아라는 곡 중에 뭐 초중반 아니 초반 중반 후반부 중에 어떤 부분을 선택하셨습니까?
1: 인트로입니다.
2: 아이 인트로예요?
1: 네.
2: 이유가 있습니까?
1: 들어보시면
2: 듣기 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선정 인트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 인트로를
1: 서곡 느낌으로다가
2: 서곡.
1: 네, 그 보통 서곡이라는 게 뭐 한 작품을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 인트로를 저희가 딱 1분이 나와서 사실 그
2: 프롤로그 같은 느낌이네요.
1: 네.
2: 우리의 이 곡의 작품은 이런 식으로 갈 거야라는 걸 내주는 거군요.
1: 이거를 딱 들으시면은 전쟁. 아 얘네
0: 장난 아니다.
1: 싸운다. 이렇게. 이제 싸운다.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0: 전체 런타임은 몇 분짜리예요?
1: 5분 한 20초.
2: 네, 그렇죠.
0: 짧지 않네요.
1: 네.
0: 와.
2: 기대가 됩니다.
0: 전쟁이래요. 전쟁.
2: 예, 전쟁입니다. 도입 부분이래요, 여러분. 첫 시작입니다.
0: 네.
2: 마키아 판도라의 음악 1분 미리 듣기 해보겠습니다.

0: 자, 판도라의 마키아 서곡 부분입니다.
1: 양금도 있고.
2: 네.
3: 네.
0: 하, 저는
1: 왜요?
0: 궁금해서 너무 좋아요. 궁금해서. 그리고 독특하잖아요. 어디 이거 어디서 들어봤다. 이 개념이 1도 없이 이 곡 안에 뭐가 있는 거지? 하고 쫓아가고 싶은 그 동기가 계속 생겨나는 느낌이었었어요.
1: 저는 작년에 보면서
0: 네.
1: 와, 판도라 이 팀 연주 진짜 잘한다. 그 생각을 했었었어요.
2: 네. 감사합니다.
1: 카리스마가 있다고.
0: 아까까지 그렇게 막 설명하시더니 칭찬에 굉장히 지금
1: 아, 오케이. 예. 약간 포인트
0: 부끄러워하시네.
1: 알았어.
2: 예. 아, 여기 대표님이 칭찬에 너무 인색하셔가지고.
0: 아하.
1: 네. 왜 아닙니다. 칭찬을 안 하는.
0: 아니, 왜 본인 신화 얘기할 때만 그렇게
3: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칭찬 잘합니다. 칭찬 잘하는데. 네.
2: 그냥 잘합니까 칭찬?
3: 네, 잘 하는데.
1: 살아 있잖아요. 칭찬 좀 해줘 있어.
3: 그 마음에 드는 거를 찾는 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확실한 게 없어서 그냥 좋은 걸 찾는 거라서
0: 네.
3: 그 좋은 게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 이제 인색한 것 같고 좋은 게 나오면 좋다고 잘 얘기해요.
0: 아.
3: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잘한다.
0: 네. 아니 근데 사실
2: 벌써
0: 그래요.
2: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잘한다.
0: 어색해요. 네, 맞아요.
2: 좋다. 네.
1: 네. 아까 전에 나왔던 팀도 저희 일탈할 거예요. 그런데 완전 모범생.
0: 근데 너무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냥 이 팀만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어떤 고유의 색, 그냥 그 궁금증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대회의 결과를 조금 이따 여쭤보고
0: 네.
1: 판도라 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신화를 한 시간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음악으로 쭉 이렇게 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하시고 영상도 만드실 겁니까? 어떤 그런
3: 뒤에 이제 배경 영상 같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1: 네. 네.
3: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늘 네. 그런 소스를 찾아보고 있고
0: 네.
3: 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듣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많아야 지루하지 않을 테고
0: 네.
3: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영상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음악이나 뭐 춤적인 부분도 넣을 수 있다면
0: 네.
3: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0: 작년에
3: 같아요.
0: 작년에 그 대장장이처럼 막 그 망치 이렇게 퍼포먼스 있었잖아요.
3: 네.
0: 어떻게 올해도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있습니까?
3: 아니요, 고민 중입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올해는 연주만 해서
0: 예.
3: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0: 누가 아쉬워요? 아영 씨.

0: 뭐 시킬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해야지. 이렇게 머리도 길렀는데 뭐 보여줘야지.
1: 아연씨 지금 5057님께서
0: 네.
1: 남자분이 공유 닮았다고 하는데.
2: 형규 씨 공유 닮았어요.
1: 표정, 그러니까 이 표정이 너무 궁금해서.
0: 아 진짜요?
1: 예, 네, 어떻습니까? 공유 닮았다는.
2: 저희 의견 아닙니다. 네,
1: 5057님의 평가입니다.
0: 카메라가
1: 이쪽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자리를 한번 바꿔 앉아보시면. 공기가 그렇게.
2: 아 각도에 따라.
0: 네. 어허.
1: 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판도라의 목표는 뭡니까?
3: 아, 네. 그 작년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붓고 연습을 하고 해서 작년에는 대상이 목표였습니다, 사실.
2: 네.
3: 근데 올해는 상격보다는 새로운 음악, 우리의 음악을 좀 더 보여주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2: 네.
3: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놈의 대중음악, 그놈의 대중성이 뭐냐?
2: 어허.
3: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이 관객이 좋다면 그게 대중성이 아닐까라고 어허. 생각을 했고
2: 네.
3: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 있는 대중성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의 대중성의 싸움, 격돌 이런 느낌도 담고 있습니다.
2: 네. 뭐라고 말을 덧붙이진 못하겠는데 아이가 멋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혹시 궁금한 게 타악하신 분들은 계속 장비가 늘어나잖아요. 이번 대회를 위해서 또 뭐 구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3: 작년
2: 상금 받으시면은 음악적으로 재투자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3: 네.
2: 네.
3: 작년 상금을 공평하게 나누고 나니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이제 자금으로서 활용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 네.
3: 제가 이제 분배받은 상금을 가지고
2: 네.
3: 관현악단에서 쓰는 오케스트라 공을 샀습니다.
2: 그 공 큰 공이요?
3: 네.
2: 광 하는 그거?
3: 네.
2: 예.
3: 언젠간 쓸 날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2: 이번에 씁니까?
3: 네. 이번에 사용할 계정.
2: 전쟁이면 네. 무조건 들어가야죠. 공소리. 네.
1: 이거 비싸잖아요.
3: 아, 네.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되더라고요.
2: 맞아요. 비싸요.
3: 네. 예술하는 사람이 사기에는 단체에만 있는 이유일까 싶은.
2: 아, 예.
3: 네.
1: 렌탈 이거 안 돼요? 렌탈?
3: 렌탈을 항상 모든 악기들은 이제 렌탈에 대한 개념이 존재해서
2: 예.
3: 렌탈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어차피 한 번 렌탈 두 번 렌탈 하면 그 돈이 그 돈이고
2: 네.
3: 내가 갖고 싶다 전 제가 갖고 싶은 걸 사야 되기 때문에
2: 네.
3: 샀습니다 그냥
2: 네.
3: 눈 딱 감고 네.
2: 그래요.
1: 결혼이 점점 멀어지고
2: 형규 씨에게
1: 있죠?
2: 결혼이란
1: 멀어진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긴 터널 뭐 이런 걸까요?
0: 어떡하냐
1: 나에게 결혼이란 한숨.
2: 한숨이다.
1: 한숨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
2: 그래요.
1: 우리 판도라의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는 꼭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2: 관전 포인트.
0: 관전 포인트요?
2: 예.
0: 그냥 진짜 저희끼리 연습을 하면서 진짜 숨도 못 쉬게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살벌함을 가지고 해서
2: 밀도감이 높아요.
0: 네.
2: 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 데모 영상 그 음원을 들으시더니
2: 네.
0: 야,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잠도 재우고 밥도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싸움만 시키면 어떡하니 할 정도로 진짜 숨가쁘게 저희가 쫙 갖고 올라가가지고
2: 끝까지 밀어붙여요.
0: 네, 한번 기대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생황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0: 야, 아주 그냥 다 부셔 그냥.
2: 아, 다 부시자 막 이런 느낌.
1: 아, 그래요?
3: 이런 생황 연주는 없었다 싶지 않을까요?
2: 아 그래요?
1: 그래요?
3: 네.
1: 일단 저한테는 네. 저도 뭐 모든 음악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쟁하면은 풀이의 자룡할 쏘다 이게 일단은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또 기대가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2: 자 형규 씨도 뭐 관전 포인트 및 네. 이번에 만약 대상을 받는다면 상금은 어떻게 쓰실지까지.
3: 네.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2: 네.
3: 그냥 저희 무대 전반적인 부분이 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를 찝기에는 각자 악기의 개인 기량을 최대한으로 뿜어내서 그 5분 동안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관객들이 지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1: 관객은 안 힘들어요.
2: 5분 가지고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1: 연주자가 힘들지.
2: 끝까지 물어보죠.
1: 저는 이렇게
3: 5분 전체가 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1: 그 비싼 공
3: 네.
1: 몇 번 칩니까?
3: 그냥

0: 번?
1: 아니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합니다. 뭐 치는 것도 있고
2: 아,
1: 비비는 것도 있고 뭐
2: 두드리는 것도 있고.
1: 네.
3: 아, 끝으로 내년에 또 나옵니까?
1: 이번 성격에 따라. 그러니까
2: 좀 잔인하다.
3: 아니 끝까지 도전하실 것 같아서.
1: 먼저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3: 어떨?
4: 내년에 솔직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른.

0: 아예 다른 길을 더
1: 작년에 맘상했었네. 확실히 맘상한 거였어.
2: 알겠습니다.
0: 저도 조금 그랬어요.
1: 자, 응원, 아 이런 솔직함 좋아요.
2: 응원하겠고요. 네. 이미 또 한 번 작년에 무대를 서 보셨기 때문에 네. 더 편안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네.
1: 이번에만 집중해야죠. 네. 네. 네, 맞습니다.
2: 자 끝으로 신청곡 부탁드렸었는데 대장장이의 신을 선정하셨네요.
0: 명곡이죠. 네. 네.
2: 누구 곡이에요 이거?
0: 되게 요즘 네. 판도라라고 아, 눈여겨보고 있는 팀인데 아주 지금 저점 매수 아. 저희를
1: 요 정도면 저점 매수입니까?
0: 네, 저희를 예, 예, 지금부터 예, 예.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나중에 해외에서 저희가 다 씹어먹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3: 좋다. 뽑으 좋다.
1: 근데 계속 아영 씨는 평소 얘기할 때는 이렇게 그 오붓한데 뭔가 곡 소개할 때 계속 이렇게 폼이
2: 그러니까 막 계속 전쟁이야. 전쟁. 전쟁.
0: 도끼를 네.
1: 전의에 불타있어요 지금.
0: 권소인 감독님이 작년보다 도끼가 너무 빠졌다고 저희가 너무 조신하고 너무 단아하다고 전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 저희가 다 죽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연습할
2: 원래
0: 때도
2: 원래 강아지도 치고 자꾸 작은 애들이 깡깡깡깡 짖고
0: 자기가 센 줄 알고 자기가
2: 큰
0: 개는
2: 안 짖거든요 이렇게 예, 예. 근데 지금 아무튼 귀여웠었습니다.
1: 아 역시 귀엽다. 예. 알겠습니다.
2: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0: 네. 시작.
3: 연주 다시 어? 다시 연습.
0: 아니 오케이. 너가 먼저 연주를 했어.
3: 미안.
1: 여기 방송입니다, 여러분. 방송이야 방송. 네.
3: 오케이. 네. 시작. 연습은 연습.
2: 즐겁게. 연습은 즐겁게. 네. 공연은 살벌하게.
3: 너가 연습해.
0: 아, 오케이. 네, 저부터.
2: 연습은 즐겁게. 공연은 살벌하게.
3: 네. 오케이.
0: 오, 네 맞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연습은 살벌하게.
2: 아 즐겁게. 연습은
1: 대장장이 신 이거 다 못 듣겠다 음악.
2: 공연은 살벌하게. 자, 네. 시작.
0: 연습은 즐겁게.
3: 연주는 살벌하게로 바꿨습니다.
2: 네.
1: 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도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대장장이 신 띄워드릴게요.

0: 네, 판도라 구호가 깔끔했다면 끝까지 다 들었을 음악 일부분만 들었죠. 판도라의 대장장이 씬 듣고 왔습니다.
1: 연습은 즐겁게 공연은 그러니까 대본 안 갖고 올 때부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0: 네,
1: 연주는 본 무대에서 기가 막히게 하시겠죠.
0: 좋습니다.
1: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개화기, 이 종로에서는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물통을 팔곤 했다고 합니다. 이 물통은 적당히 물을 담으면 새는 법이 없었지만 물이 80%를 넘어서면 밑바닥의 구멍으로 한꺼번에

0: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넘침에 대한 경계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분수통이라 불리는 이 물건은 단순한 물통이 아니라 선비들이 곁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던 교훈의 도구였습니다. 과유불급, 넘치면 도리어 다 잃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죠.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차 있을까요? 욕심, 걱정, 분노, 조급함으로 이미 넘치기 직전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숙선의 소리로 단가 만고강산 보내드립니다.
1: 만고강산!

기울인 듯 잠든 구름.

안숙선의 소리로 단가 만고강산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분수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철학적인 물건이죠.

개화기 모습을 담은 영문 잡지 코리아 리뷰에도 이 분수통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대나무 통 안에 숨겨진 관 때문에 사이폰 현상이 일어나는 구조라고 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을 때까지는 멀쩡하지만 한계를 넘는 순간 통 안에 물이 아래로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들어도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왜 옛 사람들이 이 물통을 곁에 두었는지는 알 것 같죠. 우리 마음도 이 분수통과 닮은 구석이 있죠. 걱정이든 욕심이든 분노든 조급함이든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마음의 용량을 넘어서게 되니까요. 넘치고 나서야 비우려 하기보다 가끔은 내 마음이 얼마나 차 있는지 들여다보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민요, 방아타령, 오봉산타령, 경복궁타령까지 이어서 들을 텐데요. 김옥심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옥심의 소리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오봉산타령, 경복궁타령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유민왕씨. 오늘도 변함없이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인사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참 큰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휘모리 잡가 풍등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풍등가 보내드렸습니다. 6043님께서 어릴 적에 엄마 팔 베고 누워서 따라 부르며 배웠던 제 최애창곡은 세타령이랍니다. 퇴근길 엄마 생각도 나고 세타령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생방송 중에 선곡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 음악과 관련된 글들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 송혜진 교수의 저서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에 담긴 글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봄아 가려거든 가거라 조상현의 단가 사철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조급하게 찾아온 더위가 황망스럽게도 봄의 끝자락을 걷어가 버리고 말았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일부러 책을 들추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나는 시가 있다. 조윤성이라는 분이 지은 시조 한 수다. 봄이 간다커늘 술 싣고 전송 가니 낙화하는 곳에 간 곳을 모를 너니 유막 꾀꼬리 이르기를 어제 갔다 하더라. 쓰러진 꽃잎을 밟으며 봄을 전송하러 들길로 나선 주인공의 풍류 넘치는 여유와 황망하게 가버린 봄 소식을 꾀꼬리 말로 전하는 재치 있는 표현이 멋스럽다. 무상한 세월에 대해 짜증과 신경질, 원망이나 한탄을 퍼붓는 대신 허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은이의 마음가짐이 하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내친 김에 조상현 명창이 부른 단가 사철가를 골랐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명창은 별스런 가락도 없이 속에 오래 묵혀둔 말을 툭 내뱉듯 구절을 던지고 고수는 그 말 한번 잘했으라며 응수하듯 북통을 툭 툭 치는 이 노래의 시작은 언제 들어도 시원해서 좋다. 애절할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담담한 소리조와 간결한 북장단이 허허로이 만나는 단가 한 대목. 왔다가 어느새 가버리는 봄을 향해 가려거든 가라 하며 큰 소리도 쳐보고 네가 가면 더 좋은 세월이 올 테니 아쉬울 것 없노라 위안도 해보지만 결국은 가는 세월 아까워 어쩔 거나 싶어 개수나무 가지에 매달아 놓고 마음 맞는 벗과 함께 거드렁거리며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풀어놓는 노래. 젠 걸음으로 떠나는 봄을 단가 사철가로 전송하면서 오늘 하루가 단가 한 대목처럼 아주 담백하게 열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참 근사하다. 조상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단가 사철가 보내드립니다.
1: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나를

0: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기어 흔들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조금 방초승화이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노상봉 요리한하여 제결개를 꽃피지 않는 황국 단풍 놓았다간 뭐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악목한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세계 대고 보면 벌백 솔백 천개백인지 모두가 백발이 부시로구나 오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어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느려오라 와 세상 은염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으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목망산 지은 늙기로 오래 사후에 반반진수는 부려 생년 일배조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으라 아까운 청춘들이라는 난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무너진 개소남북 들에다가 테라비 달아놓고 북극 투식 하는 농과 부모 불효 하는 농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못여 보내버리고 나머지 분입 내들 서로 모아간 녀석 한 잔 더 먹소 들을 먹게 허미연서 거드름 거리고 놀아오
1: 조상현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단가 사철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글로읽는 우리음악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송혜진 교수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원문을 발췌하고 풀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앞서서 6043님께서 신청해 주신 세타령을 지금 보내드릴 텐데 8920님께서 황민왕님 안녕하세요. 국악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가사가 귀에 잘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가사가 조금씩 귀에 들어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뭐 그 영어 처음 배울 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듣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이 노래도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43님께 보내드리는 노래입니다.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세타령 보내드립니다.

이날 초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세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신청해 주셨던 6043님께서 앞서서 제가 우리 음악 많이 듣는 방법이 최고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듣다 보면 추임새도 가끔 들린답니다. 세타령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찡하네요 하셨는데 아마 이 노래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광님께서 안녕하세요. 금광입니다. 더위가 더욱 더하는 날이네요. 단오가 내일인데 민족의 명절이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네요. 통영 오광대 농창탈 과장 오늘은 듣고 싶어서 올립니다. 통영 오광대와 관계가 있어서 고전을 듣고 싶어서 올립니다. 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더울수록 감기를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창탈 과장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통영 오광대도 다른 오광대와 마찬가지로 다섯 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둥이 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풍자 탈, 여기는 이제 말뚝이와 양반이 등장을 하고요. 영로 탈 마당이 있는데 양반 99명을 잡아먹은 상상의 동물인 영로가 마지막 양반 한 명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서로 대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들으실 농창 탈 마당인데요. 보통 이제 그 경기 서울권 특히 이북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어떤 사찰의 스님을 풍자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처첩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영 오광대는 독특하게 이것들이 다 한 과장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좌승이 작은 어미를 두고 춤을 추다가 할미 양반이 나타나서 쫓겨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할미 양반과 작은 어미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이죠.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할미 양반이 출산 준비를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간 사이 작은 어미가 그 사이에 또 동네의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예, 뭐 그야말로 이제 난장판 예,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다른 장면에서 큰어미 그러니까 할미 양반의 본척 원래 부인이 가출한 할미 양반을 찾아서 헤매다가 굿을 통해서 만나서 세 사람이 함께 한 집에 살게 됩니다. 작은 어미가 순산을 하고 나서 그 아기를 어르는 큰 어미를 작은 어미가 이제 질투를 해서 쓰러뜨리고 결국 이제 싸우다가 죽게 되면서

0: 어미의 상여가 나가는 장면까지 이렇게 긴 드라마의 드라마로 이야기가 짜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할미가 영감을 찾으러 나서는 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영 5강대 제4과장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전해드리면 제5과장 다섯 번째는 포스탈 마당이라고 해서 포수와 사자가 등장을 해서 포수가 사자를 총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그 장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형문화재 지정 초창기에 이 연희자분들, 명인들이신데요. 장재봉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통영 5강대 제4과장 농창탈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1: 아이고, 간밤에 꿈이 좋더니 자네 같은 일색을 만나려고 그리 하였던가 보네. 어찌는 자네가 내 눈에 그리 일색인가. 아이고, 그리세요. 제 눈에도 영감님이 어찌만 그리 호그리세요. 허허허허. 지척의 천리, 지척의 원수가 있고 천리의 벗이 있다더니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일세. 사랑, 사랑.

0: 이리 보아 노래 사냥, 이리 보아 노래 사냥이다. 둥둥둥의 사랑. 아이고 다리야, 다리나 좀 주물러 들으실까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세. 아이고 배야,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가? 영감님, 얼마 전에 붙어서 우연히 무엇이 먹고 싶고 이라더니 오늘은 아랫배가 아프고 이길 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참 우리들이 만난 지가 우금 1년이 넘었구나. 순산기가 있나 보다. 장에 가서 뭐 맛있는 것 좀 사오세요. 그러면 몽돌이를 불러와. 몽돌아,
1: 예.
0: 망태 가지고 이리 오너라.
1: 예, 영감마님 망태 가져와 있습니다.
0: 이놈 내가 장에 가서 뭘 좀 사고 올 테니 나 없는 사이에 집 좀 단단히 지켜라.
1: 예, 잘 보겠습니다.
0: 그리고
1: 만난 거 많이 좀 사고 오세요.
0: 그리고 자네도 나 없는 사이에 남들과 꽁딱꽁딱 나쁜 장난 하지 말고 몸조심하고 잘 있게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부탁하네. 몽돌아.
1: 예.
0: 영감님 없는 사이에 우리가 재미스럽게 한번 놀아보자.
1: 예, 그렇습니다.
0: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옆집에 정서방 모두 모시고 오너라.
1: 예, 박세원, 최세원, 김세원 다 어서 오세요. 우리 영감님 기자에 가고 안 계시는 이때에 하면 재미있게 노잡니다. 어서 오세요.

0: 자노. 아이고 영감마님 자 아까 오신다. 어떻게 하죠? 일을 어떻게 하죠? 자 어디 다 가죠? 어떻게 하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영감하니
1: 아내로 봐서 참아
0: 영감하니 그만하지 않고 참으세요 참으세요 아니 좋은 것이 남자로구나
1: 영감님 남북부럽습니다 안도 들어가 있다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요?
1: 여기가 얼짱나는데요.
0: 아이고 그래요?
1: 예, 늙은이요. 어디 사는 늙은이요?
0: 나는 충청남도 한산 예포동 사업고 영감이 수술이 나는 수삼령이죠. 그러면 영감 찾아 나오는 거지요?
1: 영감 찾아 나왔어요?
0: 예.
1: 영감이 어떻게 생겼소?
0: 영감 생긴 체격은 얼굴이 두리면 쭉 하고 푸른 도복에다가 코에 살짝 깊이면 당하시는 이런 영감이 지나가는 거를 못 봤습니까?
1: 봤지요. 은세는 전에 봤지요.
0: 아이고 그래요. 어쩌면 찾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갔군요.
1: 영감을 찾으려면요.
0: 예.
1: 공을 많이 들여야 찾습니다.
0: 아이고 공을 들이요. 무슨 공을 들이면 되겠습니까?
1: 대한 이곳 가라앉고 군세서 단장 단지하고 내가 용화산지를 착지 못해야 영감을 찾습니다.
0: 아이고 그래요. 동도조항님네, 서도요항님네, 북도요항님네, 남도요항님네, 사대도항요항님네, 항해동신나가고 방영감 만나도 소원이 부탁이요. 어지공당 거리로다, 이공당 거리로다, 삼순당 거리로다, 망령당 거리로다, 38동 대응이 거리로다. 나무 거기요.

0: 내북이 연하던데 그들 따라 영감 만나주로 축가하고 분하는데 어울려자 수당을 만나주로 돈이 그냥 옵시다.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1: 네, 그만하면 좋습니다.
0: 도는 것을 갖고요.
1: 여 가시려면요.
0: 네.
1: 한디 골짜기 얼굴이 틈틈이게 하여서 4톤을 들여서 2톤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짝꿍 또든 창호를 가겠네. 이륙 짝꿍 서구 왔다 내일이야. 이 어딘 처분 남아니까 이륙 건네가겠노. 갑니다. 잘 계셔서 욕도 많이 봤어.

아마도 이 모습을 한 통영 오광대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알고 계신 분이 상당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영 오광대 중에서 제4과장 농창탈 대목 중에서 일부를 장재봉 명인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그 영감님 다리 좀 주물러 드릴까요? 요거를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서도민요 잦은 재석 방아 준비했는데요. 오복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양병숙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제주도 행상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0: 이제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배뱅이 굿 중에서 배뱅이 탄생 그리고 배뱅이와 상좌 중이 만나는 대목을 공연 실황 음원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유리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옛날 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정승, 삼부인이 아 재산은 많으나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명산대찰 찾아가 불공이라도 많이 들여가지고 아들 딸 낳아보겠다고 삼부인 삼정승이 명산대찰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큰 절로 찾아가서 매일같이 산부인 삼정승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빌고 또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달부터 산부인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겼던가 봐요.

밖에 나올 적에 삼부인의 배가 남산만해졌구나. 이렇게 새 집에서 집집마다 하나씩 낳기는 낳았는데 그해 신수가 좋던지 한 집은 딸을 낳고 또 한 집은 여자아이를 낳고 또 한 집은 계집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 거? 아니 태몽 꿈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제일 먼저 이정승의 부인께서 태몽 꿈을 꿀 적에 꿈에 그냥 갑자기 하늘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달 세 개가 떨어지길래 그 달 세 개를 요 가슴으로 받는 꿈을 꾸었다 해서 새월래라고 이름을 짓고 김정승의 부인께서는 달 네 개가 떨어지길래 그 달 네 개를 요 가슴으로 받는 꿈을 꾸었다 해서 네월래라고 이름을 짓고 가운데 집 배뱅이는 이름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가운데 집 최정승의 부인께서 태몽 꿈을 꿀 적에 꿈에 그냥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이 머리 달비 한 쌍을 주길래 그 달비 한 쌍을 요 치마폭에 받아가지고 베베베베 틀어 넣는 꿈을 꾸었다 해서 베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네, 요 녀석들 이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한 서너 살 되고 보니 정승님들이 자기 딸들을 안고 좋아가지고 한바탕 둥둥 타령으로 놀아보죠.

이렇게 기른 것이 물주 노이자라든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 세월래 뒷집 내월래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이 가운데 집 배뱅이만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시집을 가려고 남의 가중에 약혼을 해놓고 예장 혼수 비단값 많이 받아가지고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저 금강산절에 어여쁘게 생긴 상좌중이 시주를 나온다는 것이 그만 이 배뱅이네 집 문 앞에 와가지고 염불을 하게 됐습니다. 소승문안 들었소이다.

0: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베뱅이 굿 함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여성 소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재담 소리 할 때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흥보가 같은 경우에도 놀보박타는 데모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 김유리 씨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청맞게 잘하는 것 같죠. 베뱅이 굿 중에서 베뱅이 탄생부터 베뱅이와 상좌 중이 만나는 대목 실황 음원으로 함께 들었는데,

있는데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그 소리 하시는 분이 장구 반주에 얹어서 이 노래하고 제단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악기 반주가 함께 있다는 것이 예, 또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꽃 및 호적 시나위 들어볼 텐데요. 김덕수의 여러분의 이 사물 연주고요. 서용석의 호적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김덕수의 장구, 길기옥의 북, 이윤구의 징, 김복만의 꽹과리, 서용석의 호적 연주로 판꾼 및 호적 시나위 함께 들었습니다. 1716님께서 언제 들어도 가슴을 뛰게 하는 정겨운 소리, 손자 유치원에 데리러 와서 차에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신나게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에 그 뒷바퀴가 꿀렁꿀렁하면 아 저분이 1716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에서는 뭐 남이 안 보니까 뭘 해도 참 그 좁은 공간이 요즘 생각인데 그 좁은 공간이 가장 자유로운 공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경기민요 청춘가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이 청춘가는 일제강점기부터 경기민요로 정착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일종의 신민요입니다. 홀과수 타령이라고도 부르던 28청춘가를 바탕으로 음악적인 변화를 한 뒤에 경기민요로 정착이 되었다는데요. 28청춘이 소년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 노랫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년의 학업을 장려하는 노래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계몽기의 시대적 영향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노랫말들을 살펴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곤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노래 중에 이희환 명창의 노래로 청춘가 준비했는데요. 국악음반박물관 노재명 관장은 이 노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갑을 넘긴 이희환 명창이 부르는 청춘가는 마치 자신의 청춘을 회상하는 듯 그리고 듣는 이들의 애환을 자상하게 어루만져 주는 듯 따뜻한 느낌을 주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한다. 이 노래는 청춘 홍안을 네 자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라는 노랫말로 시작하고요.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울의 바둑돌 부딪혀 휘고요. 이내 몸 시달려 백발이 되누나. 세월이, 저는 이 가사 좋아합니다.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 같고 이내 몸 늙기는 바람결 같구나.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희원 명창의 소리로 청춘가 들어보시죠.

경기민요 청춘가 들었습니다. 1716님께서 어찌 이리도 약간은 쉰 목소리가 더더욱 가슴 시리게 애달픈가요? 인생살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절절하게도 잘하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통 듣는 청춘가는 참 그 이렇게 야질자질하게 들으면서 흥취를 돋우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주는데 이완 명창의 청춘가는 진짜 가는 세월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더 크게 들죠. 1716님처럼 어떤 분에게는 더더욱 가슴 시리게 또 어떤 분에게는 더더욱 애달프게 들리는 청춘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완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민요 긴 난봉가 잦은 난봉가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최수정의 소리입니다.

0: 최수정의 소리로 서도민요 긴 난봉가 잦은 난봉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영남 성주풀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한 소절 그리고 악기 한 소절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행이 되면서 없던 신명도 저절로 솟아나게 만드는 신명의 샘물 같은 예, 그런 곡입니다. 오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운도 떨어지고 신명도 떨어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노래 들으면서 기운을 좀 차리시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영남 성주풀이, 조감룡의 노래와 꽹과리, 남기문의 장구, 최병삼의 북, 백진석의 징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맞출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심풀이 한번 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청공황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하의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 모호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서울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이리의 당산이 되었네.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연희를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공연에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 지역의 전통 예술을 현대적인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공연인데요. 만화경 속 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경기의 민요와 연희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담긴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무대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성악팀과 연희팀이 함께 참여하고요. 소리꾼과 연희꾼의 경계를 넘어 노래와 연주, 몸짓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 대표 민요와 작가인 제비가 박물가, 매화타령, 오봉산타령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과 창작곡 만화경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익숙한 민요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경기 소리 만화경과 함께 경기 전통 예술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보시고요. 예매와 공연 관련 정보는 경기 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 전통 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국립국악원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가야금 명인 이재숙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재숙 명인은 국악교육의 제도화와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가야금 연주자이자 교육자인데요. 이번 독주회는 오랜만에 마련되는 무대로 연주자의 추억이 담긴 음악들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흐름과 시대적 변천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한국춤 150년 3대, 4대를 이어온 춤축제 제11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펼쳐집니다. 1990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막을 올린 한국의 명인 명무전은 어느덧 37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 춤의 전통과 맥을 기록해온 대표적인 무대인데요. 자, 이번 공연 한성준, 최승희, 조태권, 김천흥, 임해방

전왕, 조용자, 장홍심, 김수학 등 한국 무용사의 전설적인 거장들의 춤을 계승해온 보유자와 이수자 그리고 현역 명무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6월 21일 일요일 국립국악원에서 명인과 명무가 전하는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국악관현악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문학 콘서트 공존이 6월 26일 금요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요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로봇 지휘자를 선보인 부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관현악의 기원 같은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죠. 이번 공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실제 창작 과정에 참여한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객들의 감정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오프닝곡 데이터의 바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아리랑을 AI가 분석하고 재구성한 알고리즘 아리랑,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인간이 발전시켜 완성한 공존의 울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AI 페르소나 지음이 공동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과 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관현악단 인문학 콘서트 공존에서 그 특별한 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낭만,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라고 국어사전에서는 풀이하고 있는데요. 한자로는 물결낭에 질펀할 만을 쓰지만 사실 이 말은 서양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적당한 한자를 붙인 일종의 음차 번역어에 가깝죠. 로맨스, 로맨틱, 로맨티시즘 이런 계열의 단어들을 일본에서 번역할 때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골라 쓴 게 바로 물결낭에 질펀할 만이었는데요. 이걸 일본 한자음으로 읽으면 로만에 가깝지만 이 단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읽으니 낭만이 된 거죠. 애초에 우리 문화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보니 이 낭만이라는 말의 개념도 우리말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께 낭만은 무엇인가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로트머즈의 연주로 낭만 보이 들으면서 6월 18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낭만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로 만남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이 낭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누가 낭만이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언어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긴 어렵죠. 국어사전의 풀이만으로도 명확히 설명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 시절엔 낭만이 있었지라고 얘기하면 또 누구나 공감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낭만이라는 단어는 언어로 설명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시절에 대한 향수라던가 그런 느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낭만에 대하여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각자에겐 무엇이 낭만인지, 낭만적으로 기억되는 어떤 장면이나 낭만이 있었던 시절의 추억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함께 하면서 오늘의 피로를 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요. 좋습니다. 음악도 들으시면서 마음도 몸도 좀 이완시키시면 피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남천나무 꽃입니다. 쌀을 튀긴 튀밥처럼 생긴 꽃봉우리가 터지면 샛노란 수술이 너무나 탐스러운 꽃입니다. 남천은 정원수나 울타리나무로 많이 심겨진 나무인데 키가 크지 않아 가까이서 꽃을 살필 수 있고 그 열매가 붉어 겨울까지 꽃볼수 있지요. 사계절 변화무쌍한 남천, 봄엔 초록초록한 이파리, 여름엔 새하얀 꽃, 가을엔 붉어진 이파리, 겨울엔 붉은 열매. 그 매력을 발견하는데 1년이 걸리니 곁에 두고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남천나무는 정말 종종 본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꽃은 이렇게 또 1790님 통해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그, 와, 티밥 진짜 그 모양이네요. 그런데도 그게 그 꽃잎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노란 수술이 나오는 게, 아, 또 예쁘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한 그런 꽃이네요. 자, 해바라기님께서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하루에 꼭한 번씩 들리는 꽃, 맛깔난 세상을 만드는 맛있는 라디오 하시면서요. 낭만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저녁 6시 맛있는 라디오를 켜며 프로방스풍 커피잔에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베란다에 화초를 여유롭게 살피는 일이 저에게는 낭만입니다. 해주셨어요. 프로방스풍 커피잔은 뭘까요? 이것도 낭만 같은 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자, 7324님께서요. 오늘 많이 더우셨죠? 내일 아침 10시에 대한민국이 멕시코와 한판 승부 경기를 치르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우리 국민들 모든 분들이 내일 10시만을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응원하셔야죠. 그쵸? 자, 김인설님께서요, 6시의 낭만, 맛있는 라디오 출석, 내일 대한민국 승리 위해서 화이팅 해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진짜. 내일 10시만을 우리 기다리면서 잠도 푹잘 주무시고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벌써 목요일 저녁이네요.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우리 732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의 첫머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많이 더우니까요. 낭만이 넘치는 만나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어요. 첫곡 낭만이 넘치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제목도 낭만보이라는 곡이었죠. 자, 드들강님께서는요, 저녁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만나, 낭만 가득한 즐거움과 행복한 낭만의 쉼터, 행복의 시간, 그리고 그곳에는 행복의 낭만지기, 해금의 예술인 보미님이 계셔서 더 멋들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우, 저도 뭔가 연주할 때 낭만 있게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음악 듣고 올게요. 펑크데이즈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낭만도체비.

펑크데이즈의 연주와 노래로 낭만도채비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공연 선물 있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서 열리는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공연인데요. 음악공장 노을양과의 협력으로 꾸며지는 이 작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삶과 감정을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의 아리랑으로 풀어내는 공연입니다. 음악공장 노을양은 영화 원앙소리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민소윤을 주축으로 2018년에 결성된 그룹이죠. 이번 공연엔 노을양 멤버들 뿐만 아니라 관악 구립 여성합창단과 청소년 가야금 병창 3인, 그리고 어린이와 어르신의 목소리를 각각 대표할 이들의 협업으로 세대별 목소리를 더하고요.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관객의 몰입을 이끌 예정인데요.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내일까지만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의 사연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용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직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6732님께서요. 제 나이 67. 앞만 보고 달려온다고 낭만은 사치였는데 두 아이 짝지우고 나니 흰머리 희긋한 아내와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쉬다 걷다 하면서 서로 땀 닦아주는

노래인데 뒤늦게 찾은 낭만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또 진정한 낭만이죠. 그쵸? 아유, 그 모습 그려집니다. 너무 정답고요. 좋아요. 보나명님께서요. 요즘은 다 SNS로 소통하지만 남편이 군대 갔을 때 편지로 소통할 때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초록색 펜으로 편지를 썼었는데 편지를 기다리고 답장을 쓰던 그때 그리운 감정이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이제 주름살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드는 건 익어가는 거니까요. 바람 솔솔 행복한 저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그때 이렇게 또 남편분 이렇게 군대 다녀오실 동안 우리 보나명님께서 잘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또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로하시는 거 이거 자체가 낭만이네요. 그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누모리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마지막 춤.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1: 엄마, 나 그냥 내일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0: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갑작스레 꺼낸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학교에 안 가고 싶다 하는 걸까? 혹시 내 아들이 뉴스에서만 보던 학교폭력, 왕따라도 당하고 있는 걸까? 강훈아, 갑자기 왜? 학교 가기 싫어졌어? 조심스러운 나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이 아닌 다른 질문을 던진다.
1: 엄마도 혹시 내가 월드컵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응?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월드컵을 보면 왜 안 돼? 우리 강훈이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경기는 보면서 다 같이 응원하는 게 월드컵이야. 내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그제야 밝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밝아진 표정으로 다시 한번 던지는 말이다.
1: 그럼 나 내일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월드컵 보면서 응원하면 안 돼요?
0: 우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선 지난주 금요일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을 시청하며 단체 응원의 시간을 갖겠다며 붉은색 티셔츠가 있으면 입혀 보내달라는 안내장이 왔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내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모든 학부모들의 생각이 나와 같진 않았던 모양이다. 왜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경기를 관람하게 하느냐고 일부 학부모들에게서 항의가 들어온 바람에 앞으로는 학교에서 월드컵 중계를 틀어주지 않을 거라고 했단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일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월드컵을 보면 안 되겠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내 인생 첫 월드컵 경기가 생각났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연속 진출하기 시작한 건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였다고 하지만 그때는 월드컵이 뭔지도 모를 나이였고 우리 부모님도 스포츠엔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나는 어깨 너머로라도 축구 중계를 볼 일이 없었다. 그랬던 내가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를 보고 다 같이 응원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날이 바로 1994년 미국 월드컵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이었다. 당시 내 나이가 지금 내 아들의 나이와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당시엔 토요일에도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라 토요일 아침에 학교에서 중계를 받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실 초등학교도 아닌 국민학교였던 그 교실에서 아마 20인치나 될까 말까 한 작은 TV로 50여 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봤던 그날의 경기. 우리나라가 2-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홍명보 선수의 중거리 슛이 골문을 가르던 그 순간은 정말 신기할 만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사실 태어나 축구 중계를 그날 처음 본 나는 뭐가 뭔지 그냥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 순간 환호하던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열렬히 기쁨을 표출하시는 모습에 뭔진 몰라도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싶었던 것이다. 나중에 경기 종료 직전 교체 투입된 서정원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까지 이긴 것도 아니고 비긴 경기에 그렇게까지 신날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지만 30년 넘게 지나도록 그 장면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그날은 강렬한 축제의 날이 분명했다.

온 국민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하나가 됐던 2002년의 축제 분위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살면서 다시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0: 같이 응원하는 즐거움을 학교에서 처음 배웠고 그 순간의 낭만을 아직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작은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에도 교과서 밖의 추억과 낭만이 그 자체로 값진 수업일 텐데 아들보다도 내가 더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단체 생활을 통해 배워야만 하는 것을 강훈아 내일 월드컵 중계를 못 보게 된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월드컵은 녹화된 화면으로 나중에 봐도 되고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열릴 거지만 네가 6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교실에서 수업받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신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아쉬움도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느껴. 그것마저 놓치면 아쉬운 추억이니까.
1: 진짜

김용화, 이상화, 이봉근, 그리고 김문희의 노래로 어이야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실제 어느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월드컵 중계를 틀어준 교사들을 색출하겠다는 교장의 발언에 한 학생이 성명문을 낸 일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 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에 이 월드컵 중계를 안 보여주기로 한 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낭만에 대하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기도 하지만요. 정말 월드컵을 함께 응원하며 기뻐하던 순간들도 커다란 낭만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아이들이 그런 낭만의 추억을 쌓는 게 정규 수업보다 훨씬 값진 시간이라는 건 아, 이게 저만의 생각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낭만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동덕궁앱 사연 쓰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2002년 월드컵 때는 다 같이 응원하는 낭만이 있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정말 이 수업 시간에 경기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이 경기가 이긴 날은 뭐 그날은 잠을 못 자는 날이었죠. 그렇죠? 정말 밤새도록 이 기쁨에 취해서 사람들이 거리를 그냥 걸어 다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강북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강남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다 정말 이 서울 시내를 그냥 걸어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주치면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같이 외치고요. 아, 정말 낭만이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어젯밤 꿈에요. 라디오 극장에 보미님 연기를 듣겠다고요. 청정 지역 무주예요. 다 모였대요. 반딧불 조명 아래요. 산토끼, 벌라비, 다람쥐, 청설모, 멧돼지, 산까지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온 오랑우탄 나무늘보까지요. 동물들도 사랑하는 극장 짱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이 세렝게티에서 오느라 이 오랑우탄과 나무늘보는 굉장히 일찍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재밌게 들으셨다니 감사해요. 자, 월양거무님께서요. 낭만은 그냥 저예요. 저는 말이죠. 영혼 자체가 낭만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비 오는 걸 완전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새벽비 맞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아, 초등학생이요. 제가 또 야행성이라 밤에 산책하고 분위기 잡는 걸 좋아하곤 했거든요. 초딩 때부터 이랬으니 지금은 멘탈까지 완전 낭만으로 제대로 물이 들어버린 거죠. 제가 사는 아파트가 바람이 좀 많은 편이고 분위기가 가을처럼 고즈넉한 면도 없지 않은데 바로 이게 이곳으로 입주할 결심을 한 이유가 된 거죠. 단지 가을 같다는 이유 말이죠. 저는 말이죠. 낭만에 대해선 할 말이 아주 많은 사람이랍니다. 해주셨어요. 아, 제가 월영거무님께서 이 커피를 좋아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란 걸 미리 알아챘거든요. 그게 바로 이 낭만이 가득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군요. 좋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 커피 마셔도 되나요? 낭만 깨는 소린가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자, 윤혜성님의 신청곡인데요. 모해의 노래로 청춘가 듣고요. 바로 날씨 전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모해의 노래로 청춘가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도 이곳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여의도와 명동 등 곳곳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 영남에 이어 일부 수도권과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거리 응원 나서기에 날씨가 괜찮을지 염려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일까지도 낮더위가 계속될 예정이니 거리 응원 나가신다면 물 한 병 챙기시고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또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은 내일 아침 서울 2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8도, 대전과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음악 제작소 위뮤의 연주와 노래로 얼씨구 얼싸 듣고 왔습니다. 꽃분네님께서요. 국악사랑 꿀꿀이님은 문자를 참 재밌게 보내요. 해주셨어요. 아, 너무 재치가 있으시죠. 그쵸? 마침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 또 문자 주셨는데요. 저요. 라디오 팝송 방송을 좋아했는데요.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요. 국악방송에서요. 최수정님의 히트곡이요. 나비야 청산가자 곡을 듣고 퐁당 빠졌어요. 시간 틈새 있으시면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거 정말 우리 국악사랑 꿀꿀이님께 아주 소중한, 네, 중요한 그런 곡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2부의 첫 곡으로 띄워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추억을 없애버리다니 안타깝네요. 우리 애들은 어려서 주말마다 시골 와서 농사도 짓고 곤충들 잡고 개구리 잡아서 구워먹고 해서 아빠 덕에 고맙다고 하는디 지 친구들은 못해본 걸 해봤다고요. 저 어려서 하던 건 다 해보게 해줬네요. 어릴 때 경험을 공유. 그러니 거리감이 없어요. 아빠 엄마를 친구처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참 좋죠. 너무 잘하셨네요. 정말. 이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자라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사시는 그 할머니 댁에 방학 때마다 네, 갔었던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정말 토란 때 잎사귀 띄어서 이렇게 비 올 때는 우산처럼 받치고 논두렁을 걷기도 하고 아, 이런 추억들이요. 이 어른이 돼서 삶을 살면서 그 순간순간 힘든 순간들마다 그렇게 했었던 추억들이 떠올라서 이 삶을 지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참 그런 추억들 남겨주는 게 좋은데 이 공부만 해가지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유, 홍천 진남 남자님 너무나 멋지게 아이들 그렇게 교육하셨네요. 자, 2738님께서요. 결전의 날이 벌써 내일로 다가왔네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가슴이 쪼그라들고 제가 보면 골을 못 넣을까 봐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추억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유, 내가 보면 꼭 골이 안 들어가더라. 해서 네, 골 넣는 그 슈팅하는 그 순간에 눈을 질끈 감으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 네. 자, 간난이님께서요. 부디 저녁은 아직 못 드신 거죠? 저는 감자 쪄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맛있네요. 요즘 감자가 풍년이더라고요. 라디오 극장 재밌어요. 내일 축구 경기 꼭 승리하기를 1-0으로 골인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기면 너무 좋겠죠. 그쵸? 아유, 요즘 그리고 하지 감자가 제철입니다. 맛있어요. 자, 2755님께서도요. 내일 축구 화이팅! 2-1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기면 좋겠는데요. 그쵸? 네. 모두의 마음 간절히 모아서 응원해보도록 해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요. 승승장군님의 신청곡이에요. 퓨전 국악 앙상블 그리샤의 연주로 창북가락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국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최수정의 노래로 나비와 청산 가자,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낭만에 대하여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또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서 열리는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공연 티켓 선물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김인설님께서요. 낭만하면 어릴 때 펜팔할 때가 낭만인 듯해요. 모르는 사람과 펜팔이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땐 그런 게 있었죠.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것도 손으로 엽서 써서 사서함으로 보내고 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가 또 낭만이 있죠. 0750님께서요.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7237님께서 주말에 편백나무 그늘 아래에서 낭만을 즐기는 남편이랍니다. 한 주의 피로를 풀기 위해 주말에 잠시 여유로이 거닐곤 합니다. 기운이 없는지 고기 먹자고 해서 막창 구웠습니다. 크, 함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정말.

정말 편백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시는 남편분의 사진을 첨부해 주셨거든요. 와, 나무가 엄청 진짜 굵네요. 아, 여기는 진짜 이렇게 의자에 누워만 계셔도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막창, 부럽네요. 맛있게 드세요. 483 하나님께서요, 옆집이는 저녁하느라 분주한데 나는 작은 방에 누워 만화 들으며 낭만을 즐기고 있네요. 못됐지요? 옆집이와 같이 낭만을 즐겨야 하는데 말이에요. 보내주셨는데, 얼른 지금 주방으로 가세요. 이 만화를 들으셔도요, 식탁에 앉아서 들으시면, 또 함께 들으시면, 낭만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자, 6924님께서요, 저도 낭만 좋아하는데요, 워낙에 저질 체력이다 보니, 낭만을 즐길 형편이 못 됩니다. 밤 12시 지나면 졸려서 못 견디고, 바람 조금 불면 춥고, 좀 걸으면 다리 아프고, 그나마 술 한잔 하면 술기운에 펄펄 나는데 다음날 하루 종일 헤매고 엉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6924님의 체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낭만을 찾으셔야 돼요. 네, 나만의 낭만 즐기기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을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면 힘들어요. 저도 왜냐면은 밤 12시 못 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새벽이 낭만이지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나만의 낭만 찾으셔야 됩니다. 자, 8920님께서요. 낭만이라. 저는 비 많이 올때 신랑과 함께 차 타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 차 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비 오는 바다를 보면 낭만이 와르르 내려옵니다. 인천이라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어서 가능하죠. 해주셨는데. 저의 꿈이기도 해요. 바닷가에 사는 거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가슴이 답답할 때는 조금만 나가도 바다를 볼수 있고, 아유,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 승승장구님께서요. 예전에는 더워도 부채 사용하고, 시원하게 등목하고, 또 여름방학 때는 봉숭아꽃 찧어서 봉숭아 물 들이고, 수박 화채 만들어 먹고, 이런 게다 낭만이었던 것 같아요. 국악방송 덕분에 우리 좋은 음악 많이 듣고 알아갑니다. 보내주셨는데, 아, 이 승승장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것들 상상만 해도 낭만적이죠. 그 옛날엔 참 아날로그만의 그 낭만이 있었어요. 그쵸? 저도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한 세대라서 아날로그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우네요. 네. 2723님께서요. 어제는 시립미술관에서 그림 전시도 관람하고 정동길도 걸었어요. 덥지만 덕수궁 돌담길 걸으면 조금 낭만적이지 않나요? 사진은 정동 전망대에서 본 덕수궁의 모습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전망대에서 보는 덕수궁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네요. 오, 여러분들도 이 근처에 가시면,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2379님께서요, 주말에 친한 동생이랑 청주 명암타워 가서 월남쌈 먹고, 명암 저수지 한 바퀴 돌고, 전망 좋고, 이쁜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잘 놀다가 오는데, 살구나무에 살구도 제법 익어가고 있어서 찍어봤어요. 너무 예뻐서 보내봅니다. 오늘도 만나 즐겁게 잘 들을게용, 사랑해용,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살구가 정말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새콤달콤한 살구. 아유, 조금 더 익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전병훈의 노래로 오돌독이.

봄 뒤에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서울시는 오는 19일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2026 제8회 서울 국악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국악 서울을 깨우다를 주제로 전통 국악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국악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데요. 축제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메인 공연인 한 무대를 비롯해 시민 참여 공연 열린 무대까지 전통 국악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낸 공연들이 한강의 밤과 낮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서울 국악축제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행사장 곳곳에서는 한복과 호패, 전통 머리 장식 체험을 비롯해 윷놀이, 비석치기, 죽방울, 번화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연희와 국악기를 직접 배워보는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AI 국악 창작소에서는 시민들이 국악 선율을 재즈와 팝,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국악을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경험뿐 아니라 미니 전통악기 만들기, 국악기 키링 제작, 전통 공예 플리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 송소희의 노래로 군밤 타령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국악축제 가보고 싶네요. 내일 하루만 하는군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더 길게 하면 좋을 텐데요. 김인설님께서요. 아날로그 하니까 옛날에 전축으로 LP판 들을 때 지지직 소리 나올 때 낭만 생각나네요. 해주셨고요. 1319님께서 오늘 저녁은 그냥 소면 삶아서 비볐어요. 간단히 먹고 이제 실실 잠들 시간이 다가오네요. 산골짜기선 해지면 자야 해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6732님, 7531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2659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2708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18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몰랑의 연주로 그레시어스 드림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럼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0: 달려 누구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배워두고 즐거운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마오.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음 하나에 울컥하고 시 한 줄에 마음이 움직이는 일, 그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주호가 쓴 시에 이주호가 곡을 붙인 행복을 주는 사람, 테너 강요섭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심지어 사람과 대화까지 나누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음으로 느끼는 일은 오직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한편의 시에 울컥하고 노래 한 곡에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는 것. 예술은 그런 인간다운 감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음악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나는 거겠죠?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동시영 시, 김일호 작곡, 사랑한다 말하는 강물, 메조소프라노 서윤진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박원자 시, 한정임 작곡, 장미의 이름으로, 테너 이영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서윤진이 부른 사랑한다 말하는 강물, 테너 이영화가 부른 장미의 이름으로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연태의 시 혼자는 외롭고 둘은 그립다에서 뽑았습니다. 이젠 두려워 마라. 언젠가 찾아와 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랑을 위해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면 되는 것이다.

소프라노 조설영이 부른 김연태 씨 백지희 작곡 혼자는 외롭고 둘은 그립다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426번님께서 바리톤 박흥우 목소리로 듣는 초혼 가슴을 울립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취할 때 김소월 씨 초혼을 늘 마음에 품고 되뇌이곤 했거든요. 오늘도 질청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시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로

시작하는 비장한 내용인데요. 7426번님, 고등학교 3년 내내 되뇌이셨다니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이번엔 또 다른 김소월 씨로 만든 이 곡 어떠실까요? 김소월 씨 이희목 작곡 개여울, 바리톤 이은광이 부릅니다.

바리톤 이윤광이 부른 개여울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노래 한 곡을 듣고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음악이 전해준 온기를 품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산촌의 밤이 드니입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 이어서 FM과학당 오늘도 서울 도나무과학당이 선보였던 산조대전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지난 4월 16일 아쟁 연주자 이정은의 이태백류 아쟁산조 그리고 유민혁의 박종선류 아쟁산조가 오른 4월 16일 공연 실황입니다. 산조대전 하면은 서울 도나문고학당의 아주 대표적인 기획 공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도나문고학당이 특별히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2021년부터 선보여온 산조대전에 더욱더 힘을 주었는데요.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열렸죠. 올해는 대금 연주자이자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상현 감독이 예술 감독을 맡았는데요. 큰 주제가 확장이었습니다. 젊은 음악가들로 또 시민으로 또 명인으로 오래된 전통음악 중에 하나인 산조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주제 코드를 녹여넣었는데요. 저는 사실 산조대전을 보면서 저만의 주제를 몇 가지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주제 중 하나는 확인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생존하는 음악가들의 이름을 딴 산조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면서 뭔가 음악적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주제는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히 하나의 악기를 기준으로 두세 명의 연주자들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연주자들이 산조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즐거운 음악적 대결을 하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맛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FM과학단에서 함께 하실 공연도 역시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두 산맥의 아쟁산조를 이정은의 연주 또 유민혁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결이라는 코드로 즐겁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은이 연주한 이태백류 아쟁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최근에 그 기세가 아주 넓어지고 있는 산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태백의 스승인 박종선의 뒤를 잇는 산조여서인지 간혹 박종선류 이태백류 아쟁산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태백이 자신의 아쟁산조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것은 30대부터였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2019년에는 제자를 통해서 이태백요 짧은 아쟁산조를 발표했고 2020년에 긴산조를 지도하면서 본격적으로 긴 바탕의 산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태백의 음악적 양력을 살펴본다면은 아쟁 연주자로서도 큰 중심을 잡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수로서 또 한편으로는 진도시킨 곳 악사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 아쟁은 물론이고 대금, 가야금 등 여러 악기를 학습한 바 그러한 자양분들이 바로 이제 들어보실 이태백요 아쟁산조에 잘 녹아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태백요 아쟁산조는 강산재 아쟁산조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판소리의 강산재처럼 동편재와 서편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들로 조성과 흐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단 구성을 보면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기본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연주를 맡은 이정은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고 현재 같은 대학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무형유산 박종선유 아쟁산조 전수장학생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번에 선보였던 이태백요 아쟁산조를 무대 위에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또 송영공연 무대에서 이 산조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좀 무르익은 시간이 이번 서울 도남국악당의 산조대전을 통해서 어떻게 우러나오는지 잘 느껴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정은의 아쟁연주로 이태백요 아쟁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의 아쟁, 김태형의 장구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참가자 중에서 비교적 어린 나이 축에 속하는데요. 이정은의 연주는 최근

최근에 음원으로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젊은 산조 1집이라는 타이틀 하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음악가들이 연주한 산조들을 한데 모은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방금 전 들어보신 이태백녀 아쟁산조를 또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16일 서울 도남문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공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날 함께 또 박종선유 아쟁산조를 선보인 유민혁의 무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유 아쟁산조는 스승인 한희섭의 가락에 자신만의 가락을 추가하여 새롭게 구성하고 짠 산조입니다. 스승에게 배운 것보다 두 배 가까운 길이로 자신의 음악을 새롭게 구현했는데요. 이러한 박종선유 아쟁산조는 오늘날 서울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걸출한 국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박종선은 3살 때 부친이 고인이 되면서 소리꾼이자 백부인 박동실 손에서 자랐는데요. 하지만 백부도 월북하고 또 어려워진 생활을 힘겹게 살아온 만큼 그의 아쟁산조 속에는 뭔가 버거운 한의 소리가 담겨있다라는 평을 듣곤 합니다. 이날 연주로 맡은 유민혁은 현재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상임단원이자 한박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민혁의 연주로 박종선유 아쟁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합니다.

유민혁의 연주로 박종선유 아쟁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16일 서울 도남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정 공연 중 아쟁을 중심으로 이정은의 이태백류 아쟁산조 그리고 방금 전 감상하신 유민혁의 박종선유 아쟁산조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즐거운 음악적 대결을 FM과학당을 통해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으니 산조대전에도 또 FM과학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FM과학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로 힘을 빼야 한다. 여세실 시인의 시 이제와 미래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식물을 다룰 때도 사랑을 할 때도 힘을 빼는 일은 항상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다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6월 18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이주황의 다른 자라고 있어 들으면서 6월 18일 목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여세실 시인의 시 이제와 미래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분갈이를 할 때도 사랑을 할 때도 모두 힘을 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어느 일이든 안 그러겠어요. 어디서나 적절하게 힘을 빼는 일, 그게 잘 살아가는 그리고 잘 사랑하는 요령일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콩콩이 순이님, 이번 주엔 처음 인사드리네요. 인찬님, 저 왔어요. 오늘 대구는 너무 더워서 외출하기가 싫었답니다. 그래도 저녁이 되니 바람이 좀 불어서 시원하네요. 오늘도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콩콩의 수인님, 이번 주에 지금 처음 찾아오시는 거군요. 아,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도 더웠죠. 아니, 분명히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뭐 소나기가 좀 올 거다 막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뭐 비 한 방울 안 오고 계속 덥기만 했습니다. 아이 참, 이거 좀 더위가 좀 가시느라 했더니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밤이 되니까 조금 이제 더위가 가셔서 네, 이제는 또 시원한 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봉근과 앤디 킴이 함께하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봉근과 앤디 킴이 함께한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였습니다. 네, 온담님 새싹 사연인데요. 시인님 인별 스토리에 덩덕궁 계속 뜨길래 검색해서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국악방송에서 DJ라고 계셨군요. 멋진 목소리로 함께하는 좋은 글과 음악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어떡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인별 스토리에 정말 저희 생방할 때마다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또 보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종종 찾아와 주시고요. 사연도 종종 남겨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 생방송에선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 온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가야슬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은 만나보시죠.

가야슬의 바람은 듣고 왔습니다. 3830님, 새싹 사연인데요. 저도 인별 스토리 보고 처음 들어왔어요. 작가님 목소리 듣는 순간 심장이 덩덕쿵. 아유, 또 이렇게 감사한 말씀 또 보내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또 인별에 약간 웃기는 걸로 짤을 올렸더니 많이들 보고 와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사진 고르는 것도 일이에요. 항상 막 길 가다가 예쁜 거 보이면 찍고 인터넷에 다 웃기는 거 보이면 다 다운로드 받고 네,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보람이 정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3033님, 아우 저 피 뽑는데 돈이 6만 천 원이 깨졌어요. 등골 휘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마 그거였죠. 어제 그 이 취업 관련해서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고 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비용이 이거 보통이 아니네요 진짜. 네, 그래도 뭐 투자할 만한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풀리기를 또한 바라고요. 그리고 0853님, 동갑내기 친구 생일 선물로 하나뿐인 머그컵 만들어주려고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공방 가서 만들었는데 완성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린다네요. 가마에 불 떼어 굽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요. 초벌 굽고 두 번째로 재벌 구워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두 달 걸리는 거면 생일 선물이 가능한가요? 생일 선물 두 달만 기다려줘 이럴 수가 있나? 네. 아, 네. 아무튼 지간에 진짜 이거 너무 귀엽게 정성 들여가지고 머그컵 만드셨는데, 아 그래도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또 고마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다린 만큼 또 그 보람이 있겠죠. 네, 그러면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지요.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옛날 사이좋은 쥐 부부가 살았습니다. 늘도록 자식을 보지 못하다 늦게 귀한 자식을 얻어 예쁜 세양쥐 딸을 낳았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세양쥐 딸을 키운 쥐 부부는 저 예쁜 딸을 시집 보내기가 아까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일을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생각한 끝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햇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쥐의 사위 삼기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딸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사위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가장 훌륭한 일을 고민한 끝에 태양을 사위로 삼기로 했다는 데까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먼 길을 걸어 햇님에게 도착한 쥐 부부가 오게 된 사정을 밝히면서 사위가 되어줄 것을 바라지만 햇님은 구름이 자기보다 강하다고, 구름이 자기를 가리면 자신은 힘을 못 쓴다고 답했습니다. 쥐 부부는 다시 구름을 찾아갔죠. 하지만 구름은 자신을 이리저리 흔드는 바람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바람을 찾아가니 바람은 자신이 아무리 힘세게 불어도 밀리지 않는 미륵불상이 가장 강하다고 했죠. 미륵불상은 쥐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리 자신이 세다고 해도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쥐들이라고 했습니다. 쥐가 땅을 파면 자긴 꼼짝없이 쓰러져 버린다고요. 그 말을 들은 쥐 부부는 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 그것도 모르고 공연히 세상을 헤맸다며 건넌마을 총각쥐를 사위 삼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같은 쥐를 사위로 삼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시집가는 날 중 홀레 준비 박치환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네, 시집 가는 날 중 혼례 준비 박치환의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쥐의 사위 삼기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딸을 위해 가장 훌륭한 사위를 찾아나선 쥐 부부의 여정이 태양에서 시작해서 다시 쥐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참 귀엽고 재밌는 이야기죠. 딸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 굉장한 부부의 저 여정이 아주 굉장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도한 애정 탓에 어울리지 않는 짝을 붙여줄 뻔했던 딸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철렁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륵불상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시 쥐를 사위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 생각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깊은 마음과 더불어서 사랑이 지나치면 판단이 흐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한 함께 들기도 합니다. 뭐 이거 가지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일은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 조심해야 하는 거죠. 뭐 이 정도 지위면 이 정도는 누려야지, 이 정도 외모면 뭐 이 정도는 또 만나줘야지, 이 정도 수입이면 또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고 듣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한 태도라고는 또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이 정도라고 하는 게뭐 어디 따로 있겠어요? 뭐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두가 다 다르고 모두에게 어울리고 필요한 것들도 모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능력, 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9258님, 오늘 또 이야기 듣고 전해주신 문자인데요. 매우 중차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 귀여워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이야기 참 귀여워서 좋아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딴 것보다 아, 우리 딸 너무 예쁘니까 가장 위대한 훌륭한 사위를 드려야 돼. 내딸 정도면 저기 하늘의 태양 정도는 만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진짜 좀 귀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생각도 해요 딸 입장에서는 세양지 딸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태양하고 결혼시키겠다고 태양을 끌고 오면 그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너무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나 정도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은. 0853님, 30살 넘은 두 딸도 시집 안 간다고 하는데 저도 사위감 찾아 나서야 하나요? 이렇게 좋아 보내주셨는데요. 아이 근데 뭐또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죠. 또 요즘에는 그냥 뭐 생각 없으면 또 혼자서 삶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하고 또그 방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아마 찾아서 뭐 사위감 찾아서 데려간다고 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아 그리고 7426님 인찬시님 오늘 그론도 출첵해요. 인찬시님 목소리는 매일 밤꼭 들어야 하루를 마감하는 것 같아요. 질청할게요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유 또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오열의 작은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열의 작은 마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귀여운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릴게요. 햇솜 같은 선화공주, 노래패 예쁜 아이들과 정혜원의 노래입니다.

노래패 예쁜 아이들과 정혜원의 노래로 햇솜 같은 선화 공주 듣고 왔습니다. 초록초록님, 가끔씩 그론도에서 들려주는 아이들의 노래 따뜻한 감성으로 들어요. 아이들의 노래의 힘이겠죠? 오늘 밤도 그론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아이들이 부르기 때문에 진짜 더더욱 빛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만 가능한 목소리, 그 시절에만 가능한 감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쓰게 시켜도 그렇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쓰는 시 많이 낼 수 있는 그 독특한 언어 감각하고 맛이 있거든요. 참 그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5784님, 나의 안녕과 모두의 안녕을 바라게 되는 밤입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안녕한 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이라고 하면 설날, 추석, 한식 그리고 이날이 있습니다.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내일이 바로 단오날이죠.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더위를 막는 의미로 여러 가지 풍습을 즐기고 풍년을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우리 전통음악엔 이 단오와 관련된 노래도 있는데요. 신민요 추천 단오놀이입니다. 추천이란 그네뛰기를 의미하는 한자말로 단오에 즐기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죠. 남자들이 씨름을 한다면 여성들은 그네뛰기를 했어요. 얌전하게 또는 고되게 일상을 보내던 여인들이 단오날만큼은 그네 위에서 힘차게 솟아올라 자유를 만끽했던 겁니다. 민요 추천 단오놀이 사설엔 그 모습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산들바람에 꽃구름, 치마는 옥빛을 따라서 한들한들. 단오놀이가 좋을시고 오늘이 단오일세.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가까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은 신선선녀 하강일세. 창포장 꽃바람에 금박댕기도 너울너울. 꽃같은 치마에 금박댕기까지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그네를 타는 건데요. 그 모습이 마치 선녀 같다고도 했습니다. 또 아가씨 웃음은 싱글싱글, 총각난군 웃음은 벙글벙글이라고 하면서 남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풍경도 노래해요. 그럼 신민요 추천 단오놀이를 이난초와 그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곡, 오늘은 신민요 추천 단오놀이를 이난초와 여러분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단오날 그네를 뛰면 한여름에 모기에 물리지 않고 더위도 타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지는데요. 아, 그래도 그네는 또 가까운 놀이터에 가면 쉽게 타볼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단오 명절에 맞아서 옛 풍습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그네가 이제 그 단오날 타는 그 그네랑은 좀 다른 거긴 하죠. 놀이터 그네는 단오날 타는 그네는 서가지고 어마어마한 궤적으로 정말

날아가듯이 타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 춘향전 생각하면 그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 보고 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아시죠? 그 엄청 크고 높고 90도까지 막휙 날아가가지고 정말 아 저거 어떻게 타는 거지 싶게 타는 그런 건데, 아 그러면 춘향이가 그렇게 씩씩하게 굉장하게 타고 있었을까 이 생각하면서, 그래 그 정도면 저기 멀리서도 보이기는 하겠다 그러는가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아 어디 민속촌이었던가요, 아니면 그 남원의 그 춘향마을 뭐 이런 거였던가요, 그런 데 갔다가 그 그네를 타는 걸 보면서 전 높은 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전혀 타지를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면서 봤던 기억이,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뭐 거기까지 하기는 뭐 요즘 어렵겠지만 그래도 네, 남들 안 보는 틈에 동네 놀이터 가가지고, 근데 요즘 놀이터 되게 그 놀이터 있는 동네들은 어린이들이 또 많은 거 아시죠? 네, 시간 잘 맞춰서 가셔서 한번 타보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한승석의 노래로 복줄까 전해 드릴게요.

한승석의 노래로 복줄까 듣고 왔습니다. 칭칭이님,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니 내일 당장 달려가서 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9832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게나마 출첵합니다. 그네 얘기하니까 저 어릴 때 놀이터에서 비 오는 날 그네 타다가 감기에 엄청 걸렸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그네를 좀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저는 사실 그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높은 거 무서워하고 겁이 많으니까 저는 아무리 해도 그네가 높이 높이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겁이 나니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휙휙 올라와가지고 뭐 70도 80도까지 올라갈 때 저는 고작 깔짝깔짝 조금만 해가지고 그냥 뭔가 잘 안 돼서 에잉 그네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 거의 모든 놀이를 제가 다 항상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미끄럼틀도 무서워서 빠르게 못 내려가고 항상 거의 붙잡고 그냥 손으로 잡고 내려가고 막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간에 네,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그네 타면 또 이번 여름 무사히 잘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방금 전해드렸던 이야기랑 또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름날의 추억 전지현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지현의 여러분의 연주로 여름날의 추억 일부 듣고 왔습니다. 아,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깔짝깔짝 그 모습 딱 그려집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박하다탕님은 그네, 와, 우리 아이들은 진짜 엄청 높이 탔는데 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자전거도 빨리 배우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자전거도 한번 넘어지고 바로 포기해서 아직도 제대로 탈줄 모른답니다. 아, 자전거 빨리 배워야 되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이게 건강을 위해서라도 배우면 좋을 텐데. 네, 조만간에 또. 이 말을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저희 그런 데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3967님, 고성 왕곡마을에 동주 촬영지, 엄청 높은 그네가 있는데, 올라서니 무서워서 못 타고 내려왔어요. 놀이터에서 몰래 그네 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다들. 또 은근히 또 그네 높은 그네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콩콩이 수인님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주선소 커피 드립백 3830님과 0853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되어서요. 또 얼른 마쳐야겠네요. 네, 여러분들 여름밤 시원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의 끝곡 6, 7월 흐린 날 이문과 놈놈 프렐류드가 함께하는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할 일이 쌓여 있을 때 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한숨만 쉬다가 미루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하나를 시작하면 다음 일이 슬쩍 따라오기도 합니다. 나온 김에 건전지 사러 마트 가야겠다. 아유 청소하는 김에 서랍 정리도 하지 뭐. 걷는 김에 한정거장 더 가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꼭 해야지 하는 거창한 결심보다 아이고 그냥 하는 김에 하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하는 김에 하나 더의 마음으로 움직여볼까요? 듣는 김에 사연도 한번 보내보시죠 뭐.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스텔라장의 L'amour, le baguette, Paris. DJ가 발음하기 진짜 어려워하는데도 참 자주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스텔라장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었어요. 서랍 열고 뭐 하나 꺼내려다가 연 김에 서랍 정리하고 생필품 떨어진 게 있어서 또 사다가 또 사는 김에 필요한 거 하나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김에 더 하게 될 때가 있죠. 예. 할 일을 쌓아놓고 아예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다 해야지 결심하면 부담스러운데 이런 식이면 부담도 덜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간 김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요거는 나중에 좀 후회가 되긴 하지만 자 오늘 여러분 라디오 또 듣는 김에 샤부샥 샤부작 샤부작 정리할 거 있으시면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9315님, 고등학생들은 왜 시험이 끝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또 바로 시험이 오는 걸까요? 아, 요즘은 시험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부담되고 긴장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짠해져서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해줬어요.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고 엄마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아이고, 뭐 학부모라면 또 학생이라면 예,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참 어려운 점인데 엄마께서 너무 현명하게 또 따뜻하게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험 끝나 고등학생이었던 게 하도 오래전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요즘 고등학생들은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 예, 그때하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생활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기말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당연히 있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뭐 하죠? 모의고사 같은 거. 아예 더 어렸을 때는 월말고사 이런 것도 아예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대놓고 월말 되면 하던.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시험이 있겠죠.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 공연 혹은 뭐 음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딱 끝내놓고 나면 돌아서서 바로 다음 거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며칠은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뭔 소리야? 다음 시험 준비해야지. 아우 힘들긴 하겠다. 이지영님께서는 저 고등학생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분이 교장쌤이 되셨다고 연락을 해오셔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아, 선생님이 세준님 팬이래요. 어머, 아마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은경 교장 선생님 축하드려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하은경 교장 선생님 원래 제 팬이신 건지 아니면 이지영님 때문에 오늘부터 그냥 알았다가 그냥 아이고 그래 팬한다 이렇게 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만큼 또 교장 선생님도 쉽지 않은 자리일 거예요. 예, 그렇지만 또 많은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예, 애써 주실 거 생각하니까 예, 고맙기도 하고 충분히 또 잘 해주실 거라 같이 예, 믿으면서 응원 드립니다. 하상욱 옥상달빛의 노래입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좋은 생각이 났어. 네 생각. 하상욱과 옥상 달빛이 함께 불러드렸습니다. 모히또 환자님께서 저녁 반찬으로 푸딩 계란찜을 했는데요. 계란 꺼낸 김에 두부구이도 하나 더 했어요. 보일러 온도계로 본 실내 온도는 34도가 됐지만 더 풍성한 저녁 식사가 되었네요. 아, 맞아. 음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다. 이렇게 딱 뭐 음식 식재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 하고 아, 요거만 하긴 아깝네. 예, 저는 음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긴 참 힘든데 굳이 예를 들자면 계란을 딱 꺼냈는데 계란찜 하려고 꺼냈다가 후라이도 아, 이건 너무 하수티가 나나? 후라이 하려다가 라면에도 하나 넣어먹고 아, 너무 하수다. 친절한 은자씨님, 밥보다 수박을 더 많이 먹고 있는 요즘인데요. 근데 수박이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네요. 소름. 준디는 수박이 채소인 거 알고 있었어요? 저만 이제 안 거예요? 하셨는데 그렇답디다. 그렇다곤 하던데 뭐 우리가 누가 수박을 채소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토마토는 채소인 거 이제 하도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다들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토마토는 채소인데 제가 듣기로 딸기도 아닌가? 모르겠다. 한번 누가 좀 찾아봐 주실래요? 딸기도 채소에 굳이 분류하자면 채소에 들어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수박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뭐 그건 뭐 어떻게 저기 농업 뭐 분류 관점 이렇게 따져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 그냥 과일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지 그렇게 단데 어떻게 채소야 그게. 주수연님,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딸아이가 3년 만에 아주 어렵게 출산을 했는데 이쁜 공주님이에요. 이름은 이소율. 건강하게 자라라고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주수연님. 예, 그러니까 손주가 태어난 거죠. 손녀 이름은 이소율. 우리 소율이가 태어난 걸 다 같이 또 축하하고요. 또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출석은 소율이에게 건네는 축하 인사. 예, 덕담 한마디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덕쿵이들 이미 손 드신 분들은 뭐 괜찮고요. 아직 손 안 드신 분들

잠시 후에 출석 체크 갈 테니까 소율입니다. 소율이에게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한마디씩 곁들여 주시면서 출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수연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은데 뭐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마을 모든 어른들이 같이 키웠다고 하죠. 예, 그 동네 사람들 우리 이은밤이라는 동네에 태어난 예, 소율이를 위해서 다 같이 힘 좀 써봅시다. 예. 김현철입니다. 동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302, 예, 문자번호 샵 0302 이용해 주세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함께합니다. 좋은 노래 있으면 혼자만 듣지 마시고 같이 좀 들어요. 예,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노래방에 가서 제일 먼저 선곡할 노래입니다. 아, 노래방 가면 내가 보통 노래방 가면 일단 이거부터 시작이야. 아, 요즘 노래방 간 지 오래되긴 했는데 오랜만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난 이 노래부터 시작할 거야. 뭐 목 푸는 용도도 좋겠고 아니면 분위기 예, 확 그냥 한 방에 휘어잡는 아니면 조용히 예,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나만 그냥 한번 슬쩍 불러보고 싶은 노래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예, 어떤 이유로든 가자마자 선곡할 노래를 알려주십시오. 예, 같이 들으면서 한번 슬쩍 같이 불러보시죠. 자, 빨리 보내주시면 금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2부에 예은밤 편지 소개해드릴 거고 K 클래식

뮤직 한 장도 2부에서 같이 넘겨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아하, 이제 출석 불러야 되겠구나. 예, 우리 출석 덕쿵이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와서 또 지켜주고 계신지 만나봅니다. 느낌님께서 다분히 1등을 노리고 올리신 것 같아요. 출 하셨습니다. 출 하셨고요. 안젤레나 졸려, 오키오키, 콩콩이순이, 핑크공주, 1편 단심 세준, 무늬만 천사, 김민설, 안개꽃, 클로버 지화자, 사랑빛, 토닥토닥, 은밤이, 갓난이, 모히또 한 잔, 옥토끼, 세스펜서, 산세베리아, 친절한 은자씨, 금빛 노을, 빵빵 권쌤, 금빛노을님께서는 소유라 건강하고 영특한 아이로 사랑받으며 예쁘게 잘 자라거라 해주셨고요. 토파즈님은 소유라 늘 건강하고 사랑받는 아이로 예쁘게 자라 거의 복붙하신 거 아니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비슷합니다. 최선아 또 민트소다님은 소유리로 이행시를 지어주셨네. 소문 내고 싶은 기쁜 소식, 율동하듯 건강하게 자라렴, 소유라. 고맙습니다. 또, 빛나는 별, 퍼플님 등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소유리를 위해서 덕담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선물 안내해드리고 예, 바로 이제 여러분 PD 취직시켜드리는 시간 가져봅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노래방에 가서 제일 먼저 선곡할 노래입니다. 아, 마이크 잡고 부르고 싶어갖고 아주 근질근질한 노래. 혼자서 연습하고 있는 바로 그 노래. 당장 가서 부르고 싶은 노래 알려주십시오. 내 선곡이 나온다 싶으면 가사 찾아서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데시벨로 함께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빵빵 권쌤님께서 남편이 일찍 귀가한 거예요. 왜 일찍 왔어? 그랬더니 반찬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빵 터졌어요. 2시간 넘게 반찬하는 남편 보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와, 진짜 스윗하시다. 예. 세상에. 왜 울어야 할지예요. 무조건 웃으면 되지. 아, 무슨 사정이 있나? 남편분이 아, 내가 해먹고 만다. 야, 진짜 그래서 하시는 건가? 그래서 울어야 할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웃으세요. 웃다가 맛있게 드시면 되지. 아, 그나저나 요리 잘하시나 보다 남편이. 부럽습니다. 수박 화채님께서 요즘 중독성 때문에 입가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예요. 노래방에 가자마자 사랑의 총알 쏘면서 부르고 싶어요. 이 노래 노래방에 벌써 나왔나요? 아마 나왔겠죠. 와,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 이 노래 들었었는데 저희가 어지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드리질 않는데 워낙 들을 노래가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 듣고 오늘 또 듣습니다. 요즘 아주 사방에 그냥 손가락 두 개 이렇게 쏘느라고 난리시죠.

세상에. 왜 울어야 할지예요. 무조건 웃으면 되지. 아, 무슨 사정이 있나? 남편분이 아, 내가 해먹고 만다야. 진짜 뭐 그래서 하시는 건가? 그래서 울어야 할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웃으세요. 웃다가 맛있게 드시면 되지. 아, 그나저나 요리 잘하시나 보다 남편이. 부럽습니다. 수박화채님께서 요즘 중독성 때문에 입가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예요. 노래방에 가자마자 사랑의 총알 쏘면서 부르고 싶어요. 이 노래 노래방에 벌써 나왔나요? 아마 나왔겠죠. 와,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 이 노래 들었었는데 저희가 어지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드리질 않는데 워낙 들을 노래가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 듣고 오늘 또 듣습니다. 요즘 아주 사방에 그냥 손가락 두 개 이렇게 쏘느라고 난리시죠? 최성권입니다. 네가 좋아.

9414님께서 저는요 이상은 사랑할 거야 그런데 부르기가 쉽지 않죠 하셨습니다. 이상은 씨 노래 청해 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예. 이상은 씨 노래를 신청하긴 했는데 내가 신청하지 않은 다른 노래가 나오는 걸 들으시면서 아 오늘 나는 PD 탈락이구나 예, 예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3496님 오늘 적금 만기돼서 연차 쓰고 은행 다녀왔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한 지 올해 12년 되었는데 그동안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서 내년에 대출 없이 집장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차도 사고 싶었고 주변에서 투자 권유도 있었지만 다 참고 꾸준히 적금만 해서 좋은 결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떠올리니까 울컥했지만 내년에는 내 집에서 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야 오늘 박수 쳐드려야 될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적금에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우직하고 예 뚝심이 있지만 아 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팩트는 이거죠. 예, 다른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도 적금했다가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 막 은행이 어떻게 잘못되고 막 그거는 진짜 거의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니 그거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결국 승자이신 3496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내년에 그 딱 새 집에 내 집에 딱 들어가시면 저희한테 소식 전해주세요. 저희가 그 집들이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0760님,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방을 즐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를 조용히 부릅니다 하셨는데, 우와, 이 노래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 하면 걸 잘 못 봤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본인도 모르게 되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더 불러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한번 판단해 보시죠. 피노키오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장혜리 씨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9903 PD님이 골라주신 노래였습니다. 0982님. 자꾸 영구라고 읽을 뻔 하는데 예전에 0982로 읽어달라고 우리 말씀하셨었죠.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야근 당첨. 어차피 해야 할 일 즐겁게 해봐야죠. 준디님 달콤한 노동요 부탁해요 하셨는데 아이고 예. 저도 일이라고 야근이 저는 매일 야근하는 사람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12시까지 오늘 야근하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시고 같이 마치시

하면 되겠네요. 9073님, 제 장화 어떤가요? 엄마가 손수 꽃그림 그려 만들어주신 장화랍니다. 장마도 이제 끄덕없겠죠? 더운 날씨에 비 좀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농작물들이 죽으려 해요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와 어머니께서 그림 솜씨가 진짜 대단하신데요. 장화 그 발등에 꽃이 몇 송이씩 그려져 있는데 비가 오면 쟤들도 좀 더 생기 있게 더 파르파르 잘 자라는 건가요? 예, 걱정 없습니다. 이제 태풍도 걱정 없습니다. 4322님, 내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멕시코전 꼭 이겨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이솔로몬의 괜찮은 날 부르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예 맞다. 내일 2차전. 1차전은 또 멋지게 우리가 역전해서 이겼고 뭐 어떤 분들이었더라 아까 그 스코어 이벤트 이런 거 안 해요 하셨는데 아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예, 내일은 날이 아닌 것 같고 다음 주에 3차전 있잖아요. 예, 3차전 때 한번 합시다. 내일은 우리가 지금 뭐 스코어 이거 이럴 겨를 없어.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겨서 그냥 그 32강 진출을 확정을 지어놓고 비기기만 해도 어느 정도 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던데 자 일단 내일 잘해서 결과 내놓고 다음 3차전 남아공 경기죠. 예, 남아공과의 경기 예, 부담 없이 우리가 스코어 이벤트 해가지고 또 마치시는 분께 제가 커피도 쏘고 그래야죠. 자 그러기 위해선 432님 바람대로 내일 결과가 좋기를 우리 같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솔로몬 괜찮은 날.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앞서 1부에 노래방 가서 제일 먼저 부르고 싶은 노래. 예, 0919님, 콩콩이순유님, 또 9903님 등등 유리상자의 순애보 골라주셨는데요. 예, 어떡할까 하다가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0919님께서, 아니 0919님 왜 자꾸 연구래니? 0919님, 저는 솔직히 음치박치인데요. 유일하게 순애보는 오랫동안 불러서 그런지 좀 잘해요. 요즘 같은 시대 어떤 것이든 순애보 같은 진실로 사람들을 대하면 오래 가더라고요. 해주셨습니다. 예, 아 그래요. 요건 좀 잘하세요. 다행입니다. 예.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전 그냥 믿을게요. 박하사탕님께서 어머나 이어폰 살아남았어요. 반바지 주머니에서 세탁기 안에 돌았거든요. 방수 기술 짱 하셨는데 저도 이 똑같은 경험 있거든요. 이어폰을 잘못해서 세탁기 한번 돌렸었는데 그래서 에이 망했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음질이 더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어폰도 가끔 빨아줘야 되는 건가? 빨래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음질도 깨끗해지는 건가? 물론 그 이후로 다시 일부러 빨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다행입니다. 예, 잘 말려서 쓰시면 괜찮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음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7082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도 노래방 신청곡이었던 건가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어릴 적엔 우리가 부모님의 넓은 품에 안겨 세상을 배웠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먼저 잡아드려야 하는 시기가 오죠. 오늘은 어머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딸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JHL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릴게요. 멀리서 혼자 사시던 친정엄마가 최근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 오시기 전에는 엄마 걱정에 늘 마음 졸이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한 번은 하루 종일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무슨 일 생겼나 너무 걱정되어 차로 한 시간 걸리는 거리의 친정을 한밤중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저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 오셔서 매일 한두 번씩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니 정말 뿌듯하네요. 얼마 전엔 엄마가 안방 전등이 나갔네. 어떡하지? 하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전등 사서 달아드릴게. 걱정 마셔요. 아이고, 우리 막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네가 있어. 너무 든든하다. 엄마의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를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서인지 요즘은 어깨춤이 절로 나오네요. 앞으로도 제가 엄마의 든든한 보디가드로 큰 활약을 할 것이니 엄마는 그저 제 옆자리에서 건강만 유지하시길 바라봅니다. 준디, 저 효녀 맞쥬? 칭찬 부탁해요.

JHL님 편지에 이어서 신청해 주신 김지훈의 그 자리에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편지는 어머니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뭐 진짜 뭐 거창한 일 하지 않아도 그냥 가족하고 함께 밥 한 끼 먹고 서로 어렵지 않게 안부 전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편지였던 것 같아요. 준디 저 효녀 맞쥬 칭찬 부탁해요 라고 하셨는데 칭찬 스티커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도록 하겠어요. 요즘 뭐 두 배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있던데 두 배로 전문 용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배로 드리는 거 그거 드릴게요.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종종 소식 전해주십시오. 느낌님께서 고맙다고 하시는 것도 나이 들어서 하시면 왠지 너무 짜네요 하셨는데 그쵸? 똑같이 그냥 고마우니까 고마워하는 건데 연세 많아진 연세가 너무 많아지신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 아 뭐가 고마워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당연한 거지 뭐 고맙다 그래 그러지 마 이게 화낼 일인가 진짜로 화를 내진 않지만 그 짠해지는 마음이 당황스러워서 내 마음에 없는 얘기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나무님께서 익어가는 부모님들 돌봄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랬듯이 자식도 부모님을 극진히 돌보아야 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효녀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5784님 그 자리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요즘입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편지 보내주신 JHL님께는 어머니께 선물하기도 좋은 떡세트와 두유세트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제로 편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어떤 일이 있는지 재미있는 에피소드 보내주셔도 좋고요. 가족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 담은 감동적인 편지도 좋겠습니다. 편지 소개되는 분께는 선물 2개 보내드려요. 메일 주소 음밤fm@gmail.com입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길 바라고요. 손편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저 이은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들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필 가왕님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군요.

제가 잘 부르는 노래보다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해요. 예. 가사가 마음을 울려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이문세의 기억이란 사랑보다였습니다. 자, 봉봉님께서는 하루에 8,000보씩 걷고 있는데 오늘은 걷는 김에 2,000보 더 걸어서 10,000보 채웠어요. 드디어 쉴수 있어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00보. 이게 누군가에게는 8,000보도 10,000보도 뭐 그냥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차를 타고 주로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꽤먼 거리예요. 일부러 맘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거리더라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통 이런 문자가 오면은 딱 그날 나몇보 걸었지? 딱 보고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얼마 안될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패스. 갓난이님께서 겨울에 옷 정리해야 되는데 맨날 해야지 하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네요. 엄두가 안 납니다. 정말 게으르죠? 아니요.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하고 비슷해서 저도 평균이라고 믿고 살거든요. 겨울 옷은 이제 더워서 아주 그냥 밖에 나가기도 싫어질 때 그때쯤 정리하는 거 아닌가? 아닌가요? 저도 게으른 편인가요? 5798님, 오늘 오전 다녀온 부산 바다 풍경과 향기로운 향내 그윽한 꽃 사진을 보냅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세상에, 예. 너무 아름다운 꽃 사진도, 너무나 푸르른 바다와 예, 산과 하늘과 구름과 저기 빨간 등대도 보이고, 방파제도 보이고, 꽃도 뭐 주황색, 하얀색, 다양하게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예, 좀 삭막할 수도 있는 이 스튜디오가 향기로 가득 찬것 같아요.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게요. 민혜경 씨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아유, 목소리가 진짜 꾀꼬리 같다, 그죠? 강수지 씨의 시간 속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8274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방송 갔다가 강수지 선배님을 오랜만에 뵈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쩐, 저도 모르게, 어머,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제가 그랬는데, 옆에 우리 또 반쪽이신 김국진 선배님도 같이 계셨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 커플들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두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반쪽이라는 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워낙 두분다 마르셔가지고 두분다 합쳐야 겨우 한쪽 될까 말까 한것 같아. 7337님,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아들이 밥 사줬어요. 난생 처음 먹어본 장어덮밥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시구나. 아, 예. 장어덮밥 저는 몇번 먹어봤는데 처음 드셔보셨구나. 맛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 장어덮밥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사진에 봐선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서너 번 먹어본 것 중에 한 번은 보리굴비 먹을 때처럼 그러니까 찬물, 차가운 보리 녹차물을 이렇게 옆에 곁들여가지고 뭐 어떻게 막 말아 먹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맛있고. 예. 아, 사진도 주셨구나. 이게 약간 두 분이 아드님하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아드님이 팔을 쭉 뻗어 셀카를 찍는데 카메라를 안 쳐다보고 그냥 시선은 뭐 밥상과 뭐 서로를 응시하는 이게 약간 MZ 스타일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다녀갔던 빨간이다 그 친구들이 사진 찍으면서 오빠 MZ 스타일 MZ 아 보지 마세요 MZ 스타일 막 이래가지고 혼나가면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MZ 아들 장하다 효자다. 맛있게 드십시오. 종종 드시면 되겠네요. 자, 좋은 기운 안고 장어 먹었으니까 우리가 힘차게 국악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방아타령. 제목만 봐도 농민들이 방아를 찧으면서 부르는 노동요 같지요? 실제로 그런 방아타령이 여러 지역에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전문 소리꾼들이 잘 다듬어서 부르는 방아타령도 있어요. 경기민요 방아타령이 그런 곡이죠. 이 방아타령을 부를 때는 바로 뒤에 좀 더 빠른 곡 잦은 방아타령을 이어서 부릅니다. 이런 민요를 오늘의 가요가 엮으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요? 국악인들의 오디션 풍류대장에서 소리꾼 윤세연이 바로 그런 곡을 선보였죠. 싸이의 나팔바지를 경기민요와 엮어서 만든 곡인데요. 시작은 방아타령이고 마지막 부분은 또 경기민요 잦은 뱃노래로 마무리를 해요. 근데 듣다 보면 서로 다른 곡들이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윤세연의 나팔바지 들어볼까요?

와우. 뭔가 확 몰아치고 갔어요. 예. 바지 같이 흔들어줘야 될 것 같은. 우리 민요의 흥과 21세기 K-POP의 흥이 만나서 더 흥겨운 음악이 탄생했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 윤세현 씨는 소리꾼이면서 또 가수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요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운허님, 노래 믹스가 신명나고 흥미로워요. 다효주님, 70년대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감상평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K-클래식 한 장, 윤세연의 나팔바지였습니다. 박하사탕님, 세수하다 생각나서 보내요. 세수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세수를 멈추고 보내신 건 아니겠죠? 세수는 다 마치셨죠? 예. 요즘 햇살이 따가워졌잖아요. 선크림이 필수인 계절이 왔어요. 선크림 바르시면 반드시 폼 클렌징으로 씻으셔야 한대요. 선크림 성분 때문에 그렇다네요. 아, 그렇군요. 그냥 대충 우리가 뭐 비누로 이렇게 평소에 세수하는 것보단 좀 더 신경 써서 잘 닦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저도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바르는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탈의 노래인데요. 아, 이게 또 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일단 노래를 듣고 제목 말씀드릴까 했는데 연주곡이어서 노래를 들어도 이 제목이 안 나온다는 게 함정이네. 에스콰로.

탈의 에스콰로 듣고 왔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네. 에스콰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801님 귀가 중인 자녀 기다리다 늦은 방송 잠시라도 듣기 위해 들렀는데 깊은 밤을 채우시는 모습은 여전하시네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꼭 들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또 뒤쪽에 오셔가지고 방송 끝날 때쯤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후반부는 또 이런 국악 음악들이 많이 채워지는데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예. 예, 조혜령의 해금 연주입니다. 아리랑.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사랑을 토포필리아라고 하는데요. 장소라는 뜻의 그리스어 토포스, 사랑이란 뜻의 필리아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아련한 추억에 잠기게 해서 좋을 수도 있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혹은 그저 익숙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토포필리아가 반드시 구체적인 장소가 아닌 마음속에 위치한 상상 속의 어떤 곳일 수도 있는데요. 좋아하는 음악이 탄생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있는 어떤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저 머나먼 백제시대의 이야기가 담긴 달빛 환히 비추는 정읍의 어느 달밤도 토포필리아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 백제시대의 어느 여성이 디디고 서 있었던 어느 상상 속의 언덕을 상기시키는 음악, 수재천 들으며 시작합니다. 수재천 1장과 4장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재천 1장과 4장 함께 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토포필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장소라는 뜻의 그리스어 토포스, 사랑이란 뜻의 필리아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토포필리아가 있습니다. 원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였는데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기억이나 어떤 감정과 연결돼서 특정한 추억이 깃들여져서 좋아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록 해서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어떤 장소나 소설 속 장소, 예를 들면 빨강머리 앤이 살았던 초록지붕 집이라든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호숫가도 역시 토포필리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좋지 않은 기억을 유발시키는 토포포비아와 같은 그런 반대 개념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토포필리아 이야기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하고 궁금해 보기도 하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도드리 골랐습니다. 웃도드리는 밑도드리를 한 옥타브 위로 연주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곁들여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피리와 아쟁 두 악기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곡인데요.

웃도들이 아명으로 송구여지 곡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김한승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피리의 화려한 가락에 더해서 아쟁은 주요 골격음 위주로 연주해서 풍성한 음향을 만드는 역할을 했네요. 마들제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오셨어요. 오늘은 마들제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함께 길을 걸어가는 길 동무들이 산책지기님과 나누는 사연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지요. 옛날 연애편지 쓰던 시절로 돌아가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길 동무들 모습이 향기롭습니다. 연애 편지를 쓰던 심정으로 길 동무들이 산책지기님에게 편지글을 써주시면 산책지기님과 아이들이 열심히 편집해서 무언가 작품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아, 마들제라는 곳이 이런 생각을 싹트게 하는 곳이군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걸 읽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은 좀 되네요. 네, 좋은 생각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꽃과 나무, 나비가 논이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 음악입니다. 송이라는 여성이 지은 시조시인데요. 꽃보고 춤춘 나비, 나비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이 당신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잘 안 쓰는데요. 방긋 웃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송이와 해주유생 박준한의 이야기가 담긴 시조시였습니다. 여성 시인 송이가 지은 시조고요. 이 시조시를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로 노래했습니다.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박민희의 노래였고요. 이정아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오늘 활동 활발하게 해주시는데 오늘 오프닝 이야기에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마들제에서 영취산까지 느린 걸음으로 다녀왔어요. 영취산이 토포필리아일지도 몰라요. 영산회상 한바탕을 듣고 있으면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사이에 다리가 놓여집니다. 거기에 산책찌기님이 길 동무들과 함께 있어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토포필리아가 어디인지 제가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영산회상의 영취산도 정말 영원한 토포필리아일 수도 있겠네요. 영산회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곡으로 관악영산회상의 몇 곡을 들어보기로 해요. 이 관악기로 연주하는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몇 곡 골랐는데요.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함령지곡 골랐습니다. 함령지곡의 함령, 그 의미가 참 좋은.

인데요. 만방의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이런 어찌 보면 기원 같은 것을 곡 제목에 담은 거겠죠. 요즘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이 필요하죠. 사면도들이 염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연주하는 관악영산회상 암영으로 함영지곡 듣겠습니다.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연주한 관악영산회상이었죠. 암영으로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을 지닌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군악을 제외하고 타령까지만 연주해도 함령지곡이라 불렀는데요. 이 음악은 궁중정제 반주음악으로도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아침 햇살이 강렬하네요. 지구 온난화가 걱정이 되는데 함령지곡을 들려주셔서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번 주 일요일 6월 21일이 하지라서 이 태양의 활동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최대, 밤 시간 최소 시간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하지 즈음의 그 기나긴 빛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 지름시조인데요. 남성이 부르고 첫 부분부터 높은 음으로 질러낸다 해서 남창 지름시조라 부르고 있습니다. 평시조보다 좀 더 길어진 시조시를 노래하는데요. 간절한 임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험한 곳에 임이 와 있다 해도 만약 와 있다고만 한다면 나는 그 험한 고개를 쉬지도 않고 넘어서 임을 만나라고 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노래합니다. 3장으로 된 시조시를 노래하는데요. 장마다 조금씩 길어진 내용 들어볼게요. 초장, 바람도 쉬어를 넘고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중장,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라도 다 쉬어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종장, 그 너머 이미 왔다 하면 나는 한 번도 아니 쉬어 넘으리라. 남창 지름시조 바람도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0: 이리로.
1: 바람도 쉬어를 넘고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 보라매라도 다 쉬어 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넘어 이미 왔다 하면 나는 한 번도 아니 쉬어 넘으리라. 남창지름 시조 바람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언제나 맑은 여운을 주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도 함께 산책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임준희. 작곡가 임준희.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안 뮤직 페스티벌에서 그의 곡 댄싱 산조가 인기리에 연주됐다. 그의 댄싱 산조는 동서양 음악가들에게 인기 있는 곡이다. 당시 독일의 연주자들이 선택한 곡도 임준희의 댄싱 산조였기에 올해 베를린에서의 페스티벌에서 그의 곡이 무대에 오른 것이다. 임준희의 댄싱 산조는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지금은 네 번째 곡까지 완성이 됐다. 2007년에 가야금과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댄싱 산조가 처음 작곡됐다. 산조인데 우리 악기만이 아닌 서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도록 만든 것이다. 전통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산조는 우리 역사에서 이미 빛이 나고 있으니 새로운 산조에는 전통악기에 대해 서양악기를 포함시켜야겠다 생각했다. 서양악기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 우선 해외에 우리 악기의 매력, 우리 음악의 매력을 알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 곡을 작곡한 2007년 당시만 해도 서양에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었다. 우리 악기만 무대에 올리기보다 그들에게 익숙한 악기를 함께 올리고 거기에 우리 산조의 매력을 더한다면 보편적인 언어로서의 산조의 예술성이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당시 함동정월의 산조를 들으며 그 산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형할까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곡에 산조의 멋을 포함시키면서 그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논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작곡가 임준희의 그 생각은 2007년에 작곡한 댄싱 산조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후 임준희의 댄싱 산조는 악기 편성을 조금씩 달리해서 계속 만들어졌고 2023년에는 네 번째 댄싱 산조

반조가 작곡됐다. 이 곡 역시 독일 베를린의 무대에 섰다. 산조아쟁과 피아노, 첼로가 결합한 곡이다. 피아노는 그렇다 치고 아쟁과 첼로, 얼핏 보아도 서로 기세가 당당해서 팽팽한 조합이 아닌가.

아쟁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아쟁은 해금의 정교함보다는 흙이나 나무, 고목 같은 거칠면서 자연스러운 특징을 지닌 악기이고 그런 특징을 일부러 많이 살려서 곡에 반영했다. 내면으로 함축되고 단단해지는 아쟁의 특징과 밖으로 펼쳐나가는 첼로의 특징이 서로 대조적으로 드러나서 이 두 악기는 서양인들이 보기에 묘한 대조를 이루는 특별한 조화를 보여주었다. 아쟁의 기세에 약간은 눌린 듯한 첼로였지만 임준희는 이렇게 우리 악기가 지닌 예술성을 그의 작품 댄싱 산조에서 실컷 논일게 해주었다. 네 번째 댄싱 산조도 사람들의 큰 관심 속에 연주가 됐다. 그간 위초곡 위주로 작품 활동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23일에 임준희는 정년 퇴임 기념으로 임준희 작곡 발표회 여인의 삶과 사랑이란 무대를 열었다. 작곡가 임준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는 무대였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여성이고 작곡가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니 여성의 삶과 사랑을 키워드로 가져왔다. 역사 속 우리 여성들의 문학 작품을 가져오고 거기에 정가와 가야금 첼로와 같은 전통 악기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곡을 만들었다. 황진희의 시, 허난설원의 시, 그리고 현대로 와서 시인 신갑순, 그리고 임준희의 어머니이면서 시인 김경희의 시까지 긴 역사와 시간을 가로지르는 시인들의 작품을 노랫말로 한 곡을 만든 것이다. 이 음악회에는 특별히 2002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 자화상으로 만든 곡이 포함돼 있었다. 국문학을 전공하신 어머니가 평생 교직 생활을 하시느라 60세를 넘겨 시를 쓰기 시작하셨다. 황진희, 허난설원 등 유명 시인의 시도 의미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호흡과 생명,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어머니의 시를 노래한 음악은 임준희 작곡 발표회를 찾은 이들의 눈을 적셨다. 작년과 올해에는 스페인,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임준희 작곡의 오페라 천생연분이 무대에 올랐다. 오페라 천생연분은 영산회상의 탈영곡을 전체 오페라의 골격으로 해서 만들었다. 시집가는 장면에도 탈영이 나오고 그 선율을 브라스로도 만들고 합창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단오날 씨름할 때에는 강강술래 멜로디를 넣어 작곡했다. 오페라 천생연분은 국악기가 서양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도록 한 음악이고 오페라에 국악기를 넣은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진 곡이라는 위상도 있다. 외국 공연이라 한국말 자막 처리를 했다. 스페인 사람들의 합창은 우리말이라서 이들은 6개월 동안 노래를 배워 멋진 한국어 합창을 부르기도 했다.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 공연된 거라서 이번 공연 때 사람들은 극장 앞에서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큰 관심 속에 외국 공연을 치렀다. 그리고 소설가 최명희의 장편 대하 소설 혼뿔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작품이 어느새 8번째가 됐고 올해에는 9번째 작품으로 인성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곡을 쓰고 있다. 혼뿔 9번째 작품도 조만간 무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혼뿔을 가지고 쓰기 시작한 작품이 어느새 여덟 번째가 됐고 올해에는 아홉 번째 작품으로 인성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곡을 쓰고 있다. 혼뿔 아홉 번째 작품도 조만간 무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작곡가 임준희의 추천곡이죠. 자신의 곡 댄싱 산조를 작곡할 때 큰 영향을 받았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함동정월의 가야금 산조 중에 휘몰이 들으셨는데요. 함동정월의 가야금, 김명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임준희, 그는 어릴 때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께서 연세대 국문과 1회 졸업생이라 어머니의 문학과 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스란히 딸에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개척교회를 나갈 때 교회에서 군대 위문 공연을 갈 때면 늘 노래하는 아이로 뽑혀 나가 노래를 부르곤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서울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원으로 활동했고 고등학교 때에는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활동을 하며 노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학창생활을 했다. 선생님은 풍부한 음악성을 지닌 임준희에게 작곡 공부할 것을 권하셨고 음악을 전자음악으로 만들었고 작곡 발표회를 할 때에도 한복을 입고 스스로 장구도 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당시 지도교수의 외과 쪽이 인디언계였다. 영성적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다. 지도교수는 너희 나라는 5천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소중한 너희 것을 하지 않고 200년도 안 된 미국 음악을 배우러 온 것이냐라고 하면서 너의 것을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그 이야기는 젊은 임준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것을 음악 속에 녹이고 풀어내야 할지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곡을 대하는 관점도 달라졌다. 임준희의 작곡 활동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된 것은 200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오케스트라 곡을 쓰고 현대음악제에 나가고 콩쿨에 나가는 활동 위주로 했지만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자 작곡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다. 콩쿨 같은 것에 매달리기보다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더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더욱 관심을 깊게 더해가게 된 것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였다. 이후 곡에서는 정가로 노래하는 음악을 썼고 가야금, 아쟁, 해금 등 우리 악기로 곡을 썼고 국악 관현악곡을 쓰기 시작해서 그의 작품 목록에는 차츰차츰 국악 관련 곡들이 쌓여나가기 시작했다. 최명희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의 감동은 그에게 혼뿔 시리즈 작곡을 하도록 했다. 혼뿔은 문학소녀 임준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2003년에 국악 관현악곡으로 혼뿔 첫 번째 작품을 썼다. 그 즈음은 국악계에 앙상블이 많이 생겨나던 즈음이다. 여러 앙상블에서는 세련된 작곡 언어를 구사하는 임준희에게 곡을 많이 의뢰했다. 위촉곡이 차츰 많아지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고 2011년에 교수로 임용이 됐다. 여러 제자들을 키워냈고 지난해에는 정년을 했다. 평생 곡을 쓰며 살다 보니 그간 독주곡부터 실내악곡, 관현악곡, 협주곡, 교향시, 오페라, 칸타타 등 수많은 곡을 작곡했다. 위촉곡만으로도 한 해가 꽉 차지만 앞으로도 계획된 작품 일정, 스스로 하고 싶은 음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작곡가 임준희, 우리 음악의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음악 언어를 더욱 풍성하고 심오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언어로 지금 이 시대에 직면해 있는 전쟁, 질병,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희망을 생각

생각하는 언어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 이 시대의 작곡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찾아 나갈 때 우리 인류의 희망을 한 자락 더 얹으리란 생각도 함께한다. 임준희의 추천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우락 바람은 김월아의 노래입니다.

작곡가 임준희의 추천 음악으로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들으셨는데요. 김오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임준희의 삶과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임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한국음악 작곡과 교수와 전통예술원 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칸타타 어부사시사, 댄싱 산조, 오페라 천생연분, 교향시 한강, 혼뿔 시리즈 등 다양한 여러 작품을 남기셨고요. 곡마다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를 남긴 곡들이 많습니다. 지금 혼뿔 시리즈 아홉 번째를 작곡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새로운 작품 쓰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에 주로 곡을 쓰신다고 합니다. 평생 쉬지 않고 끊임없이 펼쳐온 작품 활동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창작열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작곡가 임준희의 활동 계속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285님께서 오늘 출근이 늦어 이 시간에 듣고 있는데요. 임준희 선생님 이야기를 듣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 두 개 보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불교음악 범패 중에 듣겠습니다. 호소리 참회계입니다. 참회계에는 지난 세월 동안 지은 모든 악업이 탐진치, 탐내는 마음,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건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니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헛소리 참회에게 듣겠습니다. 송암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살바모짜 모리사대야 사방온 살바모짜 모리사대야 사방온 살바모짜 모리사대야.

0: 범패 헛소리 중에 참회계 들으셨는데요. 지난 세월의 죄업이 탐내는 마음,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 건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니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한다 하는 내용을 노래했습니다. 개송 참회계를 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음악 듣겠습니다. 심청가의 눈대목 중에 눈대목 하면 바로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들을 수 있겠죠.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그 노정이 참 길고도 어려웠는데요. 맹인잔치가 열리는 황성에 도착한 이후의 일입니다. 황후가 된 심청이는 맹인잔치를 소집해 놓았는데 여러 맹인이 다 왔지만 부친은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또 여러 일도 많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무엇보다 뺑덕이네가 황봉사와 눈이 맞아서 도망간 이후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뒤로 할 만큼 오늘 들으실 대목 딸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니 그 모든 고통이 보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신봉사가 황성에 도착하자 신봉사의 당도 소식을 알리고요. 이제 심황후와 만나게 됩니다. 딸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꿈쩍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왕기철의 소리 이상호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여 예부상서 분부하시되 오늘도 맹인 중에 신맹인이 있으면 별궁 안으로 모셔오도록 해라. 청원사령이 나온다. 청원사령이 나온다.

0: 골목을 다니며 이런 듯부러운 소리에 원근사찬이 땅그럭 그 들린다.
1: 봉사 성명을 차례로 물어가다 신봉사 앞에 당도어요. 그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이 여기 계시다. 우와우 하고 달려드니 신봉사 기가 막혀. 아이고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패설키는 순배인 마녀 중에 날 잡아 죽이려고 패설이었구나. 에라, 사람이 한번 죽지 두번 죽을랍디요. 자, 내 집행이 잡으시오. 어전에 입시를 허여놓으니 심항우 분부어시되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나라 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가.

있습니다. 소맹이은 사업기는 광주 도화동이 고토없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충년 장화를 따르 선후딸 상처고 어미지른 딸자식을 강무지 싸가스흑고 안고 이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양젖으로 떠매겨 겨우겨우 길러내죠. 십여 세가 되었더니 이름은 창의업과 여행의 출처너여 그의 가가 밥을 빌어 근도 생진에 갈적 우연한 중을 만나 공양미 삼백성만 묵은사로 시주하면 소맥눈을 뜬다 하기로 효성긴 흔대자식이 남정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채수로 죽은 지가 꾸금 3년이나 되었소.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가 두어 쓸데있어 당장목 쓰금을 끊어 주어

감사 깜짝 놀.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보람 동료 왜 따라 나 무대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이것이 웬 말이오.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봅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나니, 에이 내 딸이 아니 내 딸이라니.

0: 호재야! 눈을 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 한번 딱! 딱! 떴든가 보더라.
1: 쉬고.
0: 신봉사가 눈을 딱 뜨고 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적허적. 신봉사 눈 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일시에 개평으로 눈을 떠 보는데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색깔 못 뛰난 소리로 쬐쬐쬐 작으더니만은

혹시 그 윤수까지 일시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도술이요 청이가 부치는 눈뜨기를 위하여 가지고 나온 계안초를 발라놓으니 어찌 눈을 안 뜰 수가 있겠느냐. 신봉사 딸을 보니 칠모금관황활하야. 딸이라니 딸인 줄만 알지 전후불견 초면이었던가 보더라.

신봉사 곰곰이 생각하시더니만은 월체에 이제 알겠구나. 이제야 어머니 알겠구나. 합자 4월 초파일 밤 꿈속에서 포드너를 울푸 운명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 환생 어여보는 것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과 꿈과 생시 분별을 못 얻었네. 어제까지도 내가 명인이 되어 집행일을 입고 나서면은

세상이 되었으니 집백이 너도 고생 많이 하였구나. 이제는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같이 와자, 자가 좀 더 좋네.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감았던 눈을 반짝 뜨고 보니 황성궁궐이 웬일이며 장해 말이여 먼 날마다 인당서 죽은 딸이 판세상 황후되니 전에 잘 만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얼씨구 어둠 침침 빈방 안후 불킨 듯이 반갑고 사냥수 큰 싸움에 좌룡 군대들 반갑네. 얼씨구나 절씨구 흥진 길에 고진 갔네. 날로 두고서 이름이 누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여러 봉사들도 춤을 춘다.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제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이득이 누덕이냐 실망패하 어떡이라. 이월이 밝아 중어지 요순 찬지가 되었네. 대고

0: 만세 천하 천만 만세를 태평으로 만두리 소서하 얼씨구 나절씨구 얼씨구 초콜라치와 장준대우 얼씨구 철씨구
1: 흥진비례 고진감래 눈을 뜬 신봉사의 상황이 이 한마디 말로 정리가 되네요. 흥이다 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다 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건데요. 드디어 눈을 뜬 신봉사의 모습 함께 나누셨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 왕기철의 소리 이상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신봉사의 눈뜨기는 눈을 감고 있는 우리

의 눈뜨기를 재촉하는 상징적인 이야기로도 확대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한영숙류 태평무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원완철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미의 춤이었죠. 왕의 춤을 뜻하는 무속춤, 왕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태평무 반주음악이었는데요. 오늘은 한영숙류 태평무 반주음악을 원완철의 대금, 유인상의 장단, 이동훈의 해금,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아이고 애들 썼다. 아이고 애썼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아이고 형님. 그 쇠피도 보고 바람도 좀 쐉시다.
2: 아이 그러세. 아이 근데 말이여 북이 좀 땡땡거리지 않던가?
0: 아 그렇지 않아도 그 말을 하려고 했어.
2: 황우라 여 북 좀 야무지게 좀 밟아놔라.
3: 알겠습니다.
1: 방울아재, 막걸은 수는 없더라도 물이라도 먹여야 안 되겠나?
3: 어? 물 먹일 정도로 마른 것 같지는 않네.
1: 방울아재, 이도령에 기생에 집장사령에 또 북까지 밟느라 애쓰네예.
3: 어째, 내 택가락이 볼만하던가? 예, 등대허였어.
4: 동생 자네 그 자태를 판에 못 박는 것이 한이네.
3: 그럼 나 누님 한풀게 활동사진이라도 박아야 쓰겠네. 예, 등대허였어.
1: 맞아. 근데 아무리 소리를 나눠박는다 걔도 이도령이 춘향이 곤장 치는 집장사령까지 하노.
3: 그래서 내가 곤장 살살 쳤네. 소희야! 안 아팠지?
5: 예, 하나도 안 아팠어요.
1: 야야, 네 새처럼하게 앉았더니 말장단 맞출 줄도 아나.
3: 소리꾼인디 장단 못 맞추면 안 되지.
1: 지금 춘향이라고 역성 드는겨.
6: 김소희 명창,

0: 오이야, 저 사람이 너 부른다.
1: 저요?
2: 춘향이 이어서 인방울 도련님께 일부종사하는데 왜 부르는겨?
3: 다른 명창들과 달리 김소희 명창은 춘향 역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1: 지는 선생님들이 시키시는 대로.
2: 벗어. 아무리 분창을 한다 캐도 춘향이는 춘향이 아니믿겨. 춘향이가 방자했다 향단이했다 지조 없이 이랬다 저랬다 감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추궁기 판의 소리를 박는데도 절개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소.
3: 우문의 현답이십니다.
2: 선상님이 이후도 아끼는 제자 아닌겨.
3: 특별 대우라도 있다.
2: 어리긴 하지만 소리도 타박할 데 없고.
3: 박록주 명창 부러우신가 봅니다.
2: 내도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뭐가 부러워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구려.

0: 박록주 명창은 조선성악연구회가 1936년 동양극장에서 공연한 창극 춘향전에서 춘향역을 맡아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1: 호, 동백꽃이라는 소설 알아요?
0: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 말씀이신가요?
1: 그 사람이 쓴 것 말고 동백꽃이 또 있습니까?
0: 아닙니다.
1: 그 사람 내 소리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혈서로 연서를 다 적었다 아닙니까?
0: 혈서로 연서를 적었다.
1: 손가락 깨물어 피로 쓴 연애 편지 아닌겨?
0: 열혈 극성 팬이었군요.
1: 내 사마 여한이 없습니다.
0: 농부가 대목에서 연주할 깽가리를 만지던 임방울이 추억에 잠긴 박록주를 깨웁니다.
2: 어이 녹주, 나 그 얘기 한 번 더 들음 백 번 듣게 생겼네.
1: 어데, 그럼 아재 위에 한 번 더 할까?
2: 어? 나 바쁘네. 다음에 듣세.
3: 어째 동생 잘 되는가?
2: 누님도 아다시피 이 학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오.
3: 아이고, 하루아침에는 안 돼도 요 손에 쥐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
2: 그냥 부끄러우시지.
1: 아재, 내는 징 치지 않는겨.
0: 누가 연주를 담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 음반에는 소리북뿐만 아니라 극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특정한 대목에서 장구와 꽹가리, 징이 반주에 사용되었습니다.
2: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지 터지?
0: 뜻밖의 말씀입니다.
2: 생각해 보시오. 좋다고 죽여 세워주는 청중도 없어 맹숭맹숭 싱겁지.
0: 소리판이 살지 않는단 말씀인가요?
2: 그 판도 판이지만 이 판에 박은 소리는 신명이 나도 그 소리. 슬퍼도 그 소리, 기뻐도 그 소리니 좋겠소? 날 제 집 안방에 가둬두고 소리 듣는 사람들은 좋은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잘 들어보시오. 어제는 요렇게 하던 소리가 오늘은 이렇게도 하고도 싶고 어제는 저렇게 하던 소리가 오늘은 이렇게도 하고도 싶고
3: 그러지.
2: 어제는 장단을 대마디 대장단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붙였다면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저리 이리

0: 동생 좋네. 좋아.
1: 참말 늦었어.
0: 아, 참말 늦었네.
1: 나도 좋다.
0: 우리 송감찬.

0: 선생님께서 안 그러셨는가?
1: 송감찰, 어전광대가 되어 감찰벼슬을 하사받은 동편제 최고의 명창 송만갑을 칭하는 말입니다.
0: 소리꾼은 보목점 주인 같아서 손님이 무명을 달라면 무명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비단을 달라면 비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살아있어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지. 이 판에 박은 소리는 죽은 소리요.
0: 어째 죽은 소린가? 태엄만 감으면 잘 살아나는디.
2: 신명을 내고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오.
1: 현장의 즉흥성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던 시대, 유성기 음반 초기의 명창들은 소리를 죽음기 판에 박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아이고 바람 잘 샜다. 형님! 이번에는 장구로 잡으시오.
4: 홀세 농부가요?
3: 이제 다 왔어.
4: 그래도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늘 왔다.
3: 방울이는 쇠를 잡고.
2: 솜씨가 없어 시끄럽기만 할 건디요.
0: 아이고 동생, 자네 정도면 차고 넘치네. 걱정 말고 마음껏 치소이.
5: 아재, 내도 징 치지 않는겨. 바루 어데 내 징 성음은 들어줄만 한겨?
2: 자네 징허니 징징거리네.
4: 아이 방울이 네가 소리 속 하는 네 장단성 모르거냐? 아이 잘 치는구만 그려. 그려 그렇게 치면 돼야. 한 번 더 해봐. 허이. 아이 잘한다 자려. 그렇게 저 가락 생각하지 말고.
2: 예예. 예.
4: 자 가자.

야 말을 들어 보아라 아 나가 농구야 말을 들어라 닐락스 산에 해는 떨어지고 멀철 동영 그날 손

상을 받았으니까.

0: 내려와서 내 딸 춘향을 살려줘.
1: 내가 선영 덕으로 어서 한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잠깐 보니까 우리 장모의 덕이로구나. 이리 오너라.
0: 건디가 날 찾나? 건디가 날 찾어. 날 찾을 리가 없군. 말은 건디가 날 찾나? 남은 부정성 내 성엔더 소문을 못 들었나? 대신 수 풀기라요. 남동녀 따라나 금옥 까치길로 내 옥중억 틀었는데 무슨 정황은 날 찾어. 정황은

0: 아.
1: 그따위 사람아 말을 하송 나란 디딕인가 그저 성명을 일러주소
0: 서울 사는 이서방 춘향나온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1: 아이고 이게 디딕인가 이제 왔나 얘기 처럼 없을 사람 얘기 처럼 우정은 사람아 한번 올라가

0: 제와 이재비라고 아재들도 공문 밖에 와서 주전반원은 가르러 가세. 아이고 이 사람아, 이 거짓고를 해서 뭐 들어왔는가. 포기실래 어서 가소.
1: 앞으로 일이 있을라는지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아?
0: 내 자네 꼬라지 보니 아무 일 없게 생겼네. 어서 가소.
1: 춘향이나 좀 보여주소. 보고 갈라네.
0: 아이고 처모냥의 춘향이, 사또 알면 생목숨 죽을라 말고 바로 나 치거든 가세.
1: 그러세.
2: 초경!

그 썩나선이 근읍수령이 모아든다. 순창군수 담양부사 국성현감 훈북영장 자리로 모아들어 구름 차이를 높이쳐 백문석 화문석 십별국 자진풍악 감무 1등 명기들은 좌우관을

0: 어라 먼데 사는 걸객으로 걸어온 잔치 왔다 술 한 잔 안주 한 잔 빌리시라고 여쭈어라
1: 예. 저 거린을 몰아내라
2: 예 어따 이게 웬 양반이 어따 신준전이라고 통제 없이 들어오시오 썩 못 내려가
1: 자 오늘 내 생일잔치 그저있기 부미하니 우리 그런 소식 지읍시다 내가 주인이니 운짜는 내가 낼 거야 기름 고 높을 꼴을 따라 한 귀씩 지읍시다
2: 예
0: 나도 부모 덕으로 전작권이나 읽었으니 그런 귀 짓고 떠나겠소 곡성 현감과 운봉 영장이 글을 읽는디

0: 옥수반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 사람이 피우, 옥수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고육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았어요.
1: 내가 먼저 떠나겠어.
0: 아니, 내가 먼저 떠나겠어.
1: 아니요, 내가 먼저 떠난다니까.
0: 아니요, 내가 먼저 떠나겠어.
1: 참, 네가 먼저 떠난다니까. 언니 들썩들썩 강청이 뒤놓을지 본부수리엔 각창색 진올감색 착한 내수오고 거행용리 성명 흘고 완년후 삼행수 부르고 상공룡 불러라 위성고량 시치고고 동원소리 차로 검색을 좌정하라.

이제 저 도서관 불러서 결정이 오르냐 찾다가 불러 소미가 줄이고 군세가 불러 군부가 감옥고 육지게 불러서 건설을 대피고 공방을 불러 재물을 단소 소로를 불러 거해도시 제 사정에 불러서 옥수를 단속하래 예방을 불러 공인을 단속 행수를 불러 기색을 단속

0: 소령 내가 혼불벌세나야 안젖들 못하고 이저리 다니는디 그때오사 또 삼문 밖에서 들어오며 좌우를 살펴보니 서리옥전 소신명이 구경권에 함께 섞여 듬듬싹 누러서 우사 또 눈치를 보는디 첩보욕절 바라보며 눈 한번 끔적 발 한번 툭 구르고 부채 까딱하고 나가니 천보육천 소신명이 해같은 마패를 다같이 들어매고
1: 해같은 마패를
0: 해같이 들어매고 서면에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아이고, 자자자자.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들내자.
1: 알겠습니다.
2: 녹음 후 다 마치면 기념사진 촬영 있을 예정이문이다.
3: 아이고, 그럼 진작에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4: 사진도 한번 박으면 평생 가는 긴데.
5: 녹주, 자네 지금 그대로도 좋네.
4: 참말인겨.
5: 잠깐 꾸민다고 본판이 바뀌겄나?
2: 본판?
6: 철행에도 상하가 있소. 명백허신 수의 사또 별반 통촉 없소서.
1: 네 일정한 자비를 섬겼을까?
6: 이불을 섬겼네다.
1: 열려라 하며 이불을 섬기다니.
6: 두 이자가 아니고라고 얀이자이로 속에다.
1: 이것 받아 준향이 주어라. 준향이 받아보니 지가 끼던 지환이로구나.
6: 아이고, 내가 그 흐대를 갔다가 이제 나를 찾아왔느냐. 외로운 꽃춘향이가 나뭘 옥중 처절해들어.

잘살렸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치왕아자 좋네. 사령아 금문자 발라 의사장모님 행차 허신다. 아니 요새도 산문관이 이리 억셀 것이냐.

0: 자. 그럼 기념 사진 찍겠습니다.
1: 좀만 기다리소.
0: 오래도록 기념으로 남을 사진이문이다. 예쁘게 단장하십시오.
2: 그리여 이쁘게들 단장해라. 우리도 우리지만은 마을 심부름하느라 고생 많았어.
0: 아니문이다. 다들 잘 해주셔서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귀하고 좋은 소리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2: 참말로 소리가 좋게 들리던가?
0: 어려운 말에 뜻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음입니다. 다만 가만히 앉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애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시원하게 탁 트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조선의 소리 참 대단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스고이!
2: 스고이?
0: 훌륭하다. 오싹할 정도로 소름 끼친다는 말이문이다.
2: 자네들 이 말 알아듣겠는가?
3: 선상님, 제가 일본 사람도 귀는 있을 것이라 안 했습니까?
2: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없는다더니 통역사가 이제야 뭐가 좀 들리나 보다.
0: 아, 그리고 춘향의 목소리 정말 아름답습니다.
1: 소희 니는 좋겠다.
4: 부끄럽습니다.
1: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럽노?
4: 다 선상님들 소리 덕분에 저분이 감동을 하셨겠지요.
5: 옛날 어떤 명창이 죽기를 각오하고 소리를 해 천지신명을 감동시켜 신선이 나타나 소리하는 법을 알려줬다더니 소희가 저 사람을 감동시켰는가 본다.
2: 새소를 내면 새가 날아든다. 아님띠껴.
5: 아문 잘만 오면 미물도 감동시키는 것이 소리지.
3: 방울이 동생은 거기서 뭐디어?
6: 누님, 이거 잘 맺었는가 좀 봐주셔.
3: 잘 맺은 것 같은디? 아이고, 목에 댕기까지 허니 자네 아주 훤하네.
0: 오, 임방울상, 내 꽃 따위 아주 잘 고르셨습니다.
1: 아재, 경성 가서 누구 깨려고 그리 빼입었노?
6: 선상님 앞에서 별말 다 하네.
2: 허허, 저 반질반질한 저 구두 좀 봐라.
1: 선상님, 파리도 저기 앉았다가는 미끄러져 낙상하게 쉽니다.
0: 자, 그럼 저기 가서 앉으십시오.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2: 형님, 얼른 오이시오.
5: 잠깐 기다려. 대님이 또 풀어졌어.
1: 선상님, 대님은 사진에 안 나옵니다.
5: 네?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지.
4: 선상님, 제가 내드릴게요.
5: 그리라, 고맙다.
4: 다 됐네요.
5: 어이, 그려. 어서 가자.
2: 형님, 아유, 얼른 오이시오.
5: 그려, 가.
0: 자, 하나, 둘이노, 셋 하면은 박스문이다.
2: 그나저나 오늘 사진 받고 소리 받고 참 많이도 받는다.
5: 인자, 그만 박어!
0: 하나, 둘이노,

0: 어, 귀여워.
1: 아이고, 애쓰셨다.
2: 애쓰셨습니다.
3: 민영이 애쓰셨습니다.
1: 아이고, 고소 민영이 애쓰셨는데.
0: 아이고, 소원검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3: 참 좋다.
2: 맛있는 거 사주세요.
3: 개인 좋다. 맞다.
2: 아이고,
1: 애쓰셨다. 아이고, 이제 내려갈 일이 없지.
3: 그러니까요, 이제 언제 들어요.
4: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아니 마음 먹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기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버튼을 눌러 쉽게 기록하고 버튼을 누르면 쉽게 삭제되는 시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을 기록하면서 사라진 것들. 명창들이 판에 박고 싶은 소리는 아마도 판에는 박히지도 않고 박을 수도 없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각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열망했던 명창들의 소리는 어쩌면 귀로만 듣는 소리는 아닐 테니까요. 출연 한성준 소리북 정민영, 정정열 소원검, 이화중선 정승희, 임방울 김대일, 박록주 김송, 김소희 김현주, 일본인 통역사 원세은, 음악연주 피리 허진, 타악 황상현, 기타 박석주, 해설 지기학이었습니다.

아이 싫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오늘은 음력 5월 초닷새 단오날입니다. 단오는 예로부터 한 해 가운데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여겨졌고요. 설 추석과 함께 3대 큰 명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계절로 보자면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초여름의 문턱에 서 있는 날인데요. 모내기를 마친 뒤 풍년을 기원하고 다가올 더위와 나쁜 기운을 막고자 여러 풍습을 행하던 날입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요. 쑥과 익모초를 뜯고 그네뛰기와 씨름을 즐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멋스러운 풍습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단오선, 부채를 주고받는 풍습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상대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부채를 건넨다는 것, 생각할수록 참 정감이 가는 다정한 마음 아닙니까? 이제는 손부채보다는 선풍기가 또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이 더 익숙한 세상이 됐지만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건네고 싶었던 마음은 오래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짜 단오선 부채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날 그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서로의 여름을 조금은 견딜만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반각시조 단오날 집헌관에서 듣겠습니다. 노래의 문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반각시조 단오날 집헌관에서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문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음력 5월 초닷새 단오날 아침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단오날 더위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부채를 주고받으며 상대의 여름이 조금은 시원하기를 바랐던 마음 생각할수록 참 멋스럽고 다정합니다. 특히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합죽선이라는 부채가 있죠. 대나무 껍질을 얇게 깎아 두 겹으로 맞붙이고 그 사이에 다시 탄력 있는 대나무 살을 넣어 정성껏 만드는 부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채가 일으키는 바람은 손목 한번 움직이면 생겨나는 가벼운 바람 같지만 그 안에는 부채를 만든 이의 정성과 그것을 받는 이에게 선물한 상대방의 마음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선조들이 누군가에게 부채 하나를 건네며 올 여름도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단오산 하나를 건네보면 어떨까 싶네요. 더운 날 고생하는 분께 찬물 한 잔 내어드리는 일,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응원의 인사를 건네는 일, 이런 작은 마음들이 있다면 올 여름 더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순서 안내해 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준비하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팔도 마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오제가 열리는 곳 시원한 바다와 커피와 장칼국수가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추천 단오놀이 듣고 오시죠. 소리의 이난초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전남 진도의 깊은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박종숙, 박동매의 진도소리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더욱 특별하고 귀한 이유는요. 한 시대를 풍미하며 우리 소리의 기둥이 되어주신 보물 같은 명창들의 공력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강강술래 부유자인 박종숙 명창, 그리고 국가 무형유산 남도 들노래 부유자 박동매 명창이 마음을 맞춰 함께 부른 소리입니다. 오늘 들어볼 곡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지만 제대로 마주하면 그 깊이에 압도당하고 마는 우리나라 여인들의 대표적인 노래 강강술래입니다. 이 강강술래는 예부터 설이나 대보름, 단오 같은 명절이 되면 동네 부녀자들이 달빛 아래 떼지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던 단체 놀이인데요. 노래와 무용 그리고 음악이 하나로 완벽하게 어우러진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이 강강술래 소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선후창이라는 형식에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 가운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앞서 선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다 함께 뒷소리를 받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삶의 애환을 툭 던지면 모두가 위로하듯 그 소리를 받아 안는 공동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소리는 무려 18분에 달하는 기나긴 호흡의 대작인데요. 평생을 소리와 함께 살아온 보유자들의 묵직한 공력이 서려 있습니다. 특히 노래 가사 중에 부채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게 흘러나오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숙, 박동매의 소리로 강강술래 긴 호흡으로 들어보시죠.

0: 강강술래
1: 뛰어보세 뛰어보세
0: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0: 강강술래
1: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0: 강강술래
1: 깊은 마당이 터지게
0: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0: 강강술래
1: 남생아 놀아라
0: 졸래졸래가 잘 논다
1: 어우 하생이 저세기 고구 남생 놀아라
0: 익사
1: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설나무 초야 내제 끄랑 나무 접시가 우갱케 개골이 개골청 방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떨떨 걷고 비나리 방죽을 더듬세 엉엉엉엉 어라디야 삼대 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여 개골이는 보다라 참자 유아들 깨야진대 테레 일라고 잡았네 어흥 어흥 어흥 어랑 어흥 어라디야
0: 강강술래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0: 강강술래
1: 청청청해영자
0: 위도군사 청해영자
1: 청청청해영자
0: 위도군사 청해영자
1: 청청청해영자
0: 위도군사 청해영자
1: 청청청해영자
0: 위도군사 청해영자
1: 청청 청청의 불자
0: 위도군사 청의 불자
1: 청청청의 불자
0: 위도군사 청의 불자
1: 청청청의 불자
0: 위도군사 청의 불자
1: 청청청의 불자
0: 위도군사 청의 불자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날이 좋다고 날마디 노냐
0: 강강술래
1: 달이 좋다고 달마디 노냐
0: 강강술래
1: 유월유두 7월 백주
0: 강강술래
1: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0: 강강술래
1: 고사리 대사리 끙짜
0: 나무 대사리 끙짜
1: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0: 아장장장 버리요
1: 고사리 대사리 끙짜
0: 만부 대사리 끙짜
1: 칠상 고사리 끙거다가
0: 우리 아베 반찬하세
1: 고사리 대사리 끙짜
0: 나무 대사리 끙짜
1: 고사리 끙고 파구니 넘고
0: 아산이나 넘자
1: 고사리 대사리 끙자
0: 만부 대사리 끙자
1: 성구 끙고 우찜 넘고
0: 대산이나 넘자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0: 강강술래
1: 몰자 몰자 덕성 몰자
0: 비 온다 덕성 몰자
1: 비야 비야 오지 마라
0: 딸밭에 장구 친다
1: 몰자 몰자 덕성 몰자
0: 비 온다 덕성 몰자
1: 비야 비야 오지 마라
0: 딸밭에 장

0: 친다.
1: 풀자 풀자 덕석 풀자.
0: 튀겠다 덕석 풀자.
1: 풀자 풀자 덕석 풀자.
0: 햇난다 덕석 풀자.
1: 풀자 풀자 덕석 풀자.
0: 튀겠다 덕석 풀자.
1: 풀자 풀자 덕석 풀자.
0: 햇난다 덕석 풀자.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저건 너무 군밭에
0: 강강술래.
1: 쟁기 없어 무거웠던가
0: 강강술래.
1: 임자 없어 무거웠던가
0: 강강술래.
1: 잘된 데는 차조 갈고
0: 강강술래.
1: 못된 데는 모조 가라
0: 강강술래.
1: 머리머리 돈부 심고
0: 강강술래.
1: 돈부 따는 저 큰애가
0: 강강술래.
1: 앞돌라라 앞매보자
0: 강강술래.
1: 뒤돌라라 뒷매보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어디 꼴치완가
0: 장자장자 꼴치와세.
1: 어디 꼴치완가
0: 장자장자 꼴치와세.
1: 어디 꼴치완가
0: 장자장자 꼴치와세.
1: 어디 꼴치완가
0: 장자장자 꼴치와세.
1: 어디 꼴치완가
0: 장자장자 꼴치와세.
1: 손치가세. 자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팔치기 팔치기 발로 찬다고 팔치기. 한박조박 시집가 총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글 찰또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팔치기 팔치기 발로 찬다고 팔치기. 남산에 북산에 백녀시 소금장시 연엽이. 연엽이 봉알 똑 따먹고 연엽이한테 장개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지압 없애 자.

0: 치유하세.
1: 몇 단양 쳤는가?
0: 스물 단양 쳤네.
1: 어디 꼴치환가?
0: 장자장자 꼴치환세.
1: 어디 꼴치환가?
0: 장자장자 꼴치환세.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 새끼 찔룩찔룩
0: 가사리 보시오.
1: 문제 새끼 찔룩찔룩
0: 가사리 보시오.
1: 꼬리 따세.

0: 못하고 선왕당
1: 술래
0: 펄펄 끓러 나 울뚫멍
1: 술래
0: 가지 많고 키 큰 나무
1: 술래
0: 바람 잘 새 없다더니
1: 술래
0: 우리 엄매 무슨 죄로
1: 술래
0: 딸 자식을 많이 낳아서
1: 술래
0: 골골마다 여워놓고
1: 술래
0: 근심 캘날 천이 없네
1: 술래
0: 물고 밑에 곱사리는
1: 술래
0: 가뭄이 들까 수심이여
1: 술래
0: 동네방네 상부자는
1: 술래
0: 도둑이 들까 수심이여
1: 술래
0: 엄매를 길러서 길쌍쌍
1: 술래
0: 이모를 길러서 모초당
1: 술래
0: 처남남매 맹오당
1: 술래
0: 거부 머리꼬부
1: 술래
0: 다리나 벗고도 더 좋네
1: 술래
0: 술래
1: 술래
2: 박종숙 박동매 명창의 소리로 강강술래 긴 호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8분 이 긴 시간 동안 긴장감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끌어가는 그 명창들의 소리에서 전통을 지켜온 예인들의 단단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진도 땅에 기름진 흙과 짠 바닷바람이 수십 년간 빚어낸 이 깊은 소리를 마음속에 잘 담아둬야겠습니다. 자, 도들뼈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백이장입니다. 연주의 김명대 외 여러분입니다.

백의장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김명대회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점심을 먹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확 무거워지면서 오후 내내 멍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보통은 밥을 먹어서 그렇겠지 하면서 넘기기 쉬운데요. 식사 뒤 찾아오는 졸음이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점심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요. 혈당이 급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심한 졸음과 피로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특히 외식 메뉴나 회사 점심 메뉴를 보면 밥이나 면, 달콤한 소스, 또 후식 음료까지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먹게 되는 그런 경우. 네. 이런 식사는요, 혈당을 급하게 올리기도 쉽지만 특히 식사 뒤 바로 자리에 앉게 되면서 몸이 처지고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오후를 좀 더 가볍게 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요, 밥이나 면부터 급하게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좀 더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거 먼저 먹으나 저거 먼저 먹으나 뱃속에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요? 네, 아닙니다. 순서대로 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반찬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밥을 드신다면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식사 뒤에 가볍게 걷는 것 참 좋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식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걷기가 여의치 않다면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건물 복도를 한 바퀴 걷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오늘 점심에는 밥보다 반찬을 먼저 드시고요. 식사 뒤에는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구례향재 줄풍류 도드리 듣겠습니다. 연주의 김정혜입니다.

고래 향째 줄 풍류 도들이 들으셨습니다. 연주에 김정혜였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산조합주 자진몰이 휘몰이 엄몰이 감상하시겠습니다. 공연 실황으로 준비했는데요. 연주에 서용석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산조합주 자진몰이 휘몰이 엄몰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서용석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와 커피의 도시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몸만 오세요. 귀만 이렇게 살짝 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물 위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그네 뛰는 처녀입니다. 연주에 금강산 가극단 민족 배합 관현악

2부 첫 곡, 그네 뛰는 처녀였습니다. 연주의 금강산 가극단 민족배합 관현악단이었습니다.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우 이 공연은 표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입소문이 난 무대가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국악과 록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공연인데요. 세종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가 바로 그 공연을 6월 19일 오늘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부산 동래문화회관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 이름은요. 세종국악심포니오케스트라엔 김경호의 아리랑 목동인데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 선정작입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인정받으며 순회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열린 인천 공연도 성황리에 마쳤고요. 이번 부산 공연 역시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기다려온 무대라는 뜻이겠죠. 이번 공연의 매력은요. 서로 다른 장르가 만나는 데 있습니다. 국내 대표 락 가수 김경호와 세종 국악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만남. 생각만 해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부산 관객들께는 오래 기억에 남을 무대가 될 거고요. 또 아쉽게 표를 구하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이어질 세종 국악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순회 공연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락을 만나고 재즈를 만나고 새로운 리듬을 만나면서 오늘의 또 다른 소리로 피어납니다. 자, 6월 19일 오늘 저녁 7시 30분 부산 동래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세종국악 심포니 오케스트라 앤 김경호의 아리랑 목동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리랑 듣겠습니다. 연주의 서도 밴드입니다.

아리랑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서도 밴드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서광입니다. 이 곡은 가야금 명인 최옥삼이 작곡한 곡인데요.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최옥삼은 광복 이후 월북해서 최승희 무용연구소에서 춤 반주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했습니다. 서광은 살을 풀어내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바라보는 북녘의 살풀이 춤 음악입니다. 살풀이와 안땅, 휘몰이 장단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가야금의 박순아, 장구의 지순자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허광이었습니다. 가야금의 박순아, 장구의 지순자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위드 피아노입니다. 검은고의 박소연, 피아노의 박혜리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씩씩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 스팟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셔갈 곳은 푸른 동해바다가 시원하게 그 너른 품을 내어주는 곳,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은요, 서울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면 2시간 20분 엉덩이 붙이고 차 한잔 마셨을 뿐인데 꽤나 금세 닿는 곳입니다. 또 고속도로도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서울이나 경기권 계시는 분들은 가뿐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랫동네에 계시는 뭐 충청도나 전라도 형님 누님들께서는 큰맘 먹고 가야 하는 꽤 먼 길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 강릉을 꼭 가셔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 단오제가 이번 주에 시작돼 다음 주 22일 월요일까지 강릉 남대천 행사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강릉 단오제, 해마다 50만 명 넘게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올해는 풀린이 단오다라는 테마로 열립니다. 그동안 마음에 얹혀있던 근심이나 애군도 내려놓고 서로 엉켰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어보자는 치유의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단오제에서는 전통 재래는 물론 구판, 전국 최대 규모의 시끌벅적한 난장까지 다채로운 구경거리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잔치에 먹거리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행사가 열리는 남대천 근처에는 단오 맛집들이 즐비한데요. 여기서 꼭 드셔야 할 메뉴는 강릉 사투리로 감재쩍이라고 부르는 노릇노릇한 감자전입니다. 주문 즉시 무쇠판에 지져내는 감자전은 입에 넣자마자 구수하게 녹아내리니까요. 꼭 한 젓가락 맛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형님 누님들 모시고 강릉을 누비어 보겠습니다. 자, 그네를 뛰러 가세 듣고 오시죠. 노래에 오주합니다.

들으신 곡은 그네를 뛰러 가세였습니다. 노래의 오주하였습니다. 자, 팔도 마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서서 충청권 또 전라권에 호남권에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께는 조금 먼 거리가 될 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경상도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질 않았네요. 그런데 부산에서 강릉으로 바로 올라가는 KTX가 생겼잖아요. 뭐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빨리 가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일치기로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강원도 강릉에 와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를 신명나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강릉의 진짜 매력, 푸른 바다와 솔바람을 만나러 가보시죠. 제가 추천하는 맞춤형 동선은요, 바다를 오른쪽에 끼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먼저 가실 곳은요, 전국적으로 이름난 안목해변 커피거리입니다. 이곳은 긴 해안선을 따라서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커피 한 잔 사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맛이 참 호사스럽습니다. 안목 해변에서 커피 향에 취한 뒤에 위쪽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요. 경포대와 경포 해변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포는 동해의 푸른 파도와 울창한 송림 병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백사장이 넓고 수심이 완만한데요. 또 바로 옆에 있는 그 경포 호수 주변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잖아요. 오늘 식사는요, 강릉의 영혼이 담긴 향토 음식, 얼큰하고 진한 장칼국수입니다. 이 장칼국수는요, 고추장과 된장으로 맛을 내서 국물이 빨갛고 걸쭉합니다. 면발 부드럽습니다. 소화시키기에 참 편안합니다. 혹시 뜨거운 국물 때문에 속이 너무 더워질까 걱정되신다면 이 장칼국수 집들이 대부분 콩국수도 기가 막히게 잘 하니까요.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릉의 깊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 두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과 율곡 이선생이 태어난 오죽헌이 있습니다. 오죽헌은 집 주위에 손가락만한 검은 대나무 오죽이 많이 자라서 그런 이름이 붙어있죠. 이어서 천하의 명당 완벽한 조선 사대부가의 면모를 지닌 선교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연 조건에 맞춰 지어진 한옥의 선이 참으로 아늑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주니까 명당인가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님 누님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손이 서운하지 않도록 강릉 중앙시장에 들러서 달콤한 닭강정 한 상자 사가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풍경도 고운 강릉 다녀오고 나면요. 일상의 묵은 근심이 이번 단오제의 주제처럼 스르륵 풀릴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갑니다. 영산홍가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국악밴드 해랑입니다.

영산홍가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국악밴드 해랑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팔도 마실 다녀오셨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강릉으로 단어 구경, 바다 마실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막내동생 성PD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 차입소리입니다. 연주의 한국창작음악연구회입니다.

마무리곡 바람 차입소리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한국창작음악연구회였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삼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오 물 잡으면 농사는 다 짓는다. 이맘때 모내기에 쓸 논물을 받아 놓으면 올해 농사는 다 지은 셈이란 말인데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고 물대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비가 알아서 내려주면 좋지만 안 온다고 그저 한탄만 하는 농부는 역시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물을 끌어다 논을 채우고 때맞춰 모내기를 합니다. 각자 필요한 논물을 알아서 채워야 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고요. 아직은 여전히 속이 타지만 언젠가 기분 좋게 넘칠 날도 올 거라고 믿어보면서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19일 이한철의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91923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원 부제가 바라고 또 바라다 인데요. 황성희님, 오늘 첫 곡 월드컵 우리나라 국대팀 응원곡인가요? 신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이렇게 빠르게 알아차리시다니. 여기 오셔가지고 방송국에서 한자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송의 맥을 잘 짚어내는 우리 애청자십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 단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음력 5월 5일 오늘이 단오날인데요. 농가에서는 이맘때 논에 물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걱정이네요. 요즘 가물어서요. 비가 내려야 할 때와 그쳐야 할 때, 바람이 불어야 할 때와 좀 잠잠해져야 할 때,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줘야 할 때와 구름이 그늘을 드리워줘야 할 때, 이런 때만 잘 맞춰도 자연은 건강하게 순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보면 좀 삐그덕삐그덕하는 느낌입니다.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마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월드컵 얘기했는데요. 잠시 후 오전 10시, 이제 3시간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멕시코팀 월드컵 2차전 열립니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경기니까 멕시코 홈그라운드 이점이 그들에게는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도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 경기 체코로부터 2-1 이겼는데요. 특히나 이게 역전승이었다는 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후반전 역전승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축구는 한 70분, 그러니까 25분 정도 남겨두는 그 시점에 이기고 있는 팀이 마음먹고 수비만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잠그면 그 역전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걸 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우당탕탕 해가지고 공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흘러들어갔다 골대 안으로, 그게 아니라 제대로 찔러넣은 슛이 골인이 된 거라서 이 기세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 이 시간과 함께 더불어 멕시코전 스코어 맞추기 해볼까요? 해보죠 뭐. 예상 스코어 알려주셔도 좋고요. 첫 골이 몇 분쯤에 들어간다. 왜 이거 맞히시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혹은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키플레이어는 누구가 될지 예측 한번 해보시죠. 맞히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문자도 대환영입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응원곡 계속됩니다. 소리아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뷰티풀 코리아 듣죠.

소리아 밴드의 뷰티풀 코리아에 이어서 이제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빗 게타, 메건 디스텔리언이 함께한 DNA 들어봤습니다. 이번 월드컵 개막식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었는데요. 이재 씨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런 멋진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을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뿌듯했을 것 같고요. 안젤리아 보첼리는 그만큼 뿌듯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테너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못했거든요. 아, 참 아쉽네요. 그만큼 유럽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자, 오늘은 멕시코전 스코어 마치기, 스코어를 맞춰주셔도 되고 우리 팀 선수 중에서 누가 가장 눈에 띄는 플레이를 보여줄지 키플레이어를 맞춰주셔도 되고, 첫 골은 아마 전반 32분 25초일 겁니다. 이렇게 똑집게처럼 딱 맞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맞히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선물 푸짐하게 드리겠습니다. 볼까요? 8920님, 한디 8910님, 제가 기분이 조금 이거 먼저 읽고 나면 다운될 것 같아서요. 다른 분 거 먼저 소개할게요. 8920님, 이걸 이렇게 진짜 예측하십니까? 8800님부터 읽어볼게요. 1-0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다들 하고 계시죠? 5718님, 한국 1, 멕시코 2, 멕시코 승리를 예측합니다. 전반전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는다. 제 예상이 빗나가고 무승부 또는 한국이 이기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5718님도 멕시코의 승리를 예상하고 계시고요. 1-1로 비긴다. 좀 더 계십니다. 1612님, 1-1로 비깁니다 하셨고요. 노랑토끼님도 멕시코 가달라 하라, 변화무쌍한 날씨에 우리 선수들 파이팅, 멕시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1-1로 무승부 될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이강인 선수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화제의 인물 8920님은 한디님 3-0으로 대한민국이 진다에 예상합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엄청나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은 옌스 카스트로프 이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선수 지금 독일 리그에서 뛰고 있고 아버지가 독일인, 어머니가 한국인이거든요. 독일인 그 대표팀, 독일 그 축구 대표팀으로도 물론 이제 성인 대표팀에 뽑히진 않았지만 연령대 대표팀에 꾸준히 뽑히면서 독일 국가 대표팀으로 월드컵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가 있었는데 한국 대표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포지션을 최근에 측면 수비수로 바꿨는데 엄청 공격적이고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슛도 아주 강하게 때리는 선수라서 저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선수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멕시코전 예상 스코어는 이럴 것이다. 첫 골은 언제쯤 나올 것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선수는 이 사람일 것이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0302 문자로도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도 또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투혼 발휘할 것을 기대하면서 공명의 연주로 투혼 듣습니다.

놀고 먹자는 한량이 아니라 한국 한자의 좋다라는 양자라. 또 한국 도깨비란 뜻도 되니 옳지. 그란 말이야. 자, 우리 신명나게 한번 놀아.

0: 장아 장으로라 큰 눈티를 보자 빵도 쓰라 이슬 보자 한비도 내 사랑아
1: 공명의 투혼 한량의 연주와 노래로 러브 코리아까지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잠시 후에 펼쳐질 멕시코전 월드컵 경기 스코어 마치기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지 시간은 우리 시간 오전 10시가 그쪽은 전날 오후 7시네요. 이제 해가 탁 지고 축구하기 좋은 시간대인 것 같고요. 습도는 46%, 기온은 25도 정도. 조금 덥고 습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투혼으로 잘 이겨내겠죠. 자, 스코어 예상해주신 우리 애청자분들의 사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룰루랄라님 2-2 무승부 예상합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부상 없이 모두들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직은 우리 부상 선수 없어요. 그죠? 부상 없이 월드컵 일정 모든 선수가 잘 마치기를 저도 응원드립니다. 배빵빵님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한 골씩 넣어서 2-2 무승부 예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0874님은 손흥민 한 골, 오영규 한 골, 그래서 2-1 승리 가자 필승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089님은 2-1로 진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다. 전반전 43분에 슛하고 골인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을 기대해 주셨습니다. 1612님도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는다에 예상을 해 주셨고요. 4723님 한국 멕시코 후반 12분 조규성 선수 한 골 넣어서 1-0 한국 승리 가자라고 해 주셨는데요. 이거 되게 현실적입니다. 네, 조규성 선수가 요즘 뭐 선발 명단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대신에 또 멕시코 선수들이 키 큰 선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헤딩골 기대할 만하고요. 후반 12분이면 딱 시간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예은의 노래 추랑 듣습니다.

안예은의 출항에 이어서 김준수의 소리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적성가 듣고 왔습니다. 멕시코전 승부 예측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이배님 2-2 손흥민 오영규 선수가 한 골씩 넣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6748님은 1-0 이깁니다. 윤혜성님 3-2로 이깁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기대합니다. 또 3280님 3-1로 이깁니다. 이강인 선수 두 골, 손흥민 선수 한 골, 눈물님 1-0으로 이깁니다. 이강인 선수가 넣을 거예요 라고 하셨고요. 1966님 2-0이라고 하셨고 2096님 3-3으로 비깁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3-3으로 비기면 축구 보는 재미는 진짜 쫄깃쫄깃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59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통 공연 예술단체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가 만드는 가족소리 극 닭들의 꿈 날다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꿈을 찾아 양계장을 탈출한 닭들의 유쾌한 모험을 그린 작품인데요. 판소리의 해악, 신명나는 무대에 웃음과 감동, 그리고 잊고 있던 꿈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다섯 분께 1인 3매씩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 공연이 열리는 복사골 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공연 축제 들썩들썩 연희 놀이터도 같은 날 7월 4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사자춤, 풍물놀이 같은 연희 공연부터 전통 소품 만들기, 전통 의상 체험, 떡 매치기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공연도 보고 우리 전통 문화도 신나게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0: 어이.
1: 춘향이랑 이도령이 처음 만난 날이 언젠지 아세요?
0: 알죠. 단오날이잖아.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단오날인 거고.
1: 그래갖고 지가 오늘은 판소리 춘향과 가운데 그 장면이 나오는 대목을 갖고 왔어요.
0: 아이고 잘했다.
1: 안일이 대목인데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들려주세요.
2: 방자 충충 갔다 오더니 건너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든고 그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골 퇴기 월매의 딸이온디 오늘이 단오일이라 몸종 향단이 다리고 나와 추천하는 모양이옵니다. 예, 그게 사람이란 말이냐? 아, 사람이고 말고요. 이 골서 천상계화라 부르는 춘향이옵니다.
1: 잘 들으셨죠? 춘향이가 단오절을 맞아갖고 향단이를 데리고 추천하러 나왔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도령이 첫눈에 반한 거죠? 그럼 여기서 추천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널뛰기, 2번 강강술래, 3번 그네뛰기, 4번 줄넘기. 거미줄 씨름과 함께 단오날에 하던 대표적인 풍습이고요. 하늘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혼자 타는 거예요. 모르시겠음 잘 찍어보세요.
0: 하하, 오늘은 창호가 단오를 맞아서 판소리 춘향가 속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 만난 날 바로 5월 단오였죠. 춘향이가 향단이를 데리고 추천하러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추천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널뛰기, 2번 강강술래, 3번 그네뛰기, 4번 줄넘기입니다. 창호가 힌트를 줬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런 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높이 슝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놀이가 두 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창호가 혼자 올라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저렇게 조건을 따져보면 딱 하나 남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도전해보시지요. 자, 이 노래마저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주선의 노래입니다. 나 그네.

0: 조주선의 소리로 나 그네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오늘이 단오날인 것에 착안해서 퀴즈를 드렸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이 처음 만난 날 춘향이가 향단이를 데리고 추천하러 나왔다고 했는데요. 이 추천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복인에게 드렸는데 1번 널뛰기, 2번 강강술래, 3번 그네뛰기, 4번 줄넘기로 정답 맞춰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정답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7145님 3번 누가 더 멀리 가나 경쟁을 하며 그네 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3번 보내주셨고요. 노랑토끼님 3번 그네 뛰기 한복 입고 그네 타고 싶네요. 진짜 높이 잘 탔는데 이것도 다들 기술이잖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2928님 3번 그네뛰기로 보내주시면서 하늘 높이 올라갈 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2548님 그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힌트 최고네요. 나 그네. 0368님은 정답 1번 널뛰기로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오르락 내리락 널뛰기처럼인가 아니면 그네뛰기처럼인가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그네뛰기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춘향이는 그네 한번 탔다가 이도령을 만났는데 지 고모는 주말마다 소개팅을 나가도

0: 소식이 없대요.
1: 아이고,
0: 지가 다 안타까워요.
1: 우리 창호가 고모 걱정까지 하는구나. 그런데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라니까. 창호야, 걱정 붙들어 메라잉.
0: 네, 그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1: 좋습니다. 1638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2548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7145님 전병세트, 5387님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638 범장기지 떡, 2548 어쩌다 못난이 김치, 7145 전병세트, 5387 유산균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0: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해도 같고 달도 같고 별도 같고 듣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그네 거북이 등에다가 털을 닦고 도적봉이를 쳤으니 그 부장자가 날짜리오 문필봉이 솟았으니 차선 창상 얼짜리 일산봉이 비쳤으니 효제 중세를 열보여 여가나 알짜리로 거량 이런 터에다 집을 질제 안채는 목숨 숫자 사랑채는 목복자 행랑채는 장성할창자 수복창상으로다 집을 짓고 호박주추 산호기둥 금파돌이에 미라대문 수문들을 누려놓고 황금으로 다 포를 얹고 순금으로 석가래 걸고 백금으로 다 부연 달고 천년기와 만년굴피를 포기해

이한철의 청우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이광수 명인의 소리로 축원덕담 함께 들었습니다. 일본의 한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꽤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 이 이광수 선생님의 축원덕담을 듣고 이 소리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처를 한국으로 옮겨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강산혜 씨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산혜 씨는 일본인이 우리 소리를 이렇게 좋아하나? 대체 우리 소리가 뭐길래? 하면서 더불어 이렇게 우리 소리의 매력에 빠지게 됐는데 그 마음으로 이제 7월 4일과 5일 여우락 페스티벌에 공연을 하게 됐다는 훈훈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복원 씨와 함께 공연하게 되는데요. 정복원 씨는 또 최근에 제52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의 영예까지 안았습니다.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아요. 핫지 씨는 뭐 최근까지는 핫지와 TJ, 핫지와 에리 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도 했었고요. 자, 앞서서 1부에 제가 우리 스코어 맞춰주십시오. 대한민국과 멕시코

멕시코 월드컵 경기라고 했을 때 8920님이 멕시코가 3-0으로 이겨요 대한민국을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핀잔 아닌 핀잔을 드렸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유를 또 문자로 보내주셨네요. 한디 제가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길 거라고 열심히 응원하면 항상 지더라고요. 그래서 질 거라고 말한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깊은 뜻을 제가 또 몰라뵀었네요. 자, 창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6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청량감 넘치는 락 사운드를 들려주는 밴드 투어스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6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체코전을 하루 앞둔 날 공식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팀을 위한 공식 응원곡입니다. Dream With Us라는 노래인데요. 노래가 아주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통쾌합니다. 이 투어스가 대한축구협회 앰버서더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이 아주 멋지고요. 대한축구 대표팀, 그럼 말 나온 김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7만 명인데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북중미 월드컵 시즌 20번째 에피소드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오영규 선수, 지난번 체코전에서 골 넣었잖아요. 오영규 선수와 양현준 선수의 크로스 논쟁, 이거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가 지난번에 멋진 골을 넣은 게 크로스를 황인범 선수가 잘 올려줘서 넣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양현준 선수를 핀잔을 줘요. 양현준, 현준아 너도 좀 그렇게 인범이 형처럼 좀 올려봐. 뭐? 내가 잘 올려줬잖아.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영상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 다시 노래로 되돌아와서 투어스의 드림 위더스 함께 들으면서 우리 선수들 화이팅하기를 다시 한번 응원해보죠.

0: 투어스의 신나는 노래 드림 위드 어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랑토끼님, 한국 선수들 멕시코 선수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1대1 무승부. 납작하게 하려면 3대0으로 이겨야 될까 같은데요. 어쨌든 파이팅 기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여행 떠나는 날 오늘은 어떤 공간을 소개하실지 생선 작가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자,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주에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와 화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2탄인가요?
1: 네. 오호. 한 번에 끝나기에는 아깝죠.
0: 그죠.
1: 네.
0: 아이슬란드 날씨가 진짜 변덕스럽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1: 그 아이슬란드 각종 자료들 찾아보면요.
0: 예.
1: 하루의 사계절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씨.
0: 와.
1: 그리고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서던 웨더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0: 서던 웨더 체인지.
1: 네. 자, 수시로 날씨가 계속 바뀌어요.
0: 우와.
1: 5분에 한 번씩 막 갑자기 맑았다가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갑자기 덥고.
0: 그러면 외출할 때 뭐 비옷이나 우산은 거의 필수인 거겠네요?
1: 기본적으로 우산은 아시겠지만 유럽 사람들은 잘 안 쓰잖아요.
0: 아.
1: 그래서 그냥 묵묵히 맞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북유럽 스웨터 같은 거 아시죠?
0: 예. 무늬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1: 네, 그게 양털로 만드는
0: 뭔가 크리스마스 이런 느낌.
1: 네, 느낌이 있잖아요.
0: 스웨터.
1: 근데 그게 되게 딱 보면 까끌까끌거리거든요.
0: 네, 네.
1: 부드럽진 않아요.
0: 네. 이너웨어를 꼭 입고 입어야죠.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따뜻한 보온 효능도 있지만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다음 눈비가 많이 내려서 그거는 맞으면 방수가 되는 건 아닌데요.
0: 네.
1: 털면 물이 쫙 빠져요.
0: 오, 그 지난주에 되겠지만 시게로스 네. 헤이마 그 영화 보면
1: 네.
0: 관객으로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스웨터 입고 있잖아요.
1: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입어야 됩니다.
0: 야,
1: 저는 예.
0: 그냥
1: 그 가격 비쌉니다. 그거 저 있습니다.
0: 있어요.
1: 네. 오호. 그 요즘에는 그런 북유럽풍의 니트들이 많는데요. 예, 진짜는 또 아이슬란드 산이죠.
0: 그렇군요.
1: 네.
0: 아이슬란드 하면 역시 오로라 빼놓을 수 없는데 뭐 생선 작가는 여름에만 간 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거기 있었으니까 당연히 네. 오로라 보셨겠네요.
1: 아, 봤죠.
0: 오로라... 9월 말부터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오로라가 우선 큰 기대를 좀 우선 좀 뭔가 정보가 필요한데요.
0: 예.
1: 오로라라고 하면 지구가 자기장 때문에 이제 보이는 북방부에서 보이는 현상인데요.
0: 예.
1: 근데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오색 찬란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 규모가.
0: 그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느낌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1: 네, 맞아요. 사진으로 찍어서 장시간 노출을 하면 그게 담기는 건데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슬란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여요.
0: 그게 잘 보이는 지역이 또 따로 있나 보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오로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사진은 대부분 캐나다에서 찍힌 겁니다.
0: 옐로우 나이프인가?
1: 네, 맞아요.
0: 네,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그래. 막 커튼을 이렇게 친 것처럼
1: 네. 보이는. 근데 그 오로라가 그런 지도가 있어요.
0: 네.
1: 예보가 있는데요.
0: 오로라 예보.
1: 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오로라 예보를 꼭 해주는데요. 그래서 오로라가 뜨는 날은 바람도 잘 안 불고
0: 오.
1: 그리고 춥고
0: 춥고
1: 바람이 우선 안 불어야 되고
0: 네.
1: 그래서 딱 그런 날씨가 딱 봄이 떠요, 예보가.
0: 음.
1: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보러 나가는 거죠.
0: 아~

0: 아, 뭔가 오로라 뜨는 날에 전조 증상이 현상이
1: 예.
0: 있군요.
1: 그리고 맑아야 돼요.
0: 맑아야
1: 흐린
0: 되고.
1: 날에서는 잘안 보이거든요.
0: 오, 그럼 직접 보면 어느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색이 보이는
1: 아,
0: 정도인가요?
1: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그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0: 에이, 또
1: 그런 거 있잖아.
0: 이러신다.
1: 디즈니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요정들이 나올 때 나오는 날갯짓 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핑클핑클 핑클핑클 막 이런 거 종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요.
0: 우와, 들리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1: 들리는 느낌이죠.
0: 느낌이죠?
1: 예,
0: 에이,
1: 사람이 이렇게
0: 역시나.
1: 인식한 것만큼만 보이기
0: 근데
1: 때문에
0: 그만큼 신비롭다라는 겁니다.
1: 완전
0: 네, 존재하지
1: 비현실적이에요.
0: 않는 소리가 들릴 느낌, 그런
1: 네.
0: 느낌을 느낄 정도로.
1: 그리고 정말
0: 오.
1: 누가 표현한 것처럼 커튼처럼 이게 딱 커튼 바람에 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요동쳐요.
0: 근데 아이슬란드도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1: 네.
0: 막그 오로라를 볼수 있는 지역이 좀 북쪽으로 가야 있다든가, 레이캬비크에서도 뭐날좀 보인다든가,
1: 아니
0: 어때요?
1: 물론 북동쪽으로 가면 잘 보이는데요. 근데 레이캬비크에서도 딱 보면 뭔가 느낌 이상해요. 딱 보면 오로라가 막 휘황찬란하게 춤추고 있습니다.
0: 근데 서울 같은 경우,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1: 예.
0: 빌딩에 불빛이 막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1: 네.
0: 자연 현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빛의 모습들은 잘 관측이 안될수 있는데,
1: 네. 네.
0: 레이캬비크의 밤하늘은 어때요? 밤 풍경은?
1: 우선 레이캬비크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었고요.
0: 오,
1: 그 이상 없어요.
0: 15층이면 웬만한 우리 서울시 아파트도 다 15층
1: 이거
0: 넘는데요.
1: 여기가 11층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래서 레이캬비크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별로 없어요.
0: 아,
1: 그 정도로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0: 그렇군요.
1: 인구도 적고 땅은 그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높이 지을 필요가 없어요.
0: 와,
1: 그리고
0: 맞네요.
1: 제일 신기하게
0: 사람이 부족하지, 뭐 땅이 부족하냐? 뭐 이런
1: 그리고 제일
0: 거잖아요.
1: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저 갔을 때 물어봤을 때 아, 그렇게 한국은 도시가 서울은 엄청 큰 도시인데 지하주차장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0: 지하주차장이 없군요, 거기.
1: 네. 그 지하주차장을 왜 파야 되는지 이유는 그냥 차 대면 되는데.
0: 우리 막 지하 7층, 8층까지 있는데.
1: 그러니까요, 놀랍도록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하를 파는 게더 힘들잖아요. 화상지형이니까.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고, 그냥 차 그냥, 물론 아무 데나 세울 순 없지만, 편하게 세웁니다.
0: 근데 뭐 레이캬비크 도시에서는 주차 지역에 주차해야 되겠지만
1: 예.
0: 조금 벗어나면 그냥 막 길가에 적당히 주차해도 되고 그런 여유로움, 넉넉함이 있나요?
1: 아, 물론 넉넉하죠. 그리고 인구가 32만 명이 안
0: 아,
1: 되니까.
0: 근데 도로가 거의
1: 예.
0: 왕복 2차선, 딱
1: 예,
0: 편도
1: 맞아요.
0: 1차선 도로가 많아서
1: 예.
0: 뭐 웬만큼 갓길에 주차하기도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는 있던데요.
1: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운전하신 분들은 어디에나 주차할 수 있듯이 주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뭐랄까, 그런
0: 쉼터?
1: 쉼터가 아니고 차를 유턴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유턴이 도로가 왕복 2차선이니까 좁으니까 한쪽을 공터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0: 아, 조금 폭이 넓게, 도로 폭이
1: 네.
0: 넓어지는 구간이 있군요.
1: 네. 그런 데다가 세우기도 합니다.
0: 오.
1: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슬란드는 이런 우리나라처럼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가 않아서 링로드라고 해가지고,
0: 링 로드.
1: 예, 아이슬란드가 섬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섬을 따라서 원형 도로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제주 가면 제주 그 해안도로,
1: 예.
0: 순환도로가 있는
1: 아,
0: 것처럼.
1: 근데 그 정도 아니에요. 해안도로로 가지 않고요.
0: 예.
1: 해안도로로 가기 전까지. 왜냐면 해안도로까지 가면 피오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크게 링을 그어놓고, 거기서 곁가지로 도로가 생겨요.
0: 아, 완전 해안도로는
1: 못 만들어요. 예.
0: 아니고, 오, 해안이 이렇게 구불구불구불구불하게 되어
1: 네. 예. 네.
0: 있으니까.
1: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해이마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눈에 앞에 얼마 안 되는, 몇십 킬로 안 되는 곳도 우리나라 같았으면 터널이나 도로를 뚫잖아요.
0: 그렇죠.
1: 다리를 놓잖아요.
0: 예.
1: 근데 거기는 돌아서 가요.
0: 그러니까 외국 가면 그게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1: 네.
0: 뭐 거리 이렇게 도로로 재보면 50km, 40km인데 1시간 20분 걸리고 막 이런
1: 네.
0: 데가 그래서 있는 거죠.
1: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터널을 뚫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0: 만약에 어디 구역으로 가려면 돌아가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개인들의 땅이나 건물들이나 지명들이 많잖아요, 지형들이.
1: 그렇죠. 그
0: 그래서
1: 땅을 다 사야
0: 네, 그러니까
1: 되잖아요.
0: 뚫잖아요.
1: 그리고 우리는 산이 많아가지고
0: 네.
1: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 엄청 납니다.
0: 예,
1: 서면
0: 대한민국
1: 뚫는 거
0: 예,
1: 보면.
0: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또 축구도 예. 지난주 제가 잘못 얘기했죠.
1: 지난주 진다고 했나요?
0: 아니, 이긴다고 했겠죠. 기억을 안 나는데
1: 했겠죠.
0: 네, 한 3대 2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1: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하죠. 뭐 축구는
0: 오늘도
1: 승점 3점이 중요한 거니까.
0: 네. 3점이에요, 우리나라?
1: 이기면 승점 3점,
0: 응?
1: 비기면 1점, 지면 승점이 없죠.
0: 오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오늘은 저도
0: 축구 전문가로서
1: 비길 것 같아요.
0: 비길 것 같아요?
1: 2대2.
0: 아.
1: 생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비길 것 같아요.
1: 몇대 몇으로 비길까?
0: 1대1.
1: 1대 오케이. 우리 그 애청자분들도 1대1을 정말 많이 예측하고 계십니다.
0: 1대2.
1: 1대1.
0: 1대1.
1: 비긴다. 이기면 좋겠지만 아마도 비길 것이다.
0: 근데 이겨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1: 이기면 좋죠, 뭐.
0: 아, 좋은데 그럼 조 1위가 돼서 32강 갔을 때 어려운 팀하고 만난대요.
1: 어려운 팀은 아니고 아마 다른 조의 3위 팀하고 만나기 때문에 팀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멕시코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 조 2위를 하면 LA로 갑니다. 예, 32강전이 LA에서 열려요. 그러면 LA 우리 교민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홈 경기처럼 치를 수 있다.
0: 그런 또 지리적인 요건도 있군요.
1: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이슬란드는 본선 진출을 못했다.
0: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슬란드 체육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 네.
0: 아이슬란드는 진짜 밖에 수업, 실내에서 하는 수업보다 밖에서 하는 수업이 많아요.
1: 실외 수업.
0: 네.
1: 오.
0: 축구,
1: 네.
0: 수영, 이런 것들이 많아요.
1: 근데 인구가 몇십만 명이라고 그랬죠?
0: 32만 명.
1: 32만 명인데 이번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 못했지만
0: 네.
1: 축구를 꽤 잘합니다.
0: 아, 그래.
1: 그리고 축구
0: 네.
1: 유명한 선수들도 꽤 많고.
0: 제가 알기로는 여성 축구도 유명한 거라고 들어요.
1: 오, 그렇군요.
0: 그런, 왜 그러냐면, 북유럽 특성상 그런 사회 체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그게 잘돼 있어요.
1: 오.
0: 왜냐면 겨울 되면 해안 뜨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그 시간을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1: 아,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0: 네.
1: 되는 거군요.
0: 그래서 너무 축구장도 많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축구인데 천장 있는 축구장 있죠. 야외인데 천장이 있어요.
1: 네.
0: 돔은 아니고 옆엔 뚫려 있고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되게 많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교육이 음악 교육.
1: 음악 교육.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밴드나 아티스트들,
0: 네.
1: 아이슬란드 출신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네요.
0: 그러니까 음악 교육 같은 게 진짜 해서 모든 국민들이 1인당 할수 있는 악기가 두 가지 정도 된대요.
1: 우와.
0: 그래서 아이슬란드 밴드들 보면
1: 네. 클래식 악기들도 많이
0: 많이 있잖아요.
1: 연주하잖아요.
0: 그냥 클래식 악기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1: 우와.
0: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면 밴드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1: 맞아. 그 중국계 아이슬란드인 라오페이. 그 재즈
0: 네.
1: 보컬리스트도 첼로 연주 엄청 잘하잖아요.
0: 전 몰랐어요.
1: 생선 작가는 주로 락 쪽을.
0: 아, 저는 예, 락입니다.
1: 하나 듣죠?
0: 네.
1: 시베어 가지고 오셨네요.
0: 네, 아이슬란드 밴드고요. 우리가 시기오로스와 비옹만 아는데요. 아이슬란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생소해서, 그리고 이 밴드를 소개를 영국 밴드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요. 원래는 아이슬란드 밴드예요.
1: 그레이 아나토미에 이 사람들 노래가 들어가가지고
0: 아,
1: 또
0: 그럴 수도
1: 세계적으로
0: 있겠네요.
1: 많이 알려졌어요.
0: 네, 왜 그러냐면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32만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음반 회사가 없어요.
1: 없어요?
0: 예.
1: 아,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음반 계약을
0: 네. 네,
1: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0: 그래서 시베어의 너무도 잘 어울리는 콜드 썸머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1: 아, 날씨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여름도 아 여름이라서 추워라는
0: 네.
1: 말이 그 문장이 말이 되는 나라예요.
0: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시베어의 콜드 썸머 듣고 오죠.

0: 듣고 왔습니다. 뭔가 찬 기운 같은 것도 느껴지고 또 센선 작가가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악기 두 개 다루는 거는 필수다, 기본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서 그런지 막 현악기들, 클래식에 네. 쓰이는 악기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여름 하면 맨날 비치보이스 음악 생각하는데 아이슬란드의 여름을 저는 만약에 표현을 하라면 이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 음악 같아요.
0: 그러면 겨울에 여행, 여름에 여행을 가더라도 네. 뭐 얇은 패딩 정도 있어야 그런 시간을 버틸 수 있겠네요.
1: 그러니까 춥다기보다는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계속 저한테 아 춥지 않냐고 그러셨잖아요. 네. 별로 안 추워요.
0: 안 추워요?
1: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0: 우리 진짜
1: 기본적으로 진짜 별로 안 춥고 왜 안 춥냐면 그 지리도 공부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예. 아이슬란드가 북쪽에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근데 북극해의 그 한류와 차가운 물과 근데 지구가 둥그니까 멕시코랑 가까워요. 멕시코만의 난류가 만나서
0: 멕시코 만류.
1: 예, 난류가 만나서 부딪히는 곳이 아이슬란드예요.
0: 와~
1: 그래서 날씨가 많이 변한 이유도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거기가 날씨가 그렇게 계속 변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왜 따뜻하냐?
0: 네.
1: 지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땅이 따뜻해요.
0: 오~
1: 그래서 아이슬란드 하면 눈 많이 내릴 것 같아. 눈 안 내립니다.
0: 그러면요, 막 네.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네. 땅바닥에 막 엎드리면 따뜻한 기분이 느껴지나요?
1: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 중간중간 우리나라들 보면 하수구 같은 거 있잖아요. 지하철 같은 게.
0: 매너.
1: 그런 게 있어요.
0: 오, 지열을 거기,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하여?
1: 환기시키는. 그래서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환기구가 있는 곳에 가면 계란 삶은 냄새가 나요.
0: 아, 우리 뭐 일본 여행할 때 하코네 근처 가면 네. 그런 유황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1: 네, 정확하게 유황. 그래서 오래된 집이다 새 집 가서 뜨거운 물 딱 샤워할 때 틀면 물이 좀 약간 점액질이 있어요.
0: 와.
1: 그래서 물 필터도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별로 안 춥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대신 바람막이나 네. 그 모자라든가 이런 거 꼭 쓰셔야 돼요. 건조하고 습해서.
0: 자, 생선 작가가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생각보다 안 춥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내일은 아이슬란드 분들이 더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멕시코에서 열리는 뜨거운 우리 선수들의 열정 넘치는 경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바닷물이 좀 더 데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자,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뭐 겨울에 영하 20도, 네. 뭐 여름에 영상 40도, 한 60도, 60도의 이 기온차를 겪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너무 춥다거나 덥다거나 이렇게는 안 느낄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진짜 이거 너무 강해요. 내가
0: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1: 너무 독해요. 내가 보면 진짜 독해요, 진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여행을 기온차 같은 거나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자, 주로 레이캬비크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1: 네.
0: 작가님은 다른 지역도 뭐 아까도 링로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당연히 다녀보셨을 것 같고
1: 네.
0: 특별히 기억나는 곳이 있을까요?
1: 제가 기억 남는 곳은 또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헤이마, 시기오로스 헤이마에 보면
0: 네, 이 헤이마라는 것이 네. 영화입니다. 음악 영화입니다.
1: 네.
0: 시기오로스라는 밴드가 아이슬란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야외 공연을 하고 네. 관객들도 따라다니면서 그 공연들을 보고 있어요.
1: 그 중에 보면 그 시기오로스가 어떤 창고에 가서 빈 오래된 창고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창고가 그런 예전에는 여기가 그 청어들
0: 청어.
1: 예. 그러니까 어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에서 그 청어를 잡아서 기름을 빼던 그런 공장이 있던 자리가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듀파비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0: 네.
1: 제가 여기를 갔단 말이죠. 혼자서.
0: 와.
1: 그 헤이마 뮤직비디오 딱 영화 보고 나서.
0: 예.
1: 그때는 차도 여름이어서 차를 빌리지 않았고 히치하이킹으로 갔단 말이에요. 히치하이킹 잘 통합니다.
0: 오, 네. 야, 낭만 과도 초과되는데요. 네. 한도 초과되는데요.
1: 갔는데 거기 마을에 한 사람 살고 있대요.
0: 마을에 한 사람. 그 사람 직업은 당연히 이 공장에서 일하는 건가요?
1: 아니요, 공장이 이제 폐쇄가 돼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살아요.
0: 진짜 외롭겠다, 그 사람.
1: 네.
0: 그래서 갔어요. 네.
1: 근데 그 사람은 못 봤어요.
0: 그 사람 어디 갔어요?

0: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람 거기 살고 있고 막 그 데려다 준 사람이 아 여기 가면 마을 사람이 한 명 있고 네. 막 이런 얘기를 해줘요.
1: 아 근데 그러면 네. 자 히치하이킹 해서 네. 그 듀파비크 네. 갔잖아요. 네. 거기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되돌아올 때도 히치하이킹.
0: 그럼요.
1: 어, 잘 태워주나 보죠?
0: 잘 태워줘요.
1: 아,
0: 그러니까 링로드에서는 방법이다. 링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링로드는 뭐 예를 들어서 레이캬비크에서 아쿠레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도시들 위주로 해서 내륙으로 뚫린 도로예요. 예. 근데 이 듀파비크는 바닷가 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링로드에서 좀 떨어져서 한 20여 킬로를 가야 된단 말이죠. 걸어서 가기 어렵잖아요.
1: 대부분 그 링로드 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0: 자기 못 가요.
1: 그죠. 네, 네. 자기가 지나가는 길은 아닌 거네요.
0: 네.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륙으로 향할 때는 네. 잘 태워줘요.
1: 오. 네. 또 생선 작가 잘 생겨가지고.
0: 아, 장난 아니죠.
1: 차 타고 가다가 지나쳤어. 네. 그분이. 네. 어 잠깐만. 저 사람 길가에 있던 사람 잘 생겼는데. 네. 아 그럼 후진기어 넣어봐. 착착착 해서 되돌아가서 태우고 가고 그잖아요.
0: 지금 아무도 지금 스태프들 아무도 다 딴짓 하고 있는 거 보시죠. 잘 생겼다는 얘기. 예 아무튼
1: 시선을 이쪽으로 아예 안 주네요.
0: 네, 네. 그래서 태워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전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자전거도 트럭에다 씌워주고서 왜 거기 가느냐 거기 아무것도 없고 마을 사람 한 명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 시게로스 너 그러는 여기 그래서 많이 와 사람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저만 특별할 줄 알고 갔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제가 영화 여행을 했을 때 어떤 장소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간단 말이죠. 저만 전 세계에서 갔을 거라고 생각해. 어. 자의식 과잉돼서 어. 아 이거 책으로 써야지.
1: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네. 뭐 음악 듣는 사람, 음악 하는 사람들 뭐 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 다 이건 나만 해봤을 거야. 네. 자랑해야지 가서 네. 이런 마음 있잖아요.
0: 근데 막 가면 누구 왔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근데 딱 갔는데 그때가 백야였거든요. 예.
1: 밤이 없어요.
0: 와 거기서 딱 노을 그러니까 해를 지는 게 보이거든요. 바닷 갔는데 그게 해가 진짜 거짓 아니고 11시쯤 져요. 오. 밤 11시쯤.
1: 그러나 지긴 지나 보죠.
0: 아니 네. 진다는 표현이 수평선에서 잠깐 몸 담갔다가 다시 떠요.
1: 어 바다 기준으로.
0: 네 바다 몸 담갔다가 잠깐
1: 아 차가 이러면서
0: 네, 어. 다시 뜨고 그러니까 해가 머리 위에 있지 않고요. 예 눈앞에 있어 이렇게. 오 이렇게 정면으로 돌아요.
1: 예.
0: 아 그때 딱 든 게
1: 그것도
0: 아 내가 이 고생하고 돈 많이 들여서. 시간 들여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아 잘 왔다
1: 잘 왔다 그리고 이런 경험 누가 해보겠어
0: 누가 해보겠어 그럼 여기에 누구 왔다가 왜 전 세계 사람들 다 쓰고 가거든요. 그런 표지판 같은 안내방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1: 아 갔는데 네. 나만 간 건 아니었고
0: 그러니까 거기 장소가 너무 유명하니까 시게로스 때문에 전 세계의 시게로스 팬들이 다 왔다 간 거예요.
1: 그러면서 또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예. 소속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0: 그리고서 아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책에 이 이야기를 썼죠.
1: 네. 우린 모두 고유해. 자 사진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와 이 사진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예, 올려드릴게요. 네. 엄청난 사진인데요.
0: 네.
1: 이게 저 멀리 설산이 보여요.
0: 네.
1: 근데 설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0: 네.
1: 그 아래는 좀 뭐 그냥 겨울산 모습
0: 네.
1: 예, 이게 분명히 땅인데 그냥 덤벼덕한 그런 네.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는 대평원이에요.
0: 네.
1: 평원이 있는데 풀 색깔이 초록이 아니라 이미 누래진
0: 네.
1: 예, 그런 상황에 여기에 뭐 무슨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뭐 이건 뭐죠? 이게
0: 얼음 빙하
1: 얼음 알갱이에요?
0: 얼음 그 조각들이 수천 개가 떨어져 있는 거죠.
1: 우와, 근데 이 조각이란 게 우박 같은 그런 게 우박처럼 보여요. 근데 우박 사이즈가 아니라 큰 돌덩이,
0: 네.
1: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0: 네,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이슬란드 화산 터졌을 때 그 터진 화산 이름이 야라유쿨이라는 화산이었거든요.
1: 예.
0: 그 화산이 터지면서 그게 빙하 속에 있는 화산이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면서 폭발력으로 그 위에 있던 화산 위에 있던 빙하들이 깨지면서 사방으로 이제 흩어진 거죠.
1: 쉽게 말해서 팝콘 터지듯이.
0: 네, 팝콘. 네,
1: 좋았나요?
0: 좋습니다. 아주. 왜냐면 딱 팝콘 같대요.
1: 와.
0: 그래서 사람들이 화산재도 문제였지만 아이슬란드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피해를 끼친 건요 홍수였어요.
1: 왜냐면 아, 이게 녹아서.
0: 네, 그러니까 우와. 빙하

0: 아래에 있던 화산이 터지면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한 도시가 물에 완전 잠겼어요.
1: 우와, 그 정도군요.
0: 네. 아, 그래서 그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1: 이 근데 이 출판사, 예, 말씀.
0: 출판사에서 아, 이거 좀 찍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차도 렌트해야 되고, 아, 더 보내줄게.
1: 출판사 배우 세력이 아주
0: 네.
1: 엄청나신 분이네요.
0: 그래서 차를 막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찍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길을 막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여기는 막았지만 저쪽으로 가면 뚫려 있다고 거기 있는 경찰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침수 위험이 있고 이 거기는 그래도 좀 지대가 높으니까 더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와.
0: 그래서 찍었어요.
1: 멋지네요.
0: 네.
1: 와, 이 사진은 진짜 멋지네요. 이 세상에 본 적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0: 네.
1: 본 적 없는 태초의 지구 뭐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이슬란드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돌아와서 가장 오래 남는 건 뭐였어요? 공간, 뭐 풍경, 음악, 사람 혹은 침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0: 아, 근데 저기서 저는 거기서 이제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거기서 매일매일 아이슬란드는 나무가 없어요.
1: 와, 진짜요?
0: 네. 나무가 있긴 있어도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이런 유머가 있어요.
1: 네.
0: 길을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해야 할 행동. 점프를 한다.
1: 점프하면 다 보인다.
0: 다 보인다. 왜냐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라고 해봐야 제 키보다 좀 작거든요. 숲이 없어서. 근데 그 할아버지는 나무를 외국에서 사와서 정원에다 심는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너 한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1: 예.
0: 여행하면서 여행 많이 하는데 아 저는 이렇게 여행만 다니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라고 했더니 이게 앞으로 네가 나이 들어서 살아갈 힘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 이 추억이 바라보면서.
0: 이 추억이
1: 아, 이 추억이
0: 아이슬란드니까 네가 길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과 돈들이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나처럼 못 움직이니까 의자를 앉아서 남은 생을 보낼 그런 힘, 원동력이 될 거라고 하는 말 들어서
1: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0: 네, 그래서
1: 지금이 좋을 때야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다녀
0: 네,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하면 물론 그런 고립감, 자연, 오로라 이런 거 다 좋았지만
1: 예.
0: 아 내가 이렇게 헛짓거리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1: 맞아요. 여행의 의미가 또 새롭게 부여된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고 나무 심으면서 아저씨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0: 네. 네.
1: 자 노래 또 한 곡 더 들을 텐데요.
0: 네.
1: 킬링 조크?
0: 네.
1: 죽이는 농담 이런
0: 네,
1: 거네요.
0: 그렇죠.
1: 끝내주는 농담.
0: 전혀 아이슬란드하고 아이슬란드 밴드는 아니거든요. 영국 밴드예요. 펑크 밴드예요.
1: 예.
0: 들어보시면 너바나가 그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영향을 많이 받은 밴드라고 해서 노래.
1: 딩딩딩딩.
0: 네.
1: 딩딩딩딩딩딩. 이거 나오던데요?
0: 네, 맞아요. 그 노래를 인트로를 처음 쓴 밴드인데요. 이 밴드가 이 노래를 내고선. 그 당시만 해도 냉전 시대였잖아요.
1: 아, 70년대였군요.
0: 네, 그래서
1: 70, 80년대였거든요.
0: 그래서 이 멤버들이 그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는 멸망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떠날 거야 해서 떠난 곳이 아이슬란드였습니다.
1: 아, 가사 내용이 그런 내용.
0: 아니, 가사 내용은 아니고 이 노래
1: 실제로?
0: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1: 재밌는 분들이시네.
0: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운드의 주축이 보컬이랑 기타거든요.
1: 예.
0: 둘이서 아이슬란드에서 한 5년 살았어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전쟁이 안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1: 활동은 그러면 그 5-6년 동안 못한 거예요?
0: 못했어요.
1: 아 그만큼
0: 네.
1: 냉전 시절 어목했습니다 사실.
0: 네, 네. 우리는 진짜
1: 킬링 조크의
0: 네.
1: 노래 제목은
0: 에이티스.
1: 에이티스
0: 네.
1: 좋습니다. 자 에이티스 들으면서 생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한 또 공간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보내드리면서 킬링 조크의 에이티스 듣는데요. 저도 떠납니다. 자, 약 1시간 15분 후에 우리 선수들 멕시코전 이제 경기 시작되는데요. 파이팅 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 외쳐보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술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술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1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0: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파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이제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빼어두고 저건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5: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연희를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공연에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 국악원 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 지역의 전통 예술을 현대적인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공연인데요. 만화경 속 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경기의 민요와 연희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담긴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무대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성악팀과 연희팀이 함께 참여하고요. 소리꾼과 연희꾼의 경계를 넘어 노래와 연주, 몸짓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 대표 민요와 작가인 제비가 박물가, 매화타령, 오봉산타령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과 창작곡 만화경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익숙한 민요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경기 소리 만화경과 함께 경기 전통 예술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보시고요. 예매와 공연 관련 정보는 경기 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 전통 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국립국악원에서

0: 서 이어집니다. 먼저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가야금 명인 이재숙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재숙 명인은 국악교육의 제도화와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가야금 연주자이자 교육자인데요. 이번 독주회는 오랜만에 마련되는 무대로 연주자의 추억이 담긴 음악들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흐름과 시대적 변천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한국춤 150년 3대, 4대를 이어온 춤축제 제11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펼쳐집니다. 1990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막을 올린 한국의 명인 명무전은 어느덧 37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 춤의 전통과 맥을 기록해온 대표적인 무대인데요. 자, 이번 공연 한성준, 최승희, 조태권, 김천흥, 임해방, 전왕, 조용자, 장홍심, 김수학 등 한국 무용사의 전설적인 거장들의 춤을 계승해온 보유자와 이수자 그리고 현역 명무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6월 21일 일요일 국립국악원에서 명인과 명무가 전하는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국악 관현악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문학 콘서트 공존이 6월 26일 금요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요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로봇 지휘자를 선보인 부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관현악의 기원 같은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죠. 이번 공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실제 창작 과정에 참여한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객들의 감정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오프닝곡 데이터의 바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아리랑을 AI가 분석하고 재구성한 알고리즘 아리랑,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인간이 발전시켜 완성한 공존의 울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AI 페르소나 지음이 공동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과 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관현악단 인문학 콘서트 공존에서 그 특별한 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달라 해서 그 답변을 모아 책을 낸 사람이 있는데요. 100여 명의 답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고 진정한 기쁨, 사랑, 행복을 느끼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의 의미를 저에게 물어본다면 사실 한마디로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이들의 답변 내용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고 진정한 기쁨, 사랑,